0: 사카 왕국을 잘 지켜야 하니까.
1: 무엇 때문에 그들과 전투를 벌이려 하느냐?
2: 아바마마, 왕이라면 황제가 되고 싶어 합니다.
1: 하지만 네 그 욕심은 분명 우방국을 적으로 만들 것이야. 마가다와 바이샬리는 강력한 왕국이...
2: 아바마마, 사카 왕국을 공격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1: 브라세라지, 너도 알다시피 서방에서 오는 모든 무역상들은 우리 왕국의 무역로로 지나간다. 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서 우리 왕실의 금고가 항상 넉넉한 거야.
2: 보십시오. 이게 마가다와 코살라국을 지나가는 경로인데 저 멀리 간다르 지방과 미사르 지역까지 뻗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은 샤카 왕국을 지나고 간다르에서 다시 만납니다. 이 길은 여정을 몇 달이나 줄여줍니다.
1: 아들아, 그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2: 물론 없죠, 지금은요. 허나 만약 샤카국이 이 길을 건설한다면 마가다로 가는 모든 무역상들은 그 길을 택하게 되고 그들은 세금을 받아서 왕실 금고가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샤카국을 공격하면 우리에겐 분명히 두 가지 면에서 이득이 됩니다. 첫째, 자국의 영토를 늘리게 되고, 둘째, 왕실 금고가 매우 윤택해지게 될 것입니다.
1: 브라세나지, 샤카국이 약하다 여겨서는 안 돼. 우리에 비해 비록 숫자는 열세지만 그들의 단결력은 강력한 저지선이 될 것이다.
2: 그 저지선의 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틀림없이 패배를 안겨줄 것입니다.
1: 아들아, 네 결심이 그러하다면 좋다. 공격일이 언제냐?
2: 샤카국이 청춘 축제를 여는 기간 중 하루를 고를 겁니다.
0: 시타르타, 전사는 삶의 모든 걸 싸워서 얻는다. 어떤 도전이라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부마 경선에서 야소다라를 얻어 네가 네 아내로 맞이하고자 한다면 네 힘을 증명해야만 하고 그래서 싸워야 한다. 대받았다는 부마 경선에서 너를 이기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3: 염려 마세요, 아바마마. 모든 공정한 도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라세나지시든 대바다타든 말이죠.

0: 이렇게 나타나다니 부끄럽지도 않아? 남자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1: 나도 알고 있어, 야소다. 하지만 연인은 예외 아닌가?
0: 그 옷에서 손 떼! 올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건 내 베일이야!
1: 아, 이게 지난날 내 손에서 빠져나갔던 그 베일이군.

무서워할 거 없어. 너한텐 이 베일을 주러 온 거야. 이걸로 해. 네가 하면 아주 멋질 테니까.

0: 이 베일이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이 베일을 분명 좋아할 거라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주문에 맞춘 거란다. 방직공이 작업을 마치자마자 내 데바다트를 불러서 얼른 너한테 갖다 주라고 했지.
1: 외숙모님, 이 베일을 주러 데바다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목욕을 하는 와마풀장이었어요. 제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베일을 돌려드렸을 것입니다.
0: 야소다라, 내가 테바다타를 대신해서 사과하마. 이 베일을 야소다라한테 갖다 주어라 했더니 그 아이가 생각도 없이 바로 풀장으로 간 모양이구나. 나쁜 생각은 없었을 테니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아다오. 너도 알다시피 여자 하나로 인해 형제간에 마하바라타 전투가 벌어졌잖니? 네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네가 비록 한밤중에 젊은 왕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말이야.
1: 그렇게 다 알고 계신다면 데바다타에게 부마경선에서 물러나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지 그래요?
0: 어쩔 수가 없어. 너하고 결혼을 꼭 해야겠다며 고집을 부리고 아무도 말릴 수가 없구나. 아슈아팔구루와 함께 몇 시간씩 무술 연습을 하고 있어. 테바다타가 얼마나 강한지 너도 알잖니? 그저 부마 경선 날에 시타르타가 건강하고 무사하기를 신께 빌고 있다.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슬플 거야.

Yeah.

0: 축하한다. 축하한다, 아들. 이제 힘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갖추었구나. 시타르타처럼. 한 가지만 잊지 마라. 시타르타가 절대 네 목에 손 못 대게 해라. 안 그랬다간 네 혀를 또 눌러 의식을 잃어버릴지도 몰라.
1: 염려 마세요, 아버지. 이젠 모든 걸 알아요. 그놈을 벌레처럼 짓밟아버리겠어. 그리고 야소다라를 차지할 겁니다. 오직 제 거로.
2: 뭘 하시는 겁니까?
3: 도우려는 거요.
2: 그건 죄입니다.
3: 죄? 무슨 죄?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2: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3: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4: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 영가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

0: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보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산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의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0: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2: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0: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부산에서 1시간 20분, 울산에서 1시간, 대구에서 4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왕생탐묘의 고인을 모시면 유골함, 상석, 파병, 향로 설치와 직계가족 12명까지 각인해드리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기일제사를 공인해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탐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힘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만자리카, 딸의 딸을 보았니?
1: 예, 아까 마곡간 쪽으로 가시던데요.
0: 찬나, 네? 스타르 딸을 봤어?
2: 저 언덕이 나무 그늘에 앉아 계십니다.

0: 곱하네. 무슨 일이야? 듣자하니 대바다에 물이 부족하다고들 하던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네 눈을 봐. 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잖아.
1: 나 같은 사람도 카필라바스트의 젊은 왕이 대바다의 공주를 사랑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

0: 이렇게 부마 경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잖아. 대바다타는 열심히 훈련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1: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적어도 네 사랑을 믿어봐, 고파. 힘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이 침착한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라고. 왜 그러지? 술을 왜 그리 잔인하게 맺으라는가?
2: 인사드립니다. 술의 바퀴가 진흙 속에 빠져 꼼짝도 안 합니다.
1: 소를 때린다고 이 바퀴가 빠져나오겠는가? 내가 좀 도와주겠네. 자,
3: 멈춰요, 젊은아. 뭘 하시는 겁니까?
1: 도우려는 거요.
3: 그건 죄입니다.
1: 죄? 무슨 죄?
3: 그 자는 수드라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 천한자야, 너는 젊은 왕 마마를 말리지도 않고 어서 당장 사죄드리지 못할까?
4: 아이고, 죄송합니다.
1: 잠깐, 이 사람이 왜 사과를 해야 하오?
3: 말 만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1: 그렇지 않아. 내가 그를 만졌지.
3: 또한 그는 브라만이 다니는 이 길을 침범했습니다.
1: 그게 죄라고? 이 길은 누구나 사용하라는 길이오. 이 우주와 공기, 물, 흙처럼.
3: 그는 신에게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1: 신은 그를 창조하시고 당신도 창조하셨어. 만약 그가 신께 죄를 지었다면 신이 벌을 주시겠지. 당신이 뭐라고 그를 벌하는가? 당신은 신에 관한 권위자가 아니오. 신만이 권위자요.
3: 잊지 마시오, 젊은 왕. 우리는 이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고 신의 상징이오. 배달을 숭비하고 독성하며 그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요, 우리뿐!
1: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과 이 사람을 비교해보도록 하죠. 이 사람은 이 땅을 열심히 갈았고 이 과실과 야채를 재배한, 당신이 이것들이 썩지 않게 할 수 있나? 지상에서 신의 화신이라는 당신이 수레를 건드리지 않고 이 바퀴들을 빼낼 수 있나?
3: 우리를 모욕하고 계시는군요.
1: 당신들이 이 사람을 모욕하고 있지.
3: 지금 종교에 대해 토론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젊은 왕 시따르타.
1: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종교란 토론할 수 있는 게 아니오. 토론을 거듭하면 증오만 커질 뿐이지. 종교의 능력은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결시키는 거. 종교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3: 종교는 월등합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한계를 알게 해주고 그들에게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1: 누가 종교를 만들었어? 인간입니다. 우리는 마누신의 아들이고 브라마신의 후손이라고들 하죠. 시바신의 계급을 의심해 본 적 있어? 또는 브라마신의 믿음을? 또는 비슈누신의 선언을? 우리가 마누신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브라만인 거요.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당신이 수드라겠지.

0: 스파르타! 스파르타!
1: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0: 말문왕의 부상이 심각합니다. 양손의 손가락이 다 부러졌습니다.
1: 이 들으면 부마 경선이 열리는데 젊은 왕이 참가할 수 있겠나?
0: 아니요. 이건 시간이 걸려야 낫습니다.
1: 이제 고판은 어찌한단 말인가? 대받았다! 대받았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단다. 신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드디어 우리가 신경 쓰던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단다. 시타르타가 부마 경선에 참가할 수 없게 됐으니 이제 야소다라는 네 차지란다. 그리고 네가 샤카 왕이 되는 거야.

0: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신이시여, 저는 시타르타를 선택했어요. 만약 그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면 곰파는 살 수가 없어요.
1: 축하하오, 단답한 이왕. 모든 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마 경선에서 대바다타의 적수는 없어요.
2: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다시 따르타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할 때까지 전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예소다라, 지금 무슨 맹세라는 거니? 부마 경선까지 물도 안 마시겠단 말이냐? 제 걱정은 마십시오. 전 오직 시타르타하고만 살 거고 시타르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겁니다.

괜찮으냐? 이럴 수가. 두 눈에 눈물이. 아바마마의 눈물은 제 목숨보다도 더 귀합니다. 부마 경선을 생각하고

0: 보고 계시는군요. 아바마마께서 늘 말씀하셨죠. 전사는 모든 걸 위해 싸워야 한다고. 저는 전사니까 고파를 아내로 얻기 위해 부마경선에서 싸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1: 그 상체는 어쩌고?
0: 상처는 전사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아바마마의 축복과 고파의 사랑이 저와 함께하는 한 제가 부마 경선에서 우승하는 걸 막을 자는 없어요. 신이 계시다면 신도 못 막아요.
1: 너를 축복하노라.

0: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샤카국 정춘축제 마지막 날에 단다파니 왕께서 따님을 위해 부마 경선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본 경선에서 이긴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1: 테바다 타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잘 하셨죠?
2: 물론 했지. 무술 스승한테도 설명했어요. 그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 잘 오셨습니다. 저의 딸 야소다라가 능력 있는 전사와 결혼하는 걸 꼭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출제한 경기에서 어떤 왕자가 우승을 하든 그 사람이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0: 젊은 옥마마, 이거요.
1: 그게 뭐냐?
0: 야생 삼백껍질이에요.
1: 이 약을 가져오다니. 참으로 잘했다, 찬나. 젊은 옥마마, 양손을 여기에 담그세요.

0: 이제 곧 손이 나으실 겁니다.
1: 이 약물이 일단 마르고 나면 손바닥이 돌처럼 단단해지고 이후엔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2: 대받았다. 아무 걱정도 하지 말거라. 치타르타가 손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네 의식을 잃게 하는 기술은 사용할 수가 없을 것이야. 너는 그저 그의 손가락을 공격해서 더욱더 다치게만 해라. 그의 손가락을 노려. 대바다타, 가서 야소다라를 쟁취해라.
3: 이제 부마 경선에 참여하는 왕자들을 환호로 맞아주십시오.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4: 만세!
3: 대바다타 왕자!

0: 스타르터! 젊은 왕 스타르터!
1: 화이팅!

0: 이런 거
1: 이런 거야?
2: 이제 본 경기는 두 명의 경쟁자 사이에 벌어지겠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모두 경기를 두려워했고 그렇게 무능력한 전사임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3: 너희 왕자는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거야?
4: 장차 샤카 왕국의 왕이 될 사람과 싸우는 건 파멸을 자초하는 거니까 그들이 언제 우리를 초토화시킬지 누가 알겠어.
3: 맞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 왕자님도 참여 안 하는 거야.
5: 그래, 안 그러면 대바다트와 시테라탄 나의 적수도 안 되지. 단숨에 죽여줄 테니까.
2: 대바다타와 시타르타 두 사람 앞에 놓인 항아리에 반지가 들어있습니다. 반지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떤 종목을 겨눌 건지 결정할 수 있어.
6: 시타르타의 항아리에는 반지가 없어.

0: 자, 그렇다면 부마 경찬의 경기 종목을 결정하라. 대바다 타왕자, 어서.
1: 저 대바다 타는 젊은 왕 시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하겠습니다.

0: 저는 젊은 왕 스타르타에게 레슬링 경기로 도전을 하겠습니다. 본 경기에는 어떤 규칙도 없습니다. 끝까지 두 발로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소다라 공주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1: 레슬린이요? 시타르타는 손가락을 다쳤는데 어떻게 싸우나요?
2: 믿음을 가져와가야 너의 사랑과 믿음이 시타르타에게 힘이 돼.
3: 젊은 왕 시타르타, 데바다타 왕자의 도전을 받아들이겠는가?

0: 저것 봐. 데바다타가 젊은왕 시타르타를 공격하고 있어. 그런데 시타르타는 받아치질 않네.
1: 아유, 어떻게 치겠어? 데바다타를 때리면 자기 손가락이 더 아플 텐데. 젊은왕은 얼마 후면 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 에이, 참 불쌍하구만.

0: 싫다라. 인내도 무기가 된단다. 적을 지치게 만들고 그의 힘을 다 소진시킬 수 있지. 그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거야.
1: 왜 그래, 젊은 왕! 벌써 힘이 딸리나? 어? 일어나!
2: 지친 건 형 같은데.
1: 아직 시간은 있다, 시타르타. 당장 패배를 인정해! 부마 경선에서 자진 탈락하라고! 안 그러면 지...

0: 시타르타, 난 베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1: 야소다라가 간친이처럼 되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0: 나는 너 시타르타를 평생의 동반자로 선택했어.

0: 야, 거참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는데.
1: 일단 이 약물이 굳고 나면 손바닥에 돌처럼 굳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통증도 느낄 수 없죠.

훌륭하다, 시타르타. 잘했어. 너는 참으로 전사구나. 시타르타가 이길 거라던 야수다라 말이 맞았다. 저는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딸 야소다라를 오늘의 승자 시타르타 왕자와 결혼시키기를 선포하는 바입니다.

0: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야소다라.
1: 어머니, 코파가 왜 이럽니까? 말씀해 주세요. 로시카, 가서 어이를 불러와라.
0: 네, 잠깐 로시카. 시다르타, 어이를 부릴 필요까진 없어. 물을 좀 주기만 하면 된단다.
1: 어째서요?
0: 네가 다친 그날부터 야소다.

0: 시타르타.
1: 예진복에 시타르타를 두고 맹세할 때는 부끄러움이 없더니 이제는

0: 개야! 으아! 신이 있다면 말 좀 해봐! 어째서 나를 공국에 빠뜨리는지 나한테 왜 그러는 거지!
1: 보셨습니까? 드러나던 자는
2: 여추어블 케이서 뒤에 있었습니다. 제 운명을 저주해야 할지 아니면 대왕께 경화를 드려야 할지.
1: 당연히 축하를 해주셔야지요. 제 딸 야소다라가 시타르타처럼 용감한 남편을 구했지 않습니까?
2: 훌륭하군요, 단답하니. 그런 배신자일 줄은 몰랐네요.
1: 저도 전하가 그런 거짓말쟁이일 줄은 몰랐네요.
2: 대바다타를 사위로 맞이하겠다 약속해놓고선
1: 전하도 시타르타에 대해 거짓말을 하셨어요. 전사가 아니라고, 고행자라고.
2: 그저 운이 좋았던 거지요, 운이.
1: 이제 저 역시 운이 아주 좋아졌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전하의 진퇴 양난을 이해합니다. 항상 말씀하시길 숫도다나 대왕께 시타르타와 대바다탄 똑같다고 하셨지요. 저도 마찬가지랍니다. 자, 가서 함께 잔치를 즐깁시다. 자, 어서요. 가십시다.

0: 좋다. 경기에서 이기는 자가 네 남편이 되는 거다.
1: 네가 부마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고파에겐 신랑은 없는 거야.
2: 먼저 물어볼 말이 있어. 고타마 시타르타의 아내가 되어줄래?
0: 뭘 하시는 겁니까?
2: 도우려는 거요.
0: 그건 죄입니다.
2: 나는 단지 사람을 구하고 있어.
0: 젊은 왕, 그건 신이 내린 벌이요. 신의 벌!
1: 시타르타, 난 데바다타가 아니라 너를 사랑해.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이렇게 오늘 반가운 인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산천이 오색으로 물들고 들녘은 황금빛 결실로 가득 차오르고 이렇게 풍요로운 한가위 추석이 왔습니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비추듯 이번 추석에는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자비로운 마음을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작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 모여서 우리 삶은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지혜와 자비의 빛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마음속 품으신 모든 뜻하는 바를 아름답게 결실 맺기를 소원합니다. 둥글고 밝은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동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개산 1381주년을 맞아 개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개산조 자장율사 영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배품의 잔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잔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잔입니다. 온 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재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를 진행하는 목종입니다. 나를 찾는 조사선. 조사선은 누구나 해탈 열반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빠르고 가장 완전한 수행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요. 이 귀중한 진리가 나와 내 주위의 가족 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함께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프로그램 제작과 많은 사람들이 불교TV를 시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0: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저희 어머니가 매일 연불을 들으시는데요. 연결이 안 된다고 매번 전화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바로 들을 수 있는 연불소리샘을 놔드렸습니다.
2: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4: 안녕하세요. 부다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엔용 주견무진신 변제사모전 이리

삼보대승야종진영예

충성 금정 총립 모모사 총립 내중 노소 비구 비구니 삼이 삼이니 행자 청신사 청신여

성사팔 연등이도 성지 참배동 참이자 능각기 다겁생 내외 소유지업장 실계소멸불법문중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차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 문종 신심 경고 발보리 심령불 대전 속성 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 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이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추리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구설 삼재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 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사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연불소리샘을 틀어놓고 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사경이 더 즐거워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6: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7: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0: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장례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

0: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0: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가요광장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1: 예? 형 유부남이었어요?
2: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3: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2: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중소예요?
2: 네.
1: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중소였어요. 가장 현실적인 그 3중소.
4: 그만 가슴이 뛰네요.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명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6: 안녕하십니까, 법장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되면 우리 항상 가족들의 곁에서 가족들과 함께 둥근 보름달을 보며 많은 것들을 발언하실 겁니다. 큰 나무의 그늘과 같이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의지해 주시는 그 가족들이 여러분의 따스한 부처님이며 관세음 보살님을 깨닫는 그런 오늘 하루 행복한 추석이 되시기를 발언드리며 우리 BTN에서 여러분들의 이 행복한 추석에 둥근 달과 같은 발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추석 되십시오.

0: 태양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0: 무한 봉굴사 명상 심리 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구 알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쓸쓸하니

신실나기 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형하고 송풍은 하다 팔 때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화 보살 성문 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옵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 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비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쓰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끓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을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 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자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호두내 여윤의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BTN 붓다웨이와 함께하는 수능 100일 기도. 대학 입시를 앞둔 자녀들의 불안한 마음을 없애고 일념으로 노력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를 얻어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모든 수험생들에게 용기와 불보살림 가피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입 수능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불자 가정의 발언이 이루어지도록 BTN 붓다회가 함께합니다.

부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 옷자지나나라 파짜나라 파짜나라 파짜나 문수보살 대의력심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오마미라흥 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대원성치지난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무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역시 염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농창 기조를 올리고 지극지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시험을 위해 꾸준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해온 불자에게 뜻하는 바대로 원하는 결과를 원만하게 성취할 수 있도는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신심이 안정되어 지혜가 총명하고 성격이 일취월장하여 수험 당일 평소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고득점을 획득으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원만하게 합격하도록 진심으로 일심정성 다하여 발언합니다. 또한 마음의 일체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없게 하시어 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여한 없이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수험에 방해하는 일체 장애가 모두 사라지게 하소서. 거룩하신 불보살님,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에게 문수보살의 밝은 지혜와 보현보살의 크신 행운과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심으로 밝고 청명한 눈을 떠 시험에 집중하게 하소서. 바라옵건대 금일수능시험 백일동창기도 발언제자와 모든 불자님들이 불보살님의 깊은 가피에 힘을 입어 각기 사회와 각 분야에서 뜻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0: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랑이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1: 일심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스님! 예수님!
4: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해요. 지금도 말만으로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배경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일월여벽천 해와 달은 푸른 하늘과 함께하고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

0: 우리와 함께하네. 인생 부불례에 인생은 한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환희롭게 살아가자.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2: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간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법화칠보탑 기단 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발언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공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파 살림을 함께 봉행하는 정에 선언해 와서 여러 불자님들 만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이 세속 생활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걸 흔히 옷깃을 한번 스치는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인연이 과거 전생부터 500생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단위처럼 500생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남녀가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하는 인연을 오천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 가다 만나는 인연 500생의 10배가 되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이걸 예로부터 천년, 천생이 더 많은 육천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더 있어요. 또 이제 횡재로 태어나거나 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횡재가 되고 자매가 될 때 이 인연을 칠천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맺어지는 인연을 수천생, 몇 천년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서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 이 인연이 세속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법 인연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 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가는 것을 출세간 인연이란 말을 해요. 출세간. 출세간이란 말은 세상을 벗어난다, 초월한다 이런 뜻.

그러니까 불법 인연은 원래 법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생사가 없는 인연이에요. 생사 해탈법이니까 부처님 법이 생사 해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인연에서 보면은 인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법화법문에도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 인도의 지금은 그 태어난 곳은 네팔에 속합니다만은 카필라바스토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고따마 실달타가 나중에 주바 수도해서 부처가 되었다. 도를 이룬 장소를 그건 인도죠. 보드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상 사람 인간 아수라 삼도중생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서 성불했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겁전에 성불하였다. 이게 이제 줄여서 구원성불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부처님이었다. 또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은 법화법문이요, 법화경이었다는 거예요. 법화법문이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의 법문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서 상황 따라서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그 법화경의 뭐 심오함이랄까 신비함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볼수 있죠요. 제가 이 서울 오느라고 어제 오후 늦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경남 양산 통도사 뒤에 있는 반야암이라는 암자에 지금은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오려면 주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울산역을 통도사역이라고도 말해요. 가로를 열어놓고 통도사 이름도 넣고 이제 기차 안에서는 울산역 통도사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통도사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이제 내려야 서울에 도착한 것이 되죠. 법화법문은 목적지 서울에 온 법문이에요. 다른 경전은 뭐 아한경이랄까 방등경 또는 반야경 여러 개통의 경전이 있는데 이건 서울 오는 도중에 뭐 울산역을 갈때 얘기도 있고 또 대도시로 말하면은 대구 쭉 왔을 때 대구가 기차 창밖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 또 대전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의 법문은 최후 국행 일성 법문이란 말이 없어요. 물론 하흥경은 처음 설한 경전이다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보여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화법문이 본래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경전 안에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원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 법화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성 법문이라 하고 일성이란 말은 일불성. 부처님, 말하자면 부처님이 깨달은

비행기를 설에 보여준 갱, 항행도 뭐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다른 갱견은 방편으로 뭐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는 법문도 있고, 수행을 하다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에 준 법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살림의 의미가 좀 특이하다. 또 법화경에는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놓고 말하면은 금생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죠.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뭐 무슨 시에 태어났다 이걸 흔히 사주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그 한정된 범위가 우리 사람의 생애를 한 생애를 놓고 말할 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법화법문은 시간적으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우리 인생도 금생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우리도 과거 구원급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생은 또 한 생을 마치는 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해가 뜨면은 낮이 되죠. 해가 지면은 밤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도 태어나고 또 한 생에 마치고 돌아가고 말하자면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윤회설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가 거듭하는 것이 하루하루 나날이 계속되듯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 생만 제한해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말하자면 법화경 법문에는 이런 뜻이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의 부처가 되는 법문.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수기품 내용을 이제 원래 배정해서 설해달라고 했는데 그 숙이란 말이 부처가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가습존자를 이시에서 가졌는 수보리 목걸련 제자들에게 전비 언제 부처가 되어서 그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대중을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기품이 있고 또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수기의 갱이라 할 수 있는 갱견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 부처 못 될 사람은 없다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마당 같은 땅에서 놀다가 그냥 손가락이나 혹은 뭐 꼬챙이 같은 걸로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심코 그린 거예요. 어린 아이가 땅에 무심코 그린 그림이 불상을 닮았으면, 부처님 모양을 닮았으면, 그 무심히 그린 건데, 언젠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또, 흙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뭐 장난감처럼 진흙 같은 걸 빚어 모양을 이렇게 뭐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흙을 빚어 만든 장난감 같은 그 모양이 불상을 닮았으면은 그 인연으로 언젠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시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을 쉽게 말하자면 치는 무덕이라는 뜻인데 부루, 세 부루로 나눠요. 처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정령치라 합니다. 정령치 중생. 이 사람들은 성근이 성숙해 있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르게 결정된 부루들이다. 이래서 정경치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중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 어느 때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되지 못하는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중생을 결정을 못한다 해서 안이불자 정할정자 부정치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모든 불사가 그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법화살림도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성근이 너무 미천하고 악근이 많은 사람들, 선악을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잖아. 이 사람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중생들을 사법할 때 사자, 그릇될 사들, 사법이라면 정법의 반대가 사법 아닙니까? 또 사도라는 말도 쓰지요. 사정치 중생. 그래서 중생이 정경치 중생이 있고 부정치 중생이 있고 사정치 중생이 있다. 예.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 법화경도 부처님이 후기 맨 마지막에 설한 경전으로 봅니다. 물론 뭐 열반경을 이제 또 열반에 들기 하루 밤낮 사이에 설한 경전을 열반이라 해요. 그래서 법화경 뒤에 대성경전 열반경을 하나 더 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열반경 최후 법문에서는 사정치가 없다 봐요. 성근이 없는 중생도 불성은 가지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전반부에 설해진 내용과 후반부에 설해진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반경 전반부에서는 예, 말하자면 천재라 하는 범어 이찬티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음사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 천재라 합니다. 천재는 성불을 못해요. 사정치요. 그런데 또 열반경 후반에 가면은 앞부분에서는 성불을 못한다고 말해놓은 부정론이 후반에 가는 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성불하지 못할 중생은 없다. 이렇게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마 시차를 두고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하고 뒤에 말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방경도 그렇고.

박행도 그렇고 성부를 보장하는, 앞서 말했듯이 숙의는 성부를 보장해주는 부처 될 것이라 예언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이 숙의를 받으면은 언젠가 부처 될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부처 되면은 그냥 생사 억고를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불교는 인생의 삶 자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뭐 힘들 때는 와 이렇게 괴롭노 뭐 이런 탄식 비슷한 말을 하는 수가 있죠. 삶은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고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으로 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생을 사는 기간, 뭐 이걸 머무를 주자를 써서 주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는 과정이 또 있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면은 기력도 세진해지고, 결국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니 뭐 장수를 옛날보다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근본 사고라 하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태어나면 축하를 받죠. 뭐 돌잔치도 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지만은 종교의 윤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근본 본질을 해부해 놓고 보니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걸 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괴로움이고, 늙는 거는 우리가 기력도 세진하고 뭐 체력도 약해지고 하면 그것도 괴로운 거는 맞죠. 또 죽는 거, 오늘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절망의 상태고 가장 두려운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이른바 자살이랄까 자결을 하면서. 근데 왜 죽어요? 인생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죽겠어요? 자기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남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가장 무거운 폭력입니다. 불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해 볼 때 근본 교리에 나오듯이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일체 개고라 해서 요즘은 삼법이네 세 번째 열반 적정인 대신에 일체 개고를 넣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예요? 고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은 고통을 극복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을 이런 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고등락이라 합니다. 괴로움을 이별하고 떠나고 즐거움을 얻자. 우리 이제 이 선종에서 주로 많이 해온 말인데 마음이 곧 부처다. 아주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불교는 마음이 부처라 해. 신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유실론 같은 창조설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영

기법, 인연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면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 전체가 불성, 마음을 가져 생명의 성품 자체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 실우 불성이라고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 경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돼 있네. 그런데 이 고를 여의는 상태를 이제 낙이라 하고 그게 이제 또 열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말에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할 때 마음이 부처다, 마음만 하죠.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 내 마음,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말하자면 감정이 수시로 일어나서 내 마음의 상태, 심리상태랄까 이걸 변화시켜야지. 마음, 또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마음이 서로 틀어지면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도 갈라서는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수도 있고 또 오랜 친구로 참 지내다가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감정이 상해 멀어져 버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말 이걸 익히 들어왔는데 근데 중생의 마음은 이 종잡을 수가 없어.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슬퍼지고 이 말이야.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무척 괴로워지고 이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화가 나서 주무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 하는 걸. 누구나 자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세 가지 성능이랄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마음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저 아무개 씨가 온다, 아무개가 온다, 친한 사람은 반가운 생각이 일어나죠.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첫째 아는 능력이랄까 아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자로 지라 합니다. 알지자 지식할 때 첫 글자 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째요? 마음은 항상 정을 느낍니다.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사람은 없죠.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두 번째 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정.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이 든 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친한 친구, 우정이라죠. 그럴 때는 버둘자를 써서. 그래서 마음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뜻, 이 육근을 안, 이, 비, 설, 신, 의라 이러죠. 의근. 뜻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의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려고 하는

뜻,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뜻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는 지는 아는 거, 정은 인정할 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수시로 갖게 돼요. 뭐지? 그래서 사람 마음이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는 아는 것이니까 이제 이 중생의 현실 실생활에서는 아는 것이 바로 되어 있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정지가 돼야 돼요. 정지. 틀리게 아는 수도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착각해서 아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의 경우에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쓰는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어떤 문제의 답을 썼는데 그게 맞는 답이 아니고 틀린 답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가 돼요. 바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어떤 지적 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뭐 지식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지적인 걸 재산이라 해가지고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 지적 재산이란 말을 써요. 지식도 이제 재산이 되는 시대요. 특히 뭐 요즘 뭐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아는 거, 정보. 정보가 많은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활동 분야가 넓어져요. 예. 뭐 AI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아는 정지, 이게 불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정. 정은 이거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능경 같은 경전에 정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 때문에 망해. 그리고 이제 정 때문에 결국 정은 결국 악업을 짓는 근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은 어디로, 정을 물에 비유해가지고 흘러흘러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뭐 고여있는 상태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정은 흘러흘러 가서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요. 내가 꾸미는 말이 아니고. 정은 결국 물처럼 흘러흘러, 육지의 물은 뭐 좋게 말하면 뭐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전의, 경전에 쓰여진 말은 정은 흘러. 그래, 정 때문에 나쁜 업을 많이 짓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세계에서는 정을 쓰는 걸 금기시킵니다. 정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인정, 뭐 물론 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자비 정신이니까 자비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을.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는 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그냥 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심하다 이러잖아요. 무심이 시돈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또 무념이란 말도 이제 육조 스님의 법문을 수록한 육조단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중국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서적이 육조단경입니다. 경전 이름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의 대의가 무념이라 그래요. 무심이나 비슷 말인데 생각념자를 써서 무념. 무심이나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

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번뇌를 8만 4천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8만 4천 번뇌를 하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만수의 의미로 쓰던 수치가 8만 4천입니다. 아쇼카 왕, 아유 왕이라고도 하는데 아유 왕이 부처님 계시던 곳마다 불교 유적지죠. 탑을 세웠는데 근데 보면 탑을 8만 4천 개를 세웠다 이래요. 실제 제가 인도를 몇 번 가봤는데 남아있는 탑이 13개가 있어요. 그 기둥처럼 세워놓은 완전한 거는 바이살리에 가면 하나 남아있고 다른 데는 눕혀져 있고 동광이 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세웠다는 뜻에서 8만 4천 수를 앞에 붙여가지고 8만 4천 탑을 세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만수의 의미를 가진 게 부처님 법문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다는 번뇌도 그래서 사람이 정을 잘 써야 되는 거. 정을 잘 쓰도록 가르친 부처님의 법문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정을 잘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할까? 자는 뭐냐? 자. 스스로 자기 마음이 바르고 편안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떼서 말하면요 이탈을 뜻하는 그런 점에서 붙는 글자인데 남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걸.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된 거잖아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자꾸 번뇌가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 그래서 자비를 설명할 때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다 이런 말로 뜻을 풀이해 왔습니다. 자비는 즐거움을 주는 자자. 자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네. 법화법문이 앞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국행성불 모든 인연은 부처가 될 수 인연이다. 모든 인연은 그리고 누구나 중생이 지금 미혹해 있지만은 과거 수많은 급전으로 돌아가면은 다 부처님 회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불회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법화법문에서는 처음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재현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 금생에 아버지 어머니 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다. 뭐 지금 이 몸은 금생 하나죠. 그런데 법화법문에서는 과거에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태어나서 부모 자식 관계로 살은 적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은 인연실상법, 법화법문을 실교법문이라 합니다.
실제

다른 경전은 건거본문이라 해요. 건이란 말은 끌려갈 때 건자인데 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해준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법문은 실제 사실 그대로 설한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교법문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처음 그리고 오늘 정의선언에서 우리가 며칠째 법화사님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딱 한정해서 볼 때는 오늘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연실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넓혀서 오픈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법문 내용이 설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연을 가지고 끝없는 겁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 살림의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앞으로도 참 신심이 더욱 북돋아지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법문 한 시간도 넘어 했나 봐요. 시간 후에 미안합니다.

0: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법화칠보탑 기단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발언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공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1: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0: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 우리 민족의 포국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문화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감옥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재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연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2: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3: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1: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 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 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 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반갑습니다. 청량사 건강왕님 지도법사 정한입니다.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나태주.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사람이라면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이나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시인은 내 기도 보듬은 누구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다. 그래서 내가 외로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나보다 추운 사람이, 내가 추운 사람이라면은 나보다 더 추운 사람을 생각하게 하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은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 내가 비천한 사람이면은 내가 더 비천한 사람을 생각하게 해주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나다는 생각을 하죠.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죠.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다른 사람 고통을 생각하지도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고통의 강도는 내 고통이 제일 큰것 같지만은 나와 똑같은 병을 앓는다 했으면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같은 고통이라도 좀 약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통을 느끼게 되면은 그 고통은 원망스러운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커져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보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가 겪어야만이 되는 고통이고 내가 이런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러한 것들이 고난들이 좋은 영양제가 되죠. 그런 어려움을 갖다 고난을 갖다 어려움을 갖다 겪고 나서 내가 성숙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고통 속에 빠져가지고 원망하게 되고 뭐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를 어떻게 된다? 고통을 갖다 배가시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다? 나다 하고.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갖다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모두 다 고통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은 전부 다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려고 방법을 갖다 일러주려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아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고 그저 뭐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점, 위대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동물부터 해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뭐야, 모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집안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있을 때, 동물이 있다면은 그 동물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오늘 너도 저녁에 하루 잘 지냈니? 할 수도 있고. 또 쓰다듬어 줄수 있을 때, 느낄 때, 내 감정. 또 나무에게, 너도 오늘 하루 전에, 저녁에 잤니? 하면서 쓰다듬어 줄 때. 그들이 불행한 마음을 먹을까요? 행복한 마음을. 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다? 상대에게 뭘 주고 있다? 사랑을 주는 것을 줌으로 해서 생명을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이 돼요. 그 사실을 깨달을 때만이 나의 시각이 변합니다. 나는 그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들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내 마음이 좋아지고 맑아지고 편안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있는 식물이니까 있는 동물이니까 쓰다듬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내 손길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행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될때내 손길은 자비의 손길이 되는 거죠. 부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있죠.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한테 주어져 있는 생활에 만족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가? 묻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미래를 갖다가는 설계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에 언제나 만족하는 삶, 그리고 목표를 향 가지고 있고, 나가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고, 언제나 지금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갖다는 꿈꾸면서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갈 거야. 이런 하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할 것인데, 이는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양에 우리는 늘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늘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갖다는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든 형상은 영원한 경기 때문에 허망하다 하십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이라 해가지고 허망하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허망한 것을 갖다 허망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형상 있는 것, 형체가 있는 것이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는 저별 보면서 오랫동안 있는 거지. 언젠간 저 별도 떨어지지. 맞잖아. 우리 육체도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게 돼. 모든 것은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단일 물질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연이 모여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 영원하면은 싸워도 되고, 화도 내고, 고함 쳐도 돼요. 그렇지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서로가 만난 기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시간 뒤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 당연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모르는 일입니다. 10년 뒤에 나, 뭐, 계획표 사오는데, 10년 뒤에 그런 계획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갖다 꿈꾸면서, 그 10년 뒤에를 갖다 꿈꾸면서 이런 계획표를 세워놓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현재를 갖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 그랬는데 내가 뭐 50년, 30년 같이 살 거야. 그 약속이 지켜지는 분도 있지만은 지켜지지 않은 분도 막 수두룩 하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이라 해도, 50년이라 해도 우리가 24시간 같이 있는가 생각이 되지만은 문제는 뭐하다? 주무시는 시간?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 그리고 각자 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자기 하는 일에 하는 시간, 짝짝짝짝 빼보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얼굴을 보며 마주 보면서 서로의 감정을, 기분을,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나누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짧아요. 이 세상에 같이 있다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같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만드는 허상 속에 살기 때문에

뭐 한다? 상대에 대한 귀중함, 소중함, 훌륭함을 몰라요. 내 속에 내 남편은, 내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는 허상을 지우세요.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새로 태어나고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당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저께 그 모습을 오늘에까지, 과거 10년 전에, 5년 전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당신을 오늘의 기억 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세워지고 있는 당신의 훌륭한 모습을,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슬픈 사실이고 아픈 사실이고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늘 변하고 있어요. 내 머리, 내 생각도, 내 육체도 순간순간 주름살이 늘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마음의 자세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다? 오늘 나는 이러한 모습의 나를 발견하자. 이러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나를 발견한 사람이 돼야 되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해가지고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될 때 나에게 다가오는 참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나의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발견할 때만이 상대의 좋은 점이 보인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새로운 점을 날마다 날마다 발견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될 때 어떤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다? 금강경에서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생각하는 그 모습에 매이지 말고 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잘 때 당신은 참된 인격체가 된다.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고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은, 부처님과 부처님께서 나와 같은 훌륭한 분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한마음일 뿐은 거기에 어떤 티끌만큼의 어떤 법도 있을 수 없으니 이 마음 그대로가 곧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이들은 이 마음 바탕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구하며 모양에 집착에 하여 수행을 하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악법이지 깨달음의 도가 아닙니다. 내가 욕심내고 화내고 짜증낸 마음이 형상이 있나요?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뭘 일으킨다? 내가 한 생각 일으킨 게 저 모습은 좋은 거야, 저 말은 좋지 않아, 내가 분별심 일으키는 순간 뭐냐,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즐거움도 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데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다?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욕설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욕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아 상대가 나한테 욕설, 저건 욕설이야, 기분 나쁜 소리야 이렇게 내가 만들어낸 허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닌데 하시는 분이 많죠. 내가 만들어 받아들일 때 저건 욕설이야 듣기 때문에, 사랑해란 이야기냐, 당신은 강아지 새끼야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없어요. 사랑해도 없어졌고
강아지, 당신은 강아지 새끼야.

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랑해야 하는 기분이 좋고 강아지 새끼는 왜 기분이 나쁠까요? 똑같은 이야기에 뭐 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0: 비밀이란 거죠.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된다?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때 이것은 나의 자존심을 꺾는 이야기야. 저런 이야기하고 분별심에 대해서라는 것이구나. 없는 것을 내가 이것은 나쁜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야 할 때는 그것은 내가 이건 좋은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의 그 물결이구나를 분명히 아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죠. 마음에서 마음을 내고 밖에서 부처님을 거예요. 또 모양이 수장이 모두가 악보의 깨달음의 도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 법당에 앉아 있는 등신부는 부처님이고 내 자신은 중생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자리에 앉아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내 자신이 올라가 있다면 옆에 친구들이 왜 그대 당신이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당신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이. 그러나 내 자신이 훌륭한 행위를 할 때 무엇이 다릅니까? 부처님과 같이 좋은 마음, 고운 마음, 모든 것을 갖다가 집착과 애착을 떠난 마음을 쓸 때 무엇이 다릅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형상으로서 늘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는 부처님이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보통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마냥 깨달음의 도인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면은 주머니에 우리 지갑이 있잖아요. 지갑에 1,000원짜리 있죠? 없어요?
1: 있어요.
0: 거기에 누가 그려져 있죠? 네? 모르시네요. 거기에 그려져 있는 분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꺼내셨네요. 누구십니까? 퇴계하면 알죠? 조선시대 퇴계. 이씨입니다. 이씨. 이도 있고 이왕도 있고 그렇죠. 이왕입니다. 퇴계 이왕씨께서, 이왕 선비께서 이런 평생의 좌우명, 이런 좌우명입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곡조를 늘 지니고 매화는 일생을 춥게 살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달은 1,000번을 이지러져도 봄바탕은 변함없고 버들가지는 100번 꺾여도 가지를 새로 낸다. 오동나무는 신념을 갖다가는 상징한답니다. 매화는 지조를 상징합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윽한 향기를 냅니다. 그리해서 시경에서도 매화는 추운 고통을 겪어도 맑은 향기를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화는 저 고난을 겪잖아요. 겨울에 추운 데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매화 향기가 짙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역경을, 심한 역경을 그걸 겪어놨을 때 나 자신의 위대함을, 훌륭한 점을,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어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모든 세상 사리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릇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은, 고난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만은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희로움을, 성공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로켓이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쩝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래 볼까 저래 볼까 해가지고 연구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을 옮겼습니다.

실천 옮겼기 때문에 자동차부터 모든 게다 있잖아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묘하는 추운 그래 겨울에서도 향기를 바란다 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 어려움은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다. 이게 늘 어려움이 주어질 때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을 해줄 수 있게 내게 감사합니다는 마음을 먹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잖아요. 기쁠 때는 웃고, 기분 나쁠 때는 찡그리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표정이 변하잖아요. 달도 초생달부터 둥글달까지 변하고 있잖아요. 변함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뭐는 거,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갖다 우리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불성이라고 그러고, 양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자기 자신만은 못 속인다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을 못 속인다 이야기하잖아. 그것이 바로 불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나의 본성이 되는, 양심이 되는, 불성이 되는 그 마음은 늘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뭐다? 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진심을 다할 때 우리 가족끼리는 뭐가 없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 거짓이 없는 마음을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나의 본성, 양심의 소리를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자식 조용히 시간 나면 저녁이라도 언제라도 시간 나면은 조용한 장소 아니되면 화장실이라도 우리는 하루에 몇번 가잖아요. 그러면은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으세요. 어떤 상황을 갖다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 너는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 또 어떤 생각으로 이 내한테 닥친 상황을 갖다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할때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는 버릇을 길들여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버릇을 들여놓으면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나에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를 아니하고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기 때문에 충분히 좋게 아무 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에 휩쓸리지 마시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잠시 야, 이 순간 어디에 명상의 시간, 침묵의 시간 가져야지. 화장실에 가셔가지고 변기 위에 앉아가지고 한 5분만 생각하시고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는 대처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들가지는 이별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로부터 사랑하는 연인이 이별할 때에 보드나무 가지를 꺾어 이별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버들가지를 꺾는다 해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가지가 다시 생깁니다. 옛적에는 이제 그 지금같이 어떤 재물이 물질이 풍부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다들 나무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버들까지 꺾어가지고 이별 있는가 봐요. 지금이야 핸드폰으로 문자로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습니다. 문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어떠니까 새로운 어떤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이 헤어지는 것만 이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좁은 생각을 버리세요. 우리는 순간 이별을 하고 있어요. 만났다 우리 헤어지잖아요. 이별이잖아요. 어떤 물건과 물건이 왔습니다. 그걸 샀습니다. 가지고 내 품에 있을 때에는 그렇지만은 어디에 놔둔다 하면 이별인 거예요. 그리고 이별이 우리는 이별을 해야만이 우리가 소중함을 갖다 느끼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서로 언젠가 우리가 서로서로 이별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또 글 쓸 거 있고 또 우리가 저 세상을 갖다 가줘야만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펼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후배들을, 후손들을 위해서 양보할 줄 아는 마. 우리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긴다? 교만심, 자만심이 생겨요. 내 아니면 안 되는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죄가 되는 것은 명예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재물도 많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았을 때 더 필요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고 자꾸 갖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버려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만심, 자만심을 버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성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인은 원대한 이상을 펼칠 때는 하늘과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작은 이상을 이루려 할 때는 조심스럽게 A에 따라 자신을 절제한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때는 확실하게 일을 처리하고 어리석음을 가장해야 할 때는 단정하고 충직하게 법을 준수합니다. 신임을 얻었을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퇴를 결정하고 중용되지 않았을 때는 예의를 지키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기쁠 때는 온화하게 예의를 지켜야 하고 근심이 있을 때는 조용히 피해가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말과 행동을 고상하고 분명히 하고 공공할 때는 말을 아껴서 합니다. 성인은 순조로운 상황에서는 더 겸손해지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은 신중하게 주변을 경계하고 침착하게 도리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내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시는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그냥 내 감정대로 일어나는 생각대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귀와 입을 잘 다스리는 성인이 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분이 되어야지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에 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이 세상에서 우리 가족부터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서 또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우리가 언제 하직하잖아요. 하직하고 나면은 남는 건 뭐다? 옛날부터 나 이야기했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나에게 그분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래서 나의 인생이 바뀌었어. 또 이런 행동을 해주심으로써 나에게 깨우침을 주셨어. 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찬탄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성인의 길을 걷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갖다는 보면서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불자님들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5: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6: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0: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손꼽히는 곳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그 깊음과 단아함도 탁월하지만 무엇보다 뒤돌아서면 펼쳐지는 풍광이 일품입니다. 천년을 품어온 장대한 산줄기 부처님의 세상인 듯 겹겹이 흐르는 태백의 장대한 산줄기가 문밖을 가득 채웁니다. 무량수전의 공간은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화엄 사상을 건축으로 완성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부석사입니다.

태백의 줄기가 소백으로 이어지는 양백지간에 위치한 경상북도 영주. 부석산은 태백산맥 봉황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경사진 비탈을 거스르지 않고 석축과 계단을 이용해 소백산을 향해 날아갈 듯 지어졌습니다.

0: 한국의 초창기 불교가 도입되던 시기에는 마을 내나 마을 근처에 사찰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선종이 도입이 되면서 선종은 일단 수행을 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거에 맞는 입지가 선택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들어와서 산 안에 또는 그와 맞는 걸맞는 곳에 입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랜 시간 동안 스님들의 생활 공간이면서 수행 공간이면서 교리를 얻는 곳이기도 하지만 일반 신도들이 와서 함께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1: 부석사는 일주문을 시작으로 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정까지 아홉 개의 석축을 쌓고 이를 계단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는 극락세계로 가는 아홉 단계를 상징합니다. 저를 지켜주는 천왕문을 지나면 구품 연화세계로 향하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은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은 가파른 경사면에 높은 석축을 쌓고 지었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보면 층층이 쌓아 올린 계단 끝으로 범중로가 보입니다. 어서 다음 세상으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습니다.
2: 부석사는 경사진 곳에 위치한 가람이기 때문에 전각을 배치할 때 축대를 쌓아야 됐고 그 축대수가 극락세계 구품연화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 아홉 단의 그 조성된 그 터에 많은 전각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진리는 극락세계로 많이 상징이 되는데 부석사가 위치한 곳이 진리의 전당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홉 단의 석단을 구축하고 그 위에 전각과 가람을 배치한 것 같습니다.
1: 이 아홉 단은 아홉 가지 수행 단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전문을 지나면 하품 세계입니다. 동서로 마주보고 있는 쌍탑이 맞아줍니다. 신라 후기의 석탑 양식을 보여주는 단아한 모습의 3층 석탑입니다. 다음 세상으로 향합니다. 범종각의 팔짝 지붕이 두 팔 벌려 맞아줍니다. 범종각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특이한 지붕을 가졌습니다. 정면은 팔짝 지붕인데 뒤쪽은 맞배 지붕입니다. 부처님께 갈 때는 화려한 팔짝 지붕으로 내려올 때는 풍광과 어울리는 단아한 맞배 지붕으로 산사의 지혜를 표현했습니다. 범종각은 부석사 두 개의 누각 중 첫 번째 누각입니다. 기둥과 천장의 부재가 만나는 포와 포 사이에 화반을 두었는데 이곳의 화반은 다양한 모습을 새긴 것이 특징입니다.

범종각으로 시작되는 중품 세상을 지나면 부처님이 계시는 상품 세상의 입구인 안양로를 만나게 됩니다.

안양누는 사찰 문로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안양이라는 이름은 극락을 뜻합니다. 중품 세상에서 바라보는 안양루는 특별합니다. 멀리 공포 사이로 흡사, 불상의 형상이 보입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낸 부처님이라고 공포불이라

0: 부릅니다. 화엄종찰인 부석사에는 화엄경판이 남아있습니다. 635개의 목판으로 이루어진 고려시대 경판으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거란본 계열의 경판입니다. 한 줄에 34글자인데 16글자인 해인사 장경판과 비교하면 더 세밀합니다.
1: 화엄사상은 교학 중에서 가장 진전된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기본 이치가 우리들의 상호관계, 너와 나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최고봉에 있는 것이 바로 화엄사상입니다. 부석사의 화엄사상은 너와 나의 관계를 넘어서서 나와 우리 모두, 우리 중생 전체, 또 세계로 나아간 이러한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부처님의 세계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안양로를 통과하면 상품 세계입니다. 9개의 단 중 가장 높은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곳이죠. 모량수전 앞에 석등은 무명을 밝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국보로 지정된 통일신라시대의 석등으로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보살상이 일품입니다. 무량수전 앞마당에 서면 발 아래 화엄 연화장 세상이 펼쳐집니다.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 두 번째로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배가 살짝 부른 배흘림 기둥은 전각의 안전과 조화를 위한 지혜죠.
2: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가옥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건축입니다. 그 이유는 이 건축의 입면의 모습이 황금비의 비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황금비라 하면 1:1.618에 사람이 느끼는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례라고 하죠. 다섯 칸에 아주 큰 구멍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서는 그 큰 건물을 아주 안정되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법인데 그 기법이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에 곁들여 있습니다.
0: 무량수전에는 고려시대에 만든 아미타 열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일반적인 사찰과 달리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미타 열에는 서방 극락정토의 주인이자 끝없는 지혜와 무한한 생명을 지닌 부처님입니다. 중생 구제를 위해 동쪽을 향한 것이죠. 누구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면 아미타 열에가 계신 극락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정토 사상입니다. 화엄과 정토 사상이 담긴 부석사는 이 바위 때문에 부석이라는 이름을 얻었답니다. 두 개의 바위가 떨어져 있어서 뜬돌이라는 뜻의 부석이 되었다고 전해지죠.

초석사 무량수전으로 오르는 길은 깨달음을 위해 마음을 닦는 여정입니다.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길은 그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는 길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구석사였습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2: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3: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오늘 인사 조금 특별하게 했습니다. 항상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라고 했지만 오늘은 행복한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 오늘 바로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우리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오늘이 바로 가장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는 불교의 정토이며 극락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석 가족들과 더욱 행복하시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시고 가족들과 함께 자비로운 그런 날을 보내시기를 바람드립니다. 정말 추석은 뭔가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덥디더운 여름과 특히 올해는 엄청 더웠죠. 그리고 짧은 휴가. 그 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조금 피곤하고 적응하기 위한 여러 시간 끝에 가을이 무르익을 때쯤 우리 추석이 있다 보니 조금 연휴도 가지며 오랜만에 가족들을 다시 온 가족이죠. 다 같이 보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말까지 서로의 안부도 묻고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의 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마 추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새 이 추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차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는 날, 출근하지 않는 날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핵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마 지금은 그런 표현 안 쓰실 겁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이런 솔로에 대한 삶이 더 많아지다 보니 가족에 대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약해진 가족의 기반이 우리 삶으로 넘어와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없게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족에 대해 한번 다시금 살펴보는 시간 오늘 투게더 자비의 삶 가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목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은 자비로운 것이죠. 그것을 통해 살아가고 싶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바로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을 잘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삶, 자비의 삶, 가족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의 시작이며 근본이며 토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시작됐고 가족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생활하며 근본을 갖추셨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도 그 모든 것의 토대에는 가족을 둡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하죠. 가족을 위해 직업을 구할 때도 있고 가족을 위해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족을 위해 희생할 때도 있죠. 즉 여러분의 모습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사는 모습은 가족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 모습을 바라본다는 건 어쩌면 가족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에서 항상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됐었습니다. 집안을 잘 다루지 못한 상태에서 바깥에서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바깥만 있고 안을 결실 있게 꾸리지 못하면 그거는 마치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것 같아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성품을 보려면 그 집안에서의 모습 우리 요새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가정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좀 무서운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건 가족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때때로는 희생할 줄도 알고 보시할 줄도 알고 자비를 베풀 줄도 알게 성장하고 바라보고 배웠다면 그 사람이 어딜 가든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때때로는 희생할 수도 있어서 화합된 삶, 즉 투게더의 화합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때로는 바쁘고 힘들고 지쳐서 그 가족을 잊거나 멀리하거나 또 이러면 안 되지만 귀찮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때때로 외면하거나 멀리했던 그 가족은 우리와 달리 항상 우리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우리가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바쁘고 힘들고 지친다는 걸 그들도 알아서 우리를 항상 걱정하고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우리는 정작 내가 아프고 힘들거나
외롭거나 지쳤을 때 찾고 찾아가고 생각하는 건 바로 가족뿐입니다. 저도 출가하긴 했었어도 많이 좀 몸이 안 좋거나 때때로는 날씨가 좀 많이 안 좋거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면 뭐 지금 홀로 계신 이제 저희 모친이시죠.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 때때로 연락을 좀 드리기도 해서 별일 없으십니까? 날씨가 이런데요. 출가자인 저 역시도 그렇고 출가자라고 해서 가족을 등지거나 떠난 것은 절대 아니고 부처님도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우리 투게더에서 백중을 앞두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눴었고 우란분경이라는 걸 통해 우란분절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외면한다는 건 삶을 어쩌면 진짜 포기한 걸지도 모르고 삶을 어떻게 살든 아무리 뭐가 많건 부유하건 가족이 있지 않다라는 건 삶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대문호인 앙드레 모루아는 가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여러 경전의 문구도 있었지만 이걸 꼭 쓴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족인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뭐 개그 프로나 TV에도 보면 가족을 좀 더 희화하기 위해서 막 그 트렁크 속옷을 입고 막 돌아다닌다던가 뭐 언니나 누나들이 나와서 막 머리를 이렇게 산발하는 모습들 나오는 거 보고 집에선 저러고 있는데 나갈 때 막 단장하고 나가죠. 웃기게도 보는데 전 좋은 모습으로 봅니다.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도 꾸밈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굳이 치장하고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꾸민다라는 건 뭐죠? 진짜로 무언가를 꾸미는 거죠. 자신의 모습과 다른 걸 감추기 위해 또는 그것을 더 돋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가족은 그럴 필요가 없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항상 응원해주고 나 역시도 그곳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가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표현하기도 어렵고 쉽게 입에 올리지 않지만 가족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대부분의 국민들은 눈물을 좀 이렇게 머금기도 하고 옛 생각이 나서 또 부모님 생각이 날 겁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틋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편하기에 항상 곁에 있었기에 지금도 또한 그렇기에 때때로 우리가 가족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소홀히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가족을 더 챙기고 가족과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바쁘셨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추석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가족과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추석이지만 고향에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있어서 또는 어떠한 것을 해야만 해서 하지만 그 속에 가족들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표현하지 않으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아도 잘 전달되긴 하지만 때때로 표현을 통해 더 잘 전달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가족은 여러분의 큰 나무로 언제나 기댈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아주며 여러분을 위해 지금처럼 있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 있어도 되돌아갈 곳은 가족밖에 없으며 그 모든 것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때때로 비가 많이 오면 나무의 그 큰 나뭇가지로 비를 가려주고 또 봄이 오면 파란 잎사귀로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또 가을이 다가오면 거기에 여러 열매들을 맺어 그냥 어떠한 것도 바라는 거 없이 다 내려줍니다. 그것이 사과이든 배이든 여러 곡식이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걸 무언가 묻지 않죠.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돼서 춥디 추운 그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추위 속에서도 단단히 버팁니다. 다음에 올 봄과 여름과 가을에 다시금 사람들을 맞이하고 다시금 무언가를 전하기 위해 그게 가족의 모습이고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가족의 나무의 한 조각이시며 그 뿌리의 한 줄기로서 단단하게 자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출가라는 것을 하다 보니 가족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 자비가 있습니다. 즉 불교적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애정이 집착으로 굳어들 때 그 대상과의 이별은 슬픔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라는 개념은 그리고 출가 속에서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해서 옛날에 한때 우리 조선시대에는 숭유 억불로 인해서 불교가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가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출가한 저 역시도 가족을 버렸다라는 표현은 절대로 쓰지 않죠.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에 대한 애정은 갖지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 집착을 갖게 되면 또 자손을 잇거나 또 집안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강한 열망이 생기기 때문이죠. 또 가족은 언젠간 떠날 수밖에 없죠. 우리 애별리고라고 하는 불교의 팔고의 고통에도 들어있듯이 그 이별의 아픔을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감사하게 여길 줄 알아 슬픔과 두려움으로부터 멀어져서 그것을 지혜로서 승화시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즉 가족을 버리는 것도 사랑을 버리는 것도 아닌 다만 그 사랑에 대한 집착과 속박을 벗어나는 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한 마음이며 가족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 가족은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것이며 돌보되 집착하지 않고 함께하되 그 무상함을 깊게 아는 것입니다. 가족은 당연히 소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유하는 순간 다시 집착하고 통제하고 영원하게 하기 위한 단단한 탐진치가 생기기 때문에 불교에서 가족은 소유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영원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바로 지금 말씀드리듯이 소유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무상함으로써 가족을 바라본다면 항상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족이 바로 승가인 겁니다. 여러분께는 당연히 혈육으로 이어진 가족도 있지만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승가, 도반들이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도반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도반을 집착할 수도 없고 또 도반들이 계속 이어져 가거나 또 열반에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하고 수행하고 자비롭게 베풀기 위한 그 마음을 불교적 가족애로서 또 불교의 가족으로서 스님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도 불교에 대한 가족애를 전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한 걸지도 모릅니다. 요새 지나칠 정도로 자녀분들을 이렇게 좀 간섭하거나 그러면 바로 싸우죠. 그래서 소유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키워주고 돌봐주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찾아 그 삶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는 강한 마음 때문에 또는 아픈 분을 연명치료를 하거나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감사함을 깊게 간직하고 그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다면 이 무상함 속에서 영원함을 알아 가족이 더 단단하게 뭉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인이며 연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장 근본 인연인 것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연기의 법이 그대로 가족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생겨나 있으므로 우리도 그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며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라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도 사라지게 된다는 걸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가족은 나대로 꾸려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에 모여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절에서는 죄를 지내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과 연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집에서 지내는 유교식 제사 또한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추석에 오곡이 풍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인 것이며 불교에서 제를 지내죠. 요새는 합동차례라고 해갖고 제를 지내시는 것도 바로 조상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함을 전해주셨고 그 감사함을 받은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사랑을 자비를 이어져 함께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그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새는 때때로 제사도 잘 안 지낸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와 속상합니다. 제사를 못 지내실 것 같으면 사찰에 전화하시면 제를 올려드립니다. 제사와 제는 다른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사는 영혼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하는 거라면 제는 먼저 떠나가신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 지금 잘 살아가고 그 감사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영혼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라는 요 차이에 의해 제사가 되냐 제가 되냐입니다.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불교에선 아뜨만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 여러 차례 투계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은 변화하는 존재고 변화 속에 여러분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영혼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추석을 중요하게 두지만 불교에서 추석에 항상 제를 지내는 이유도 제사가 아닌 제를 지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과 연으로서 먼저 떠나가신 조상님들이 우리를 낳아주신 원인이 되어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연이 되었고 그 연 속에 여러분이 다시 결혼을 하시거나 자손을 낳아 원인이 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보내는 연이 다시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난 우리의 인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족과 더불어 자비를 베푸셔야 됩니다. 자비는 마이트리아의 자와 깔루나의 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에 대해서 메타라고도 표현하죠. 빨리어로도 이제 마이트리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깔루나는 슬픔을 표현하죠. 즉 좋은 것과 슬픈 것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에게 항상 좋은 일만 보여줄 수 없죠. 어쩌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너무 있는 그대로 보고 너무 가깝고 항상 함께하기다 보니 때때로 싸움도 있지만 싸우는 슬픈 일은 깔루나로서 함께 품어주시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함께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은 또 자비로서 가족과 함께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이 가족의 자비인 것입니다. 주변을 많이 살피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요즘이지만 그 여러 것의 첫 시작은 모두 다 똑같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그 시작을 바르게 갖고 계실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자비로워지듯 가족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가족과 자비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누구와 함께
자비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것을 바르게 아는 게 불교의 가치입니다.

가장 첫 번째인 자비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찰을 해 오셔서 여러 기도도 하시고 수행도 하시고 그 끝에 축원을 하시지만 축원의 대부분은 다 가족의 축원입니다. 자제분들 또는 손주분들 또는 나아가 살고 있는 여러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축원문에 올리죠. 즉 그분들이 하시는 모든 기도와 수행은 자리를 즉 자신의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고 다 이루어집니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다 이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이타 속에 자비가 있으니 어찌 잘 되지 않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항상 화합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연기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들과 화합하는 자비의 모습이니 그 기도는 당연히 성취될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올리시는 그 기도와 수행의 한 찰나도 분명 더 큰 가피와 공덕이 되어 그것을 다시금 또 가족들과 회향하는 시간을 맞이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족은 여러분의 자비이며 여러분의 바로 자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은 여러분의 공업중생입니다. 공업중생, 때때로 무서운 표현으로 쓰죠.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같은 인연 속에, 같은 법계 속에, 그리고 같은 시간 속에 함께하기에 공업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으시면 가족들도 잘 살고 편안해야 됩니다. 나만 잘 살고 편안하면 돼 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여러분과 같은 인연 그리고 같은 집이라는 법계 그리고 같은 순간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 공업으로 묶여있는 중생의 세계 속에 모두가 다 그것을 공유하고 공존하고 향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연이기에 매 순간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가장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집장만이죠. 출가하다 보니 저야 뭐 집도 절도 없는 신세여갖고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운수납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이 있다라는 건 집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가운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이 집가짜가 갖고 있는 건 집의 형성이어서 법계를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투기, 투자로 하다 보니 집값이 치솟아서 사람들이 어려운 생활을 하는 것을 문제로 사회에서 말하는 것뿐이지 집안을 꾸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비바람을 피하며 가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가족들이 화합 공동체로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수행을, 공부를, 사업을, 집안일을 함께하며 그 시간들을 공존하며 가족이라는 단단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 단단한 힘이 있다면 무엇을 할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힘을 가질 수 있는 내유외강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 함께합니다. 항상 할 것 같은 가족이지만 항상 하지 않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라는 말과 같이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떠나갑니다. 애별리고의 중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시간 함께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표현하고 아껴주고 그리고 사랑의 말을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때때로 너무 무뚝뚝하고 모진 표현을 쓰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좋은 표현, 사랑하는 표현, 자비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유한하다 보니 이 시간 때문에 나중에 슬픈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표현해놓았고 조금이라도 전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의 유한함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덜 미련을 갖고 그분들께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자식으로 태어날 때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다. 선조의 발걸음에 대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유인이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시더라고요. 김용만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불교에서도 태어남은 절대로 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라고 선택할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태어남 이후에 어떤 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 태어났으면 분명히 본인에게도 큰 부담감도 있으면서 크나큰 감사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의 가르침과 같이 너무 아름다운 말로 이러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안심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태어남은 불교에서 숙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죠. 여러분 중에 선택해서 태어난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계신 분은 댓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생에 어떠어떠한 것으로 여원을 세워 이렇게 정확하게 부모를 선택해 그 시간에 태어났다. 그런 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에만 그러한 것을 위인의 삶으로서 성인의 모습으로서만 불교에서는 표현하죠. 왜냐? 진짜 성인과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살아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생은 태어남이 아닌 살아감입니다. 생이라는 한 글자에는 태어날 생도 있지만 살아가는 생도 있죠. 생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난 목숨이 아니라 살아가는 목숨인 겁니다. 즉 살아간다는 건 업이 아닌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 살아감을 갖춰주게 하는 걸 부처님은 행이다라고 해서 태어남에 의해 수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요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행에 의해 수행자가 될 것이며 너의 그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될 것이다 라고 숫다니파타에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족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비록 여러분은 그 가족을 선택할 수 없지만 가족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 선택받아 태어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 선택에 감사함을 알고 이제 선택할 수 없게 태어난 가족이지만 이제부터 태어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행위 모든 것을 선택하기에 이제 업이 아닌 법으로서 가족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냐? 오늘이 바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추석하면 대단한 명절이었었어요. TV에서 새벽부터 그 우리 고향 가시는 길 고속도로 상황을 계속 알려줬었죠. 지금도 때때로 나오긴 하는데 그 정도로 어디가 막힙니다. 어디가 안 막힙니다. 하지만 지금 내비게이션이 이제 발달되면서 그런 건 나오진 않죠. 오히려 내비게이션을 타라서 하고 그럼에도 지금도 항상 열차표 고속도로 상황 그런 것들을 꾸준히 보는 건 집에 가기 위한 겁니다. 집에 가는 겁니다. 이보다 따뜻하고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집에 갑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가장 기다리는 게 퇴근이시죠. 퇴근의 의미는 집에 가는 겁니다. 퇴근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가자. 집에 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십시오. 그 집에 여러분의 가족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을 태어남으로 이끌어주신 조상님,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게 이끌어주신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내일을 살아갈 여러분의 가족이 이 추석 집에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추석을 조상님과 부모님과 가족, 과거, 현재, 미래 이 3세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백중 때도 제가 똑같은 설명을 드렸죠. 이 기간은 불교에서 나 하나를 위한 수행이나 기도나 무언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형성된 건 이전에 계셨던 조상님, 나와 함께하는 나와 부모님, 나의 자손들 이 3세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고 민족의 명절인 추석은 당연히 오곡을 풍성하게 그리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게끔 조상님이 이런 것들을 주셨다라는 조상 숭배의 모습이지만 불교에서의 추석도 당연히 그러한 마음을 담아 다만 아뜨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닌 그러한 이어짐의 인과연이 조상님과 우리와 가족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추석에 항상 손주, 손녀들을 데려가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왜?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희 이제 신도님들 중에 제가 여쭤봐요. 자식분들보다 손자분들이 더 좋으세요? 그러면 훨씬 예쁘답니다. 왜요? 아, 자식이 더 예쁘지 않겠습니까? 스님, 자식을 낳았을 때는 많은 게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무엇을 해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한 번 키워보고 나니 무엇을 해줘야 되고 무엇을 줘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 손주, 손녀들이 오면 그것들을 해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제가 크게 배웁니다. 바로 한 세대를 걷는 거죠.

과거가 미래에게 그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모습이 절실하게 드러나고, 추석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선물 보따리 들고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를 이렇게 들고 안아주는 그 모습이 참 너무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옛날에는 먹을 게 많고 모든 게 풍요롭고 좋다라는 의미였지만, 저에게는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로 살아가는 저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표현은 그냥 가장 바라는 거 없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어도, 돈 벌려고 서울 가 있어도, 또는 취직하기 위해 해외에 나가 있어도 이때만큼은 모이기 때문이죠.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돈이 많은 게, 물건을 새로 산 게, 더 큰 집으로 가는 게. 부모님 그런 거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 시기에 온정을 전할 수 있게,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한번 모이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족과의 시간을 추석에 보내주십시오. 한가위에 한가득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누리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라는 표현이 참 이 한가득이라는 표현과 잘 맞아서 제가 참 되게 좋아합니다. 뭔가 커대요. 우리 보름달도 둥글게 떠서 모든 것들을 비춰주신,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자비로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한가위가 될 겁니다. 둥근 달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뤄주듯이 그 가족들을 한가득 안아주시고 한가득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우리 또 선물 같은 거 가지고 가시죠. 요새는 뭘 가지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뭐라도 하나씩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참 따뜻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이고 하긴 하지만 추석 때 받는 그 추석 선물 세트라는 그 즐거움이 좀 있는 게 그게 추석의 또 매력인 것이고, 택배로 보내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가져다 주십시오. 택배로 받아도 되지만 그 선물을 받는다라는 건 기다림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도 어릴 때 기억나면은 항상 옛날에 과자 선물 세트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과자 선물 세트를 이렇게 삼촌이나 누군가가 이렇게 주시면 그 들고 오는 모습이 기대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막 뜯죠. 그럼 과자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저는 또 외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먹기도 했지만 사촌들이 함께 있어서 막 또 나눠 먹고 또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과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도초에 널려있는 게 편의점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추억 속에 그 과자 선물 세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아마 웃으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게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과자를 먹어서? 아닙니다. 명절에 그걸 들고 온 가족과 그거를 다투면서까지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한가득한 마음이 우리의 한가위로서 기억에 남아있었다는 거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다만 살다 보니 조금 잊혀졌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 기억이 희미해졌던 것뿐입니다. 점차 혼자되고 고립되고 빨라지고 무엇도 기다리지 않는 이 시대에 항상 안아주고 함께하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답입니다. 이 시대에 바로 가족이 답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정말 과거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로 벌어지는 여러 질병들과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람과 함께하는 겁니다. 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람과 함께해서 사회로 나가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죠? 바로 여러분의 집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족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가족이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석이다 보니 뭔가 추석을 알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검색을 하고 좀 찾다보다 보니 노래를 좀 추석에는 많이 하죠. 우리 뭐 옛날에도 전국노래자랑 추석 특집 그런 게 있어서 추석을 좀 표현할 만한 노래가 무엇이 있을까, 우리 불자님들이 누굴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보다 보니 임영웅 가수님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임영웅 가수님의 노래를 찾다 보니 너무 좋은 노래가 있어 그 가사말이 제가 오늘 전하는 내용과 추석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영웅 가수님의 뭣이 중헌디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저거는 압니다. 이게 영화.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무엇이 중요한디라고 하는 이 사투리죠.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그 무엇이 중요한디의 그 답을 바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 사랑 그 누가 어찌 다 아랴. 시집장가 자식 나봐 그제야 그 사랑을 알겠지.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고 많지만 그 누가 내 마음 아랴. 슬플 때에도 기쁠 때에도 함께한 내 사랑이 최고지. 어차피 인생살이 세옹지마 딱 한 번만 살고 가는 세상.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더라. 바로 그 사랑이 가족입니다. 어머니의 끝도 없는 자식들의 사랑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시집장가 가서 그렇게 자식 나봐야 그제야 그 사랑 진짜 조금 알겠죠. 그리고 얘기하죠. 나 어떻게 키웠냐고. 그런 걸 영화나 제가 가끔씩 드라마에서 볼 때마다 저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다 보니 참 저렇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좀 공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쁜 사람, 잘난 사람 아무리 많아도 그냥 내 가족이 제일 이쁘고 잘났죠. TV에 비춰지는 것에 비교하고 경쟁할 필요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하는 내 가족이 최고인 겁니다. 어차피 딱 한 번만 살고 간다 하지 않습니까? 이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아가는 세상, 지금 금생의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삶은, 이 사랑은 여러분 가족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여러분의 영웅이죠. 임영웅 가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프로를 준비하면서 너무 참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혹시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노래를 좀 불러드리려고 했는데 이걸 제가 불러드릴 자신이 없고 가사를 좀 소개해 드린데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족을 알고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함께 할 줄 안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 겁니다. 정말 끝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살아가기 바쁜 세상입니다. 근데 비교할 것도 경쟁할 것도 살아갈 것에 대한 걱정을 할 것도 없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추석 절대로 외롭게 보내지 마십시오. 바쁜 일도 힘든 일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가 어려우면 메시지라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전화가 어려우면 영상통화라도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따뜻해지실 것이고 편안해지실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가족이 기다립니다. 가족은 그런 겁니다. 가족은 항상 우리를 그냥 기다려줍니다. 그 기다림에 우리가 늦을 뿐이고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어버렸을 뿐입니다. 그래도 가족은 그냥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또 누군가의 가족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추석 정말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풍성한 걸 혼자 먹고 혼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도 좋지만 그러면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오후가 지나 저녁이 될 때쯤 허전함을 느끼실 겁니다. 가족 곁에 가서 조금 잔소리를 듣더라도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그 시간만큼 있으면 남은 반년 겨울까지 또는 새해를 맞이할 때까지 여러분들 마음 한켠이 따뜻하고 편안하실 겁니다. 오늘 투게더 보시고 여러분 가족분들에게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영상통화라도 한번 꼭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족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면 손 한번 꼭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세음보살이고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부처님이며 미륵이실 겁니다. 관세음보살은 곳곳에 계신 화신입니다.
기도를 받아들여 주시는 관세음도 계시지만

여러분이 진짜 찾는 관세음은 여러분 곁에 계신 지금 이 순간 추석을 함께하고 있는 가족일 겁니다.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투게더가 오후에도 재방송을 하죠. 재방송으로라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떠나서 먼저 집으로 간 가족들께 전화라도 한 통 해주십시오. 잘 올라가고 있니? 기름 막히지 않니? 별일은 없니? 잘 도착했니? 그 별거 아닌 전화 한 통이 때론 귀찮을 수도 있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며 자비일 겁니다. 이번 추석은 조금 더 귀찮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사랑을 표현하시고 조금 더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2026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2026년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은 2027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올해, 그리고 올해의 추석, 가족들과 행복하게 따스하게 보내시고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저의 가족이시고 우리 모두가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위안이 돼주고 서로 함께하고 우리 더 사랑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발언드리며 투게더, 투게더라는 제목과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이 가족들과 행복한 날 보내시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드리며 오늘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여 저 환한 보름달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도 복덕과 지혜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좋은 날 되시고 항상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BTN 더욱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6: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0: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산은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 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9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칭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율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등장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도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지를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나

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높이 167cm, 무게 2톤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천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너른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0: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선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명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예수님!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융,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5: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이것이 가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피입니다. 토크쇼 가피의 진행자 광우입니다.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항까지 내려왔습니다.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먼 길이 오시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가 포항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포항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당시 포항 정착할 때가 70년도 초반기에 새마을 사업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때부터 새마을 부녀회장을 23년간 하면서 그동안의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와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오늘의 또 여성불교회장까지 또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그래 그렇게 해서 오늘날에 이제 제가 큰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 김봉순 회장님 만나뵈려고 포항에 왔는데 여기가 이 아름다운 도량이 포항 원법사예요. 원법사하고 인연이 깊으세요?
1: 네, 이 원법사는 제가 전국의 지도를 보고 보면은 또 구인사 그런 기분이 드세요. 여기가 아주 이렇게 정각이 둘레를 이리 짜져 있는 게 아니고 한 고를 쭉 이렇게 정각마다 이루어지시는 거 보고 대단한 도량이다 이 생각을 해서 저희 여성 불교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사찰을 저희들 이제 회의를 합니다. 보통 단체들이 보면은 식당이나 뭐 다른 데 사는데 저희 불교만에는 부처님 도량에서 회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척 있는 사찰을 돌면서 저희들이 법회를 하죠. 그래서 이 원법사에 몇 번을 와가 저희들이 법회를 하고 또 여 큰 스님의 또 그동안에 이렇게 전적을 보시면은 많은 저희들이 또 귀감이 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법사를 선택했습니다.
0: 예, 또 이 좋은 도량 원법사에서 우리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봉순 회장님 모시고 토크쇼 한다고 하니까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오신 불자님들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제가 이 한국 여성불교 사단법인 연합해서 경북 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보니까 저희 경북이 23개 시군단인데 이제 22개 시군단에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모든 이 부처님 법이 경북을 한번 이렇게 널리 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 저를 경북 지부장을 선택을 해서 제가 경북

0: 지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안동에 우리 또 지부가 있고 구미에 지부가 있고 영천이 지부가 있는데 자,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집단의 한 초원이 아니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상으로는 상당히 넓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이 구미가 제일 첫 번째 지혜가 창립을 했고 그 다음에 안동이 했고 최근에 영천이 했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경북의 모든 지혜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보니까 부처님은 모든 힘이 경북에 꽉 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 지혜장님들이 임원들 다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1: 예,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와주신 우리 불자 회원님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본순 회장님의 인생 키워드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함께 짚어보면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생 키워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 여성불교연합회는 원래 고모님들이 한 몇십 년을 해왔습니다. 포항에. 그때 전국적으로 포항이 제일 잘 됐습니다. 그때 저는 그 회장님하고 제하고는 연배 사이가 부모님 연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단체에 들어가 지금까지 끄고 이렇게 연결되어 왔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때 당시 새마을 분회장을 할 때 그 여성불교회장님이 포항시회장님을 했어요. 새마을. 그렇게 해서 그 회장님이라는 타이틀을 함께 하느라고 제가 그 새마을도 하고 여성불교에도 들어가 계속 한 40년을 했습니다.
1: 40년이요?
0: 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 30대 뭐 이렇게 40대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세월이 가도 연로하셔가 어른들이 도저히 이걸 끄고 나갈 힘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교체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제가 그 어른들한테는 그 어떻게 그 제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불교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새마을 금고의 선출직이다 보니까 입석을 해가지고 있을 때 그래도 조합원들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하나 조직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넘겨받은 동기가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1: 예, 처음으로 대단하십니다. 40년. 그러면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현재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자, 이 회원은 저희들이 처음 우리가 조직을 해가 창립할 때는 세대교체 창립할 때는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원래 이거 창립할 때 우리 원로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회원이 영원하지 않다.
1: 그럼 한 몇 년도에 창립이 된 거죠?
0: 지금부터 10년 전쯤 됐죠.
1: 예, 10년 전쯤.
0: 2017년이가 그때 창립을 했습니다. 그 날짜는 압니다. 4월 7일 하는데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 회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영원하지 않다. 이 회원은 중간에 가면 거리게 되고 또 나가게 되고 들어오게 되고 한 3, 4년 가면은 조금 세계가 잡힐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도 오늘날에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원로 말씀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65명이 시작을 했어요.
1: 예.
0: 했는데 또 거르고 거르고 그렇게 하고 요즘은 또 보니까 전부가 자기 각자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바쁘니까 한 두 달 못 나오니까 또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그래 46명이 예. 회원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1: 예.
0: 네, 그렇게 해서
1: 지금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나요?
0: 네, 저희들 활동은 연중 행사에 모든 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장애인들 복지관에 한 4, 500명 짜장면 저희들이 그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또 교도소 불자들이 또 포항교도소에 한 900명 정도 있는데 이제 그

0: 나오셔가지고 듣는 분은 한 300명 정도 그렇게 해서 또 되게 더울 때는 우리가 이 소외된 데만 봉사가 아니고 정말로 기간에 소방서라든가 또 이런 데는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피부를 느끼는 자리는 그런 곳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파죽을 쏘가 전부 기관에 경찰 쏘고 다 이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요양원 봉사 뭐 등등 소소한 거 하고 이렇게 산 큰 거 네 가지 정도는 연중 계획 행사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삼계탕도 해가지고 돌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봉사활동하는 게 짜져 있습니다.
1: 아 참으로 훌륭하고 대단하십니다. 봉사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그러면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보람 있다, 정말 가슴에 큰 보람을 느낀다라는 것이 있다면 한번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0: 자랑이 몇 가지가 돼서 되는데
1: 한 가지만 해주세요.
0: 한 가지만. 자 우리 회원님들이 이 봉사활동 할 때 결석 안 하고 참석 다 하셔가 만나면은 우리가 제 생각에는 제 슬하에 있는 회원들이 자식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한테는 보석이다. 이제 여기 포항 여성 불교를 더불어가 이제 경북에 예불련에 있는 회원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때 여러분들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앞으로 이거는 봉사가 아니고 현장 답사다.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으니까 현장 답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낄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1: 예, 이와 같이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해서 불심의 꽃을 피우는 우리 포항여성불교연합회 오래오래 동안 더욱더 빛을 발하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0: 감사합니다.
1: 훌륭하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심으로 맺은 불심. 이게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좀 부끄럽기도 한데 과연 그게 효심이 될까? 제가 이 가정사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군께서 굉장히 어머님한테 효도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결혼 전에 작고하셨어요. 어머님이. 예, 결혼 전에 작고하셨는데 작고하시는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며느리를 보기를 원을 했대요.
1: 예.
0: 그렇게 딱 하면서 저는 청송이고 여기는 포항인데 이제 저희 시어머니 사시는 옆에 저희 큰 댁이 있었어요. 큰 집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이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막상 시어머니 안 계시고 결혼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은 어머님이 굉장히 원하시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부심이 그래 강했대요. 그때 당시 사실상 그때 당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찰이 요즘처럼 이래 가진 날이 갈 수도 있는 입장이 못 되고 그래서 마음만은 부심이 굉장히 있었고 결국은 불교에 또 귀하시다가 그래 돌아가셨다길래 그래 제가 그 생각에는 어머님한테 효도할 길이 어머님이 뒤를 따라가지고 불교를 믿는 게 효도가 되지 않겠느냐.
1: 이야.
0: 그래서 그때 당시 20대에
1: 예.
0: 예,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제가 화장사라는 절에 최초로 거기 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1: 이야.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백중이 뭔지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백중 때 영가들이 기도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기도 올리고 잔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지금까지 이 백중에 놓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효심이라 할 건 아니지만은 그걸 계기로 해서 오늘날에 불교들 믿게 됐고
1: 예.
0: 예, 또 돌아가신 우리 시어머님을 뵙기는 뵀어요. 제가 천여 때 뵀는데 그나마 조금 그 어머님의 뜻을 제가 비록 몸은 달리 하셨지만은 그 며느리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드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본 그거의 효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 이야 돌아가신 시어머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를 하셨다. 정말 한편의 아름다운

0: 문학 작품 같습니다. 아마 지금 좋은 곳에 태어나신 시어머니께서 우리 회장님을 보고 흐뭇해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요새 어떤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불신 깊은 시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게 되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또 듣기에는 사찰에 다니면서 기도를 통해 불심이 더욱 깊어진 인연이 있었다 들었습니다.
1: 네, 그 일은 제가 이 자리를 빌다가 정말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까지 잘 해온 게 부심의 가장 버팀목이 되고 제 부심에 흐트러짐 없이 만들어준 것이 그 기도가 아닌가 이 생각을
0: 기도.
1: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제적절에 다니는 스님이 구례함사 그서 이제 출가를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30대예요. 스님은 저보다 나이가 이제 몇 살도 아래니까 조금 더 젊으셨어. 그런데 천은사에 그 지장 기도를 제가 들어가시라고. 왜냐하면 스님이 상당히 기도를 워낙 스님이 일념으로 하시는 걸 제가 그런 걸 느끼고 또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리고 음반도 그때 안 내시고 오. 이렇게 하셨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천은사에 천일 기도를 제가 원을 해가지고 스님을 들어가시겠어요. 그때 당시 저는 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추웠어요. 천은사 구리 그 지리산 밑에가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그 난로도 없고 밑에 따뜻한 것도 없고 그런 데서 겨울을 세 번을 보내셨죠. 천일이니까. 그럴 때 제가 그 하루에 사부 증근을 하는데 한 번 하는데 100원석 그러니까 한 번은 빼고 하루에 300원석 천일이면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146명을 회원을 모았어요.
0: 146명?
1: 예, 146명을. 그래서 그 장부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중에 돈도 띄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0: 예.
1: 그래서 그래 146명을 제가 회원을 모아가 버스 세대에서 걔가 100일마다 10번을 천은사에 이제 잔을 올리러 갔어요. 100일마다 이제 그러니까 1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조상 기도가 오늘날에 제가 참 다급한 일들도 이게 소멸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0: 예.
1: 그래서 스님도 지금 동해사라는 굉장히 이 동해해를 마주보는 사찰을 좋게 그게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0: 예.
1: 굉장히 악적군의 난공사인데도 제가 회장을 하면서 그게 이루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그때 기도가 제한테는 정말로 있잖아요. 이 땅에 다시 태어나더라도 후회 없이 하고 가구나.
0: 이야.
1: 이 생각을 가집니다.
0: 예.
1: 그때 기도가.
0: 참으로 기도의 힘은 네네. 불가사의한 것 같습니다.
1: 그때는 회향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제가 그 천은사 거정 가가지고도 불전 일에 놓고 곱게 삼배하고 스님이 혹시나 재혼 거 알면은 혹시나 마음이 흐트러질까봐 곱게 나오고 그렇게 스님 뵙지도 않고 나오고 굉장히 제가 아주 음악이 해서 스님을 회향을 하시더라고요.
0: 예.
1: 뒤에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땅에 와서 가장 기도를 잘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0: 진심으로 멋집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김봉순 회장님이 절에 다니면서 가장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분이 남편인 거사님이셨는데 거사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을 먼저 떠난 거사님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자, 그 2003년도에 제가 이 정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꿈이라는 거는 절대로 이게 뭐 믿겠나 안 믿겠나 이런 게 저한테는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초 기도를 딱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혹시나 우리 회원님들 참고가 될지 신발이 한 짝이 없더라고요.
0: 꿈에서요?
1: 예, 꿈에서 없어가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노 그러면은 정초 기도 끝나고 먼저 가신 분한테 제가 저 강원도 치악산에 관음사가 있어요. 거기가 염주리 그 부빈가라는 나무를 그 천년 묵은 나무를 이제 일본 제일 교포가 비가지고 염주를 세 개를 만들어가 하나는 이북을 보내고 하나는 그 일본에 그 관음사라는 절에 두고 하나는 치악산에 오는데 염주를 하나가 하도 크니까 옮기지를 못해 크리앵까 옮기는데 이북이 정치적으로 안 돼가 그 두 줄이 지금 관음사에 와가 전시해 놓고 있어요. 치악산 관음사에.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 좀 기도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다녀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떠나는데 염주 가니까 눈이 억 슬퍼붙더라고요. 그래가 분리대가 있으니 도로지도 못하고

0: 가 이제 그때 뺏바닥 하나 그 뜯고 제가 나왔어요. 나와가 그냥 차 던져버리고 파출소에서 차를 한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제 그 관음사에 들어가가 그때는 이 문고리가 얼었어요. 새벽에 닭이 물갈 때. 그렇게 해서 그거 일주일 기도를 하는데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그래 이웃분이 하시는 말씀이 요번에 우리 회장 절이 하나 생길 거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내가 왜 절이 생기겠느냐 하니 그래 우리 그 박중장 이름이 훈이잖아요. 박정훈이니까. 그래 훈이 아빠가 산에 막 이렇게 그 집을 짓더래요. 브레인카 타가. 그래 훈이 아빠 뭐 합니까? 집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절이 생길 거다 이러는데 그 절이 생기니까 결국은 본인이 본인 집을 찾아가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와서 2월 달에 고려대학원에 이제 박준경 졸업을 하고 대학원 졸업할 때 올라갔어요. 갔다 와가지고 27일 날인가 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꿈도 거저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돌아가실 때 상당히 있잖아요. 한 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거기서 그날 분리버렸으면 그 차가 다 쓰러질 뻔했어요. 그런데 집에 까지 와가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고 고려놓고 차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딱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도는 절대적으로 거저가 아니다는 걸전 지금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49제는 포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리함사 제가 100일 제사를 지내러 올라가서 일주일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그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올라가면서 제가 일주일당 하루 3,000배였어요. 여름이에요. 3,000배에서 일주일 하고 나니까 같이 올라간 친구가 있어요. 보조해 주러.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이 걸레를 짜놔도 제 모습보다 낫더래요. 그 정도로 제가 이 몸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기도를 해가 영가를 보내드렸어요. 예,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면 우리 회장님,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체험을 몇 번이나 또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불자님들 더욱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우리 불자님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하나, 저는 저희 여성불교 회원님들한테 회의 때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인생이 길지가 않다. 다 주어진, 시간이 다 정해져 나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뭔가 하나라도, 기도로서 내 업장을 좀 녹이고, 떠나면 다음 생에 조금, 관대하게 오지 않겠느냐. 오든 안 오든 간에.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게 사실상, 그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나무랄 수가 없는 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으니까 왜냐면은 저도 운짐 달고 다급하니까 기도가 어떻다는 걸 알지 그 전에는 그냥 가면 가는갑다 하면 하는갑다 하다가 또 잡으면 자는갑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 자리를 빌려가 우리 회원님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불자님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은 절대 기도는 할 만큼 오더라. 저는 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하는 만큼 나한테 값이고 공부도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를 놓치시면 안 된다. 딱 주가 돼가 내가 가는 기도를 하든 환경 약창기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내가 뭐를 하나 선택해가 그 기도에 참았게나 화장실에 앉아도 관세음보살 뭐 어디 가도 관세음보살 그렇게 하면 입도 자꾸 놀리니까 입에 마비도 안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오신 우리 회원님들 정말로 우리 광우 스님이 제가 이 방송 볼 때마다 기도에 소나무에 항상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전번에 그 묘었는데 기도는 절대 거짓이 아니다. 이거는 꼭 심어가 드리고 싶으세요.
1: 고맙습니다. 와. 우리 김봉순 회장님께 기도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가네요. 야속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 표에서 시작된 도전.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제가 이한 표라는 게 이게 꼬리표가 붙어가 전국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한 표. 자, 2015년도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일본어를 좋아해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클 때는 대학을 여자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한번 가고 싶은데 이 과를 선택할

0: 그때 일본 언어 문학과를 해가 4년을 졸업을 하고, 그래가 이제 제가 새마을 분영회장을 그 동네 23년을 하면서 너무 빈곤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간 제 힘으로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가지고 좀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마을 근거에 도전을 했죠. 이사장으로 했더니까 한 표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가 탈락하고 또 4년을 기다리게 됐는데
1: 한 표에서 탈락을
0: 네, 한 표를 탈락했어요.
1: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0: 근데 억울한 점이 없었어요. 오. 또 그때 당시 이상하대요. 왜냐면은 한 표에 탈락하고 저를 지지한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다 가버리고 없고, 당선된 사람들 지지자들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저분들이 저도 못 주고 이 사람도 못 주고 얼마나 갈등했겠느냐. 그래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들한테 악수를 다 했어요.
1: 이야.
0: 그게 그때 상당히 제한테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대요.
1: 멋있다.
0: 참 멋있죠.
1: 멋있네요. 네.
0: 그렇게 해서
1: 그 한 표.
0: 네. 야. 탈락하고 자 이때 근무를 들어오려면은 첫째 재무제표가 확실히 되니까 경영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석사를 받기 위해서 경영하고 대학원을 다시 들어가가 그래가 이제 2년 반을 공부를 해가 그래가 석사를 받고 그래 재도전해가 또 한 표 차이에 당선되었습니다.
1: 야, 한 표 차이로. 이야 진짜 멋있다.
0: 전국의 이사장님들이 한 표의 이사장 한 표의 이사장 제가 그래서 전국의 스타가 됐어요. 한 표 차이.
1: 야.
0: 근데 부끄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아슬아슬하죠.
1: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한 표를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결국 원하는 바를 성취한 우리 김봉수 회장님, 새롭게 도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도전은 절대적으로 자기가 꿈이 있으면은 놓지 마라. 도전은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도전에 성공이 꼭 오더라. 이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한 표에 당선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4년을 쉬었어요.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또 전국 동시선거 때 이번에는 이제 조합원들이 합니다. 몇천 명이 다시 또 도전해가 현직을 물리치고 제가 다시 입성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도전은 이렇게 도전의 힘이 세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예, 도전은 힘이 세고 우리 김봉순 회장님이 또 복이 있으시고 무엇보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많이 하셔서 원하는 바 소원 성취하는 부처님 가피가 함께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시간이 성살같이 흘렀어요. 좋은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도 포항까지 왔는데 이렇게 짧게 하고 가기가 억울하거든요.
0: 피디님이 잘 봐주시면 안 되나요?
1: 자, 그래도 아쉬움을 또 마음에 고스란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담아두고 이제 마지막 토크쇼 가피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봉수 회장님, 가피란 무엇일까요?
0: 가피란 일단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졌는 것이 저는 가피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쭉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광호스님하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몇 번 제한테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가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면서 가피는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주는 것이 가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를 하면
1: 부처님께 한 만큼 네, 돌아오는 것이
0: 네,
1: 가피다.
0: 네.
1: 우리 불심으로 부처님을 향해서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하기를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포항에서 우리 불심 깊은 불자님들 이렇게 직접 만나 뵙게 되었는데 혹시 평소에 저에게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면 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꾸미지의 배미숙입니다. 저는 자랄 때는 아버님의 그 우리 집 가훈 아침 저녁은 굶어도 발정 마음심은 먹어야 산다. 그래서 그 정신만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지부장님을 만나고 불교에 조금이나마 다가가고 싶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원호사님의 일체 유심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살아가면 좋을지 스님께 묻고 싶습니다.
1: 예, 일체 유심조 원효대사가 깨달았다는 1차

0: 유심조가 화엄경에 나오는 소중한 말씀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은 무엇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최고의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보리심.
1: 보리심.
0: 아이고 예뻐라.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 그래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바를정, 마음심, 진정한 바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2: 스님께 감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성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불자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정진을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스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0: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와 자비가 가장 중요하고, 자비 없는 지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자비심, 자비입니다. 그 우리가 자비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네, 몸과 마음이 중생의 업습으로 깊이, 중생의 업보가 너무나 두터워서 중생의 업습이 깊이 스며들어서 우리가 부처님처럼 살지 못할 뿐,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불자의 삶인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인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뭐냐?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할 때 중생이 부처가 되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무엇이냐? 한결같이 육바라밀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바라밀? 육바라밀. 보시 베풀어라, 지계 계율을 지켜라, 인욕 참아라, 정진 게으르지 말고 꾸준히 나아가라, 선정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해라, 가장 중요한 게 반야지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지혜를 얻어라. 근데 여러분, 육바라밀 수없이 법문을 들었지만 잘 돼야 안 돼요? 예, 나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꾸준히 닦아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의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다. 하지만 꾸준히 꾸준히 닦았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를 갖춘 위대한 부처님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 공부하고 아는 것만큼이라도 꾸준히 꾸준히 실천해서 우리 다 함께 성불합시다,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포항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님을 모시고 참으로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크쇼 가피는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060-800-7000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0: 이 불교 여성회는 저도 같은 이제 회원인데 매년마다 이렇게 요양시설이라든가 또 복지관에서 짜장면 봉사도 하고 이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들 이렇게 적적하게 계시다가 가족처럼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대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습니다.
1: 이 봉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느낀 게 너무 많으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외된 데를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작은 곳에나마 저희들이 마음을 전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실천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2: 여성 물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불교 신도들께서 많은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봉사활동을 더 자부심을 갖고 할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언제나 불교 또 불자에 여성 물자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불행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자기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결국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시행을 지어야 하는데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보시로 불교TV BTN에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 더욱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060-800-7000번 법보시에 수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천 금수산 옥천사 주지 문인입니다. 우리 한가위 맞이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추석날에는 우리 차례를 올리죠. 차례는 헌다, 불교의 의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이 가을에 풍요로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차례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 기원하듯이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 하는 기원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차례가 되시기를, 그러한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 성불하세요. 감사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2: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3: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상담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4: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0: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있을까? 아니면 가장 단순한 삶의 자리 속에 있을까? 깨달음의 상징, 의발. 한 벌의 옷, 가사. 그리고 한 개의 그릇, 바루. 이 두 가지는 수행자의 삶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도구이자 불교 수행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가사는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세속의 장식을 내려놓고 청정과 절제의 삶을 선택했다는 증표. 해지고 기워진 조각들이 이어져 만들어진 가사에는 버려진 것마저도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입는다는 것은 곧 다짐입니다. 욕망을 덜어내고 삶을 단순하게 하겠다는 서원. 그리고 바루. 한 끼의 공양을 담는 이 작은 그릇은 탐욕을 절제하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겠다는 수행의 그릇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되는 충만. 바루에 담긴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세상과 이어지는 인연의 결과이며 감사와 성찰의 시간입니다. 가사와 바루, 의발은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신을 전하고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가르침. 그래서 의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을 잇는 증표로 여겨집니다. 가장 적게 지니면서도 가장 깊은 것을 품는 삶. 그 단순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본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발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덜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진정으로 지니고 있는가?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길을 비추고 있습니다.
1: 쾌남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2: 에? 형 유부남이었어요?
3: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 컴플렉스였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4: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인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3: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2: 아, 그게 3연소예요?
3: 네.
2: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연소. 가장 현실적인 그 3연소.
5: 그만 가슴이 뛰네요.
6: 비티엔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7: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8: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7: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9: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 월광 보살님께 넉넉하고 충만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합장 축원드립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 인연 영가께 감사한 마음 천두의 기도 함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시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자애심으로 함께 나누는 한가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오유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 위치한 보문고등학교입니다. 이 보문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좋은 강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보문고등학교에 과학 동아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 네.
0: 네. 나 혹시 과학 동아리 하고 있다 손? 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내려줘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 답은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불도 생겼고요, 자동차도 생겼고, 또 요즘 핫한 AI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바꿔왔을지, 또 이 변화된 지구의 기후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 과학자이시죠.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던 조천호 박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보문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방금 기후 위기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이 기후 위기가 굉장한 화두로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혹시 이런 더위도 기후 위기와 영향이 있을까요?
2: 우리가 특정한 한 날을 뭐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0년 이상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폭염이 일어나고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보다 이 폭염의 날수가 지금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 열대야는 한 네 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는 기후 위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이 변화의 경향을 보았을 때에는 바로 이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는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또 제가 앞서서 인간이 지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꾼 걸까요?
2: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이 문명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태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문명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바로 변화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2: 네, 첫 번째로다가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의 역사에서 지구의 역사에서 이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 지층에 그래서 각 그 생명체들이 각각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질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날 그 인간이 지금 지구에 미치는 이 영향은 지금까지 지구 자체의 이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변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다시 뒤지게 되면 여기에는 인간의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0: 네,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켰을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3: 네.

네, 인류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세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탄생을 했고 우리의 문명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또 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 정거장에서 해가 뜰 때 일출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 대기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얇은 마간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생물의 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 생물 종 중에서 99% 이상이 다 멸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이 지구상에 등장한 다음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남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멸종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열고 여린 막이기 때문에 저기에 겨우 적응을 해서 어떤 생명체가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생명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때까지는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이 넓은 막이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들이 멸종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로 이 열고 여린 이 막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재고요. 저 끝이 550만 년 전이에요. 자, 우리 기후학자들은 정말 수억 년 동안의 이 기온의 변화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50만 년 동안에 이 기온을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 550만 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저거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4도였어요. 그걸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난 550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리는 것을 막자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려버렸다,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기후 환경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5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 550만 년은 저 때가 바로 인간은 두 발로 이제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직립 인간에 출현했던 그 기간이기도 해요. 자, 오늘날 인간의 이 유골들, 원시 인간의 유골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프리카 저 동북부 지역에서 인간의 고대 인간의 유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기에서 왜 고대 인간들은 왜 저기에서 유골들이 나오게 될까? 원래 저 지역은 이렇게 지금 이 아프리카 이러한 밀림 지역이었어요. 숲이 아주 우거진 밀림 지역이었는데 3천만 년 전부터 지각 운동으로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지역에 보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지만 산 꼭대기에 빙하가 있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 지역이 이제 고원지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밀림 지역이 조금씩 밀림이 파괴가 되면서 초원지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초원지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여기 숲에서 이렇게 살다가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숲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초원지대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밀림 지역에서 내가 쓰던 이런 도구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 초원지대를 건너가게 되니까 결국 그걸 들고 가려니까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 초원지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직립하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300만 년 전쯤이 되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 지역,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는 곳은 밀림이 아니죠.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초원지대, 그 다음에 약간 기후학에서는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바로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 사바나 기후로다가 싹
갖다 바뀌게 이제 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여기서 이게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숲이 우거졌을 때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좀 편히 살았는데 저렇게 초지가 이제 쫙 깔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먹을 거를 구한다 해도 딱딱한 걸 구하고 질긴 거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파란트로프스 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30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그 거칠은 식량을 먹기 위해서 이 턱하고 이빨이 튼튼한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호모속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턱하고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여기 보니까 두뇌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로 똑똑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져갖고 결국 우리는 부엌 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딱딱한 걸 이제 구해왔다? 그럼 돌멩이로 깨먹고, 그 다음에 질긴 나무 뿌리를 구해왔다? 그러면 돌멩이로 쪄갖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고, 바로 부엌 살림을 잘 차려갖고, 그런 거칠은 그런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 이 이후부터는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저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300만 년 전부터 저런 일이 왜 일어났냐. 공룡이 살았던 1억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었어요. 우리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왔다. 그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공룡이 살았을 땐 빙하 같은 거는 없었고요. 자, 근데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온이 저렇게 내려가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때부터 이 빙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고, 처음에는 4만 1000년의 주기, 지구 자전 주기 4만 1000년의 주기로다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년 전부터는 이게 다시 10만 년 주기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이때는 10만 년 주기로 왜 바뀌었냐면 이 태양을 갖다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거를 우리가 20률의 변화라고 하죠. 이게 10만 년 주기로 변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어요. 훨씬 더 이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 새벽에 굉장히 낮은 온도, 낮에 굉장히 높은 온도, 이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온도의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결국 이 10만 년 주기에 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파란트로프스 속은 곧 딱 그 변화에 맞춰졌던 이빨하고 턱을 튼튼히 만들었던 이러한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변화에 견뎌내질 못하고 다 저때 100만 년 전에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들은 이렇게 기후 조건이 더 안 좋아지게 되니까 보니까 머리가 더 커지는, 다시 말해서 두뇌가 더 좋아지는, 더욱더 똑똑해지면서 저런 거칠은 이러한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거칠은 이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러한 먹이사슬, 이 생태에 있어서 가장 지금 꼭대기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해도 문명이 아무 도움을 받지를 않고 우리가 야생에 내던져졌다. 우리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수컷 침팬지를 만나잖아요. 우리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침팬지랑 한번 싸우겠다고 붙었다가는 침팬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힘센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먹이사슬, 이 생태계 최고의 주기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뭔가 이 똑똑한 거 말고 뭔가가 하나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2살 반짜리 어린아이 약 100명, 그 다음에 오랑우탕, 그 다음에 침팬지를 각각 한 100마리 정도를 갖고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인지 실험이라고 하는 거를 했는데, 진짜 처음에 공간에 대한 실험입니다. 먹을 거를 여기저기 이제 흩어다 놓고, 그거를 잘 기억하는지를 본 실험이에요.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지 별 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먹을 거를 줄였다가 늘렸다 했었을 때그 수량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지 별 차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인과관계에 호두처럼 딱딱한 거 이렇게 깔아놓고 옆에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돌멩이 갖고 그거를 깨트려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봤는데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지나 오랑우탕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한 가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사회적 학습 능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굉장히 좀 어려운 데다 숨겨두고 선생님이 그거를 빼는 방법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2살 반짜리 아이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해서 곧 먹을 거를 빼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그거를 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학습 능력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과거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돌아다니다가 따뜻하게 잘수 있는 곳을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먹을 곳이 많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어디에 가면 따뜻하게 잘수 있고 먹을 게 많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한테 그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돌아다니다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또 나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두개 합쳐지게 되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집단 지성을 이제 만들면서 바로 점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어떤 사회화 과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침팬지 오랑우탕은 2살 반이 되면 야생으로다가 독립을 해서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2살 반짜리 아이를 갖다가 그냥 사회에 내보낸다? 그거 죽으라고 그거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침팬지 오랑우탕보다 과거에 우리가 누적되었던 바로 이 사회적 그 학습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20살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똑똑한 머리와 함께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될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된건 바로 거칠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문명은 또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4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100만 년 전부터는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 간빙기를 오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다가 저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녹색의 라인이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간빙기 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빙하가 굉장히 많이 덮었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빙기, 간빙기의 지구 평균 기온의 차이는 한 7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는 약 한 3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만 년 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의 이 기후 변화에는 다 적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았고 바로 문명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는 아까 25만 년,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뇌가 우리와

하면 5만 년 전이면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온갖 도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때 바늘까지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년 전이면 이 가죽 옷을 갖다가 꿰매 입기 시작을 합니다. 5만 년 전은 여기 빙기 때거든요. 추웠을 때예요. 저때 바로 우리 인간은 그 아프리카를 나와서 저 유럽까지 다 진출하거든요. 추웠을 때인데 바로 가죽 옷을 꿰매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바로 저 북쪽을 향해서 진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만 년 전이면 그 유럽의 그 동굴에다가 거의 완벽하게 짐승의 그림까지 다 그려냅니다. 바느질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 결국 뇌가 거의 우리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이 신석기는 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아와 동일한 이런 뇌를 갖고서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바로 이 자료가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보니까 기온이 낮죠. 빙기 때요. 추웠을 때예요. 이렇게 기온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호수라든가 바다에서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지금보다 구름이 매우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지금보다 굉장히 적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이 추웠을 때는. 자, 오늘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비가 좀 잘 내려야 되는데 워낙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온도가 좀 내려가게 돼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돼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저 빙기 때에는 오늘날보다 약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태풍이 될 텐데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벼 세우기를 해갖고 한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매년 태풍이 한 10개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전았는데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 않는 그러한 해가 있다. 인간은 결코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 구석기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먹고 이미 달려있는 거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석기 시절에 이분들은 우리보다 갤러 터지거나 머리가 나빠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바로 기후 환경 조건이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만 년 전부터 다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12,000년 전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상승했다는 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온이 이때부터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후가 저렇게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에 심는 농업이 저기에서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이 수렵과 채집으로 이 80억을 못 먹여 살립니다. 오직 이건 농업 하나만이 바로 이 80억 이상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명하면 진짜 그다음에 화려한 휴대폰, 정교한 반도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모자란다고 모자라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명의 기반은 바로 이 80억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기반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고
즐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만년 전에 제가 이제 농업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6천년 전쯤이다라고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문명을 탄생

해야 됐는데 왜 몇천 년을 또 우리 인간은 기다려야 됐을까? 그건 기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수면의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2만 년 전에 그때는 빙기 때죠. 자, 빙기 때 추웠어요. 추우니까 이때는 비보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죠. 육지 위에 눈이 내리게 되니까 또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되겠죠. 육지 위에 계속 눈이 얼어서 이 빙하가 점점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빙기 때에는 해수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아래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바다가 아니라 2만 년 전에는 육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빌레못 그 동굴에서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제주도 갈 때 수만 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 간 게 아니죠. 남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제주도의 구석기 시절에 그러한 유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온이 상승을 하죠. 2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빙하가 녹죠. 자, 그러면 해수면이 쭉쭉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 그림에서는 12,000 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빙하는 계속 녹습니다. 온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얼음 덩어리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여름철 그 땡볕에 이따만한 얼음 덩어리를 그 내놨다라고 해서 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 그 얼음 덩어리가 자기의 모습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 빙하는 높이가 수 킬로미터고 길이가 수천 킬로짜리의 그러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녹아서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해수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이 해안선은 바로 6천 년 전에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문명이 탄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강 하구에는 물이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계속 이게 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는 우리가 인공적인 이 비료라는 게 없죠. 자연적인 비료는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야지 그게 자연적인 비료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게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니까 강 하구에 이런 퇴적층이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못 먹여 살리니까 결국 문명 탄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6천 년 전이 이제 되니까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제는 강 상류에서 이 퇴적층 내려와서 강하구에 우리 강하구의 삼각추라고 하는 이런 퇴적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문명은 탄생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이 된 거 굉장히 안 좋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되었고 오늘날 문명은 그와는 반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 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화가 되어야죠. 우리 해안가에 대부분의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기관시설, 항만, 그 다음에 대단히 이러한 농지들이 다 해안가에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의 문명은 거의 붕괴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에 있어야지만이 이 문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모든 강 하구에서 문명은 탄생했었다.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이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4대 강이 있고 그 밖에 얼마나 강이 많고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강이 있는데 왜 이 4개의 강에서만 문명은 탄생됐니?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자, 기후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6천 년 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하구는 다 개간을 해서 논 밭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6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하구에는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고 이러한 세상이겠죠. 자, 그런데 6천 년 전은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는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 시대 이후의 일이고요. 자, 그런데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는데 쇠조각이 하나도 없이 거기를 무슨 수로 개간을 합니까? 5천년, 6천년 전에 이 강하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네 개의 강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 상류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그런데 강 하구 쪽은 다 건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강 하구에는 숲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땅이 푸석푸석해요. 문명은 바로 관계시설,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야지 농업 생산량을 높여갖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강 하구가 건조해서 숲이 발달을 안 하고 땅을 쉽게 팔수 있는 관계시설 뚫기가 용이했던 이네 지역에서 문명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는 기후가 안정적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농업이 가능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우리 이제 1만 년이면 역사책 보게 되면 과거에 뭐 가뭄 들었다, 홍수 났다, 뭐 감염병 돌았다. 옛날에도 이 자연재난은 끊임없이 이 1만 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기온이 올라갈 때는 산업화 이전에 지금 평균 기온에서 올라갈 때는 1도 정도 올라갔고요. 내려갈 때는 1도 정도 떨어졌고 여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를 우리가 추계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축 우리가 뭔가 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대, 바로 이때 종교, 철학이 바로 이때 다 등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추계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후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기후가 안 좋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져 갖고 먹을 게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자, 먹을 게 부족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 때는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종족이 움직이게 되죠. 뭐좀더 농업 생산량이 좋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종족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때 기원전 이 1000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족과 종족이 맞부딪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모두가 있어요. 철기를 갖다 다 들고 있어요. 대량 살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부족하죠. 전쟁이 붙으면 대량 살상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중국 춘추전국의 시대, 이건 전쟁의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공자, 맹자가 이때 등장을 하죠. 이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유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때 갠지스강 그 일대로다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농지가 확장되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왕국들이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바로 이때 석가모니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하는 불교가 이때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쪽을 가게 되면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은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느냐는 이 질문을 집요하게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등장을 바로 이때
그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이때 그리스 자체에서는 그 식량 생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고, 그다음에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를 했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무조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정권을 쟁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을 설득을 해서 표를 많이 얻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그 승리를 했던 이러한 장군들이다. 저 사람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저 사람은 인기가 좋아서 정권을 쟁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각종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 다가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표를 모은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 오늘날 우리 좋아요를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때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아테네가 결국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결국 이 아테네가의 이 민주주의는 오직 표를 모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한테 붕괴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이 와중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야 옳은 거를 따져야지 표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찾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때 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사람을 결국 독살을 시켜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한테 이제 패전 이후에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그래서 이 이제 무질서한 이러한 세상 그 전쟁에 패전을 한 이러한 아테네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러한 거를 꿈꿨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할 일이 없어서 철학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중동, 그러니까 그리스까지 해서 서로 연결이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다가 이때 바로 이 철학과 종교의 맹아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동시에 이 네 지역들 다 이때 먹을 게 부족하고 전쟁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 이러한 것들에 바로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면들이 이때다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축제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서양 애들이 이제 기후를 다 정해내서 로마 온난기라고 하는데 이때 기후 조건이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이 생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요. 로마만 제국을 만든 게 아니 바로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동시에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은 바로 그 많은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민들을 먹여 살려서 이런 제국들이 등장을 했고요. 다시 바로 이 기후 조건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한 나라라든가 로마 제국은 또 해체가 돼 버렸고요. 그다음에 중세 5세기에서 13세기 우리가 이때를 중세 이제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온난기 이때 인구가 2억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때 4억까지 늘어나요. 기후 조건이 좋아갖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갖다 이제 4억까지 두 배로 늘려놨는데 우리 중세 소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때가 바로 우리 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실록을 보게 되면 맨날 홍수 났다, 가뭄 났다, 뭐 전염병 돌았다. 이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도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조건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패스트가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이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위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인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 희생양을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서는 바로 이 패스트로다가 죽어 나가는 이 사람들을 내 그 원인으로다가 누구를 잡았냐?
바로 마녀를 이제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바로 홀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의미를 해요.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이죠. 약자이고요. 이렇게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늙은 할머니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자그마치 5만 명

0: 이나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5만 명이나 그렇게 늙은 할머니들을 불태워 죽였는데도 결코 이러한 어떤 식량의 문제,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야, 이거 갖고는 아닌가 봬요. 결국 여기에서 뭔가 합리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증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생겼고요. 결국 그래서 바로 이때 천동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하라는, 이건 다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마녀를 통해서도 결코 이러한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났잖아요. 봤더니 이거는 마녀를 이게 태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왕이 시원찮아갖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태도 이때 일어나는, 그래서 바로 가장 안 좋았던 이러한 조건 속에서 더 나은, 그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늘 안 좋았던 이러한 기후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세상,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건 단지 그냥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아닌 좀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조천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인류세의 시작을 또 알아봤는데요. 한 번쯤은 2026년 지금의 나는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다락방, 저희가 준비한 지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0: 엄마는 진짜 지긋지긋해.
1: 딸과 저는 서로에게 상처였습니다. 딸과 말이 통하지 않던 어느 날, 나는 혼자 이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연히 BTN에서 들은 부처님 말씀,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당신의 보시? 누군가의 기적이 됩니다.

0: 안녕하세요. 부타로드를 진행하는 자연수입니다. 풍요의 명절 한가위가 왔습니다. 보름과 관련해서 6월보름 유두절, 그 다음에 7월보름 백중, 불교에 천도하는 백중, 그 다음에 8월보름 가장 큰 보름 명절, 풍요의 명절 한가위 되겠습니다. 이 한가위 속에서 단순히 풍요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부처님에 대한 가피에 대한 축구, 기도들이 함께하는, 그래서 풍요함을 넘어서 그것이 삶과 사후를 관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방식으로는 BTN 불교TV를 보시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것이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복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더 환기할 수 있으면 뜻깊은 추석 연휴가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붓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붓다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3: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4: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3: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4: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 탑묘를 왕생 탑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그거 좋네. 좋아.
4: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3: 제사까지도?
4: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전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3: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고맙습니다.

0: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 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 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 인증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풍요로운 한가위, 방송포교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3: 풍성한 추석 명절, 지혜와 자비의 법문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4: 보름달처럼 넉넉한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온 가족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납니다.
5: 즐거운 추석 되세요.

0: 우리말 중에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애절하게 속을 태울 때 쓰는 말이죠. 애간장에서 간장은요, 우리 신체 장기 중 간을 의미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간을 감정을 조절하는 장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긴장과 불안이 쌓이면 간에 열이 생기고 속이 끓는 듯한 상태가 된다고 하는데요. 애 끓는 마음, 또 애가 탄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일리가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역시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한 법.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근심 걱정은 날려보내시고요.
1: 여러분의 간 건강 지킴이 쾌남열전. 즐겁고 설레는 긴장감만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나상도
1: 지혁진의
0: 쾌남열전. 정식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지혁진입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추혁진 씨의 애간장을 녹였던 순간, 가장 애탔던 경험 어떤 게 있습니까?
1: 아무래도 경연 때 가장 애간장이 탔던 것 같은데, 결과 발표하기 그 직전, 점수 발표하기 직전.
0: 그걸 또 두 번?
1: 저는 세 번을 느꼈잖아요.
0: 와, 그러니까요.
1: 같은 공간에서 세 번을 느꼈거든요.
0: 저는 다행이네. 한 번에 끝나가지고.
1: 아, 미치겠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0: 그렇죠.
1: 형님은요?
0: 저는 그때는 그렇게 긴장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내려놓고 이제. 그때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시는 거니까, 네. 여기 내가 할 건 다 했다 하면서. 원래 제가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스타일이잖아요.
1: 그럼 보이긴 해요.
0: 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그때는 별로 긴장을 안 하고, 저는 요즘에 제일 긴장될 때가 무대에서 그 실수할 때.
1: 그 잠깐의 찰나.
0: 아무도 모르는데 나만 긴장해요, 나만.
1: 그 순간 뭔가 이 하얘지고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노래를 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앞으로도 열심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쾌남 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함께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1: BTN 불교 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ARS060-800-7000번으로 BTN 불교 TV 후원을 통해 전하실 수 있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녀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1위 오느라 오늘의 손님 모셔봅니다. 나와주세요.

0: 최강 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에녹 씨였습니다. 아. 누가 이 노래를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큰한열전 여러분, 에녹입니다. 반갑습니다.
2: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게스트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0: 네네.
2: 아, 불러주신 노래 뭐가? 아, 나 가사가 너무 찰떡해요.
0: 에노가
2: 사랑해, 사랑 엔 나의 사랑 에노가.
1: 아, 네, 맞아요.
2: 정열 에노가 노리신 거죠?
1: 예.
2: 와, 소개 좀 해주십시오.
1: 제가 이게 아마 5월달에 나왔는 아주 따끈따끈한 신곡인데요.
2: 네.
1: 말씀하신 대로 그냥 불러도 너무 좋은데.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팬분들한테 뭔가 선물을 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팬송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면서 팬송인 동시에 또 그냥 들으셔도 그냥 부르셔도 좋을 만한 곡.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 네.
1: 너의 사랑 에노가
2: 네.
1: 너의 미소 에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예, 라임을 맞춰가지고
2: 나의 노래 에노가.
1: 네네.
0: 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 형님의 팬입니다.
1: 아, 예.
0: 진짜 저는 행사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봤어요.
1: 아이고
0: 진짜로 부끄러워. 무대를 너무 잘하시고
1: 네.
0: 제가 못하는 거를 너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과 뭔가 이 그분을 꼬셔야겠다는 그런 눈빛과 그런 질서도 있으시거든요.
1: 아, 예. 아니 뭐 그렇게 꼬셔야겠다라는 뭐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 역시도 이제 행사가 두 분에 비해서는 아마 제가 많이 못했을 거예요. 무대 이제 실내에서 하는 그런 뮤지컬 무대만 보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안에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찾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력이 조금 예, 좀 다르게 그렇게 아마 다가갔을 거예요.
2: 아, 이거 혁진 씨가 되게 팬이라고 진짜, 말씀하셨지만 진짜요. 제가 더 팬입니다.
1: 아, 네,
2: 제가 더 팬이고
1: 그리고
2: 일단은 그
1: 제가 팬입니다.
2: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노래할 때
0: 네.
2: 혁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소의 그 동작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는 걸 되게 좋아하고
0: 가성비라고.
2: 저희는 맞죠. 그냥 찢어야 돼요. 무대도 저기 그리고. 저는 행사 때 어디까지 해봤냐면
1: 네.
2: 저기 이번 카메라 감독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1: 와.
2: 예, 저는 그 정도로 많이 움직이는데
0: 저희는 약간 팔딱팔딱 뛰는
2: 그렇죠.
0: 스타일이고
2: 네네네.
0: 형님은 약간 뭐 요 정도만 하면서 약간 눈웃음만 쳐주셔도
2: 약간 그 이탈리아 와. 그 매너남들 있잖아요. 다 요 정도에 끝나잖아요. 또 그런 느낌이에요.
1: 아유, 예, 아유,
2: 그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네. 단아한 이미지 멋있는 이미지
1: 맞습니다.
2: 부럽습니다.
1: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몸들 빠른 모습.
2: 맞습니다.
0: 야, 안 그래도 저희가 오프닝에서 애간장을 녹인다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1: 네.
0: 이거 그냥 에녹 형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0: 애간장을 녹이는 남자.
1: 네네.
0: 에녹 씨를 한 방에 녹이는 건 뭔가요? 이거 하나면 뭔가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뭐 이런 거.
1: 그 두 분과 똑같을 것 같은데
0: 네.
1: 팬분들의
0: 환호성이죠.
1: 네, 그것만 한 게 없잖아요.
2: 아니 근데
0: 맞습니다.
2: 진짜
1: 네.
2: 저는 약간 형님이시지만 너무 약간 이쁜 느낌이 들거든요. 외적으로 진짜.
1: 아, 네.
2: 야 예쁜
1: 아,
2: 고우세요. 고운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네. 너무 고우세요.
1: 아이고.
2: 네.
1: 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충길 형님이랑 이제 너무 친한 친구분
1: 맞아요.
0: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2: 충길 형님
0: 훨씬 더 지적이시고
2: 또 아니 그렇게 말씀해.
0: 충길 형도 너무 좋아하지만
2: 충길 형님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전화 두세 통 전화 20통 와요.
0: 아,
2: 너 왜 말을 그렇게 하니? 하면서
0: 너무 지적이십니다.
1: 아 근데 충길 씨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너무 보고 싶어요.
2: 아.
1: 저희가 서로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보고 싶네요. 또 말씀하시는
0: 거 보니까 제가 그거 또 전달해드리고
2: 좋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에녹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에녹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 에녹 씨를 알아가보는 시간인데요. 에녹 씨 인생을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바로 한번 키워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에? 형 유부남이었어요?
1: 유부남이요? 말씀드리면 돼요?
0: 뭐죠?
2: 요거는 요대로 넘어가면 큰일 나요.
1: 요대로 넘어가면 진짜 큰일 나죠.
0: 최초 공개인가? 네.
1: 아니에요. 사실은 그 제가 이제 한참 공연할 때,
2: 네.
1: 한참 일할 때도 제가 어린 나이일 때도 많은 분들이 첫 인사하고 난 다음에 유부남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사람이 좀 차분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2: 아. 뭐

0: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 결혼했지? 아니면 너 유부남이지? 이 얘기를 제가 아마 20대 후반때에서도 계속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혼을 안 했는데 심지어 홍지민 누나, 네네. 홍지민 씨 네. 첫 인사예요. 안녕하세요. 유부남이지? 그래서 아니에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실제로도.
1: 아 이게 차분하고 네. 평온하고 이런 그 여유 있는 그런 모습들로만 봤을 때는 손자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는 처음인데. 네, 네.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이게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너무 정돈이 돼 있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톤이나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뭔가 정돈이 돼 있는 느낌.
2: 저는 만약에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신사.
0: 신사.
2: 진짜 신사다운.
0: 아, 예. 아 이게 좋은 말씀들 이렇게 많이 해주세요. 이 자리에 다 스타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군요.
3: 아, 근데 저는... 저희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원래. 네,
2: 진짜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1: 아이고, 그
2: 하도 공격받아가지고 어떤 분 울면서 봤어요. 네. 네, 케바케입니다. 네, 케바케. 네. 아, 저도 이제 아이고 저는 이제 뭐 결혼 이런 거 네. 예전에 행사에 갔을 때는 애 몇 살이냐고.
0: 아. 네.
2: 그리고 보시고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나상도 결혼했다 안 했다로 설전이 이루어졌는데 했다 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을 먼저 하세요. 저 얼굴에 안 했을까.
0: 네.
2: 그런 말도 많이 받았습니다.
0: 아니 누가 봐도 총각 느낌이 있어요.
2: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3: 네, 네. 뭔가 그리고 가정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2: 진짜?
3: 평소에는 성격이 어떠세요?
0: 평소에도 아 근데 제가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뭔가 취미를 따로 갖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뭐 그 뮤지컬 한참 할 때도 그냥 대본 보고 같이 일 나가고
1: 모범생 같은
0: 뭐 그냥 그런 거를 그 이상 뭔가 더 나아가는 것도 없고
1: 저희는 재미만 있어요.
0: 아니
1: 그게 다 없습니다.
0: 제일 부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렇게 뭔가 좀 재미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저런 수식어가 붙은 거가 근데 아닐까 싶어요.
1: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0: 뭐가 재밌는
1: 잘생긴 겁니다.
3: 요런 비주얼이 있으면 사실 재미없어도 돼요.
2: 아니 그러니까 앉아만 있어도 웃음이 나요.
3: 형은 딱 봐도 재밌어 보이잖아요.
2: 웃겨, 우리 웃겨야지.
3: 재밌어 보이잖아요.
2: 웃겨야 되거든요.
0: 아니 근데 실제로 이게 진짜 그 시청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두 분 굉장히 미남이세요. 아시죠? 두 분도 알고 계시죠?
3: 저는 아는데. 네. 네. 아세요?
0: 미남이세요.
2: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1: 네. 야,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왜 오묘하지 마.
2: 아이고, 덕담 감사합니다.
3: 아이고, 분위기 좋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다음 키워드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1: 선물.
0: 선물.
1: 네네. 뭐 선물이 워낙에 많이 받으실
3: 선물.
1: 것 같고.
3: 그럼 키워드가 왜 선물일까요?
1: 물질적인 게 아닐 것 같긴 한데 물질적인 것보다는 그냥 약간 마음적인 그런 선물을 더 생각하시는 분 같아가지고 요거에 좀 해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나 그 질문을 뭐라고 주셨냐면
1: 네.
0: 본인에게 이제 그 트로트락 에녹에게 트로트락
1: 트로트라는
0: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물이라는 답변을 드렸는데 왜냐면 사실 제가 트로트를 하게 된 계기가
1: 네.
0: 그 뮤지컬을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한참 그 왜 그 팬데믹 때
1: 코로나 때
0: 그때 이제 TV에 트롯이 트롯 붐이었죠.
1: 그렇죠.
0: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TV를 보시면서 아유 우리 아들도 저런 걸 좀 했으면 좀 좋겠는데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워낙에 트롯을 좋아하시고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팬덤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내가 한 번은 못 할까 선물로라고
1: 네.
0: 해서 제가 그 저희 집 앞에 그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그 포스터
1: 공고가
0: 있는 거. 예. 그걸 보고 제가 직접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합격을 해서 오디션을 나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한테도 허락을 받고
1: 네.
0: 한번 나갔다 올게요. 그래서 부모님께 선물로 그 요렇게 시작됐던 게 지금은 제 인생의 선물이 됐죠. 프로시. 그래서 이제 선물이라는 답변을 드렸죠.
1: 부모님께 선물을 하려고 나갔다가 덜컥 탑세븐이 되셔가지고.
0: 그래서 너무너무 네. 감사한 선물이
1: 됐죠. 이제는 네. 부모님에게 선물이 아니라 트로트가 이제 전 국민에게 선물이잖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야죠.
1: 네. 아유, 지금도 충분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0: 네네.
1: 예.
0: 네.
3: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혹시 어떤 게 있어요?
0: 일단은 제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서른도 선배님 선생님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1: 와우.
0: 그리고 저하고는 그 제가 이제 한참 이제 트롯 시작하고 나서는 그렇게 신.

0: 신성 씨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신성 씨 너무 좋아한다고. 네. 그리고 신성 씨가 고향이 또 예산이잖아요. 두 분 다 예, 부모님 두 분 다 충청도 분이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신성 씨가 하는 무슨 제스처, 네. 얘기, 또 노래하는 그 어떤 맛 이런 것들이
1: 코드가
0: 너무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 신성 씨가 노래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1: 그럼 애녹 씨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0: 아, 저는 태어나기로는 서울에 태어났는데 저도 뭐 충청의 피가 흐르고 있죠. 아,
1: 그래서 뭔가 약간
2: 뉘앙스가 있어요.
1: 슬로우 슬로우하냐. 네, 네, 여유가 있어요.
0: 그 친척분들 보면 다 저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중에서는 말이 좀 빠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 제가 빠른 줄 알았는데
1: 가족 중에 제일
0: 가족 중에 제가 빠르거든요. 가족 중에 제가 빠른데 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제가 이제 충청의 피가 잔뜩 흐르고 있다.
1: 아, 그렇죠. 이게 DNA는 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2: 그럼 부모님의 최애는 신성 형이.
0: 맞아요.
2: 뭐 네. 최혁진이나 나상도 얘기는 전혀 안 하시나요?
1: 뭐. 오늘 이후에 하실 거예요.
2: 최혁진 아, 예, 그럼요.
1: 오늘 이후에.
0: 예, 예.
1: 아마 저 보고 계실 거니까. 네.
2: 예뻐해주세요. 성 형만 예뻐해주시.
1: 예. 저희 예뻐해주십시오. 아, 예, 예. 예. 사랑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좋습니다. 자, 우리 다음 키워드도 바로 한번.
2: 어, 재밌어요. 오늘 뭔가 재밌다.
1: 에이,
2: 아, 콤플렉스.
1: 에이, 콤플렉스 어디 있어요?
0: 아, 콤플렉스에 저 있었죠. 네, 지금도 가끔 이제 그런 게 좀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네.
1: 아, 그러니까 얼굴에요?
0: 어, 저 있습니다.
2: 어, 네. 뭐예요?
0: 아, 뭐 근데 다들 콤플렉스는 조금 있잖아요.
2: 그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안 보입니다. 형님께
0: 네, 아니 저한테 보여요.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1: 갑상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쪽에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쪽에 전혀 없어요.
0: 애녹에게 눈웃음이란. 이런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은 어렸을 때는 저한테는 컴플렉스였어요.
2: 왜요?
0: 왜냐면 왜 어렸을 때는 살짝 그 카리스마 남성 뭐 대토남 이러고 싶으신 적
1: 아, 남자다운 모든 네. 남자는 어, 다 있죠.
0: 다 있죠. 그치,
1: 그치, 그치.
0: 중고등학교 때
2: 맞습니다.
0: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이제 화를 내도 제가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는 선생님한테 그냥 답변을 드린 건데. 나와! 해가지고, 이제, 그,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혼내시는데, 제가 계속, 왜 너 자꾸 눈웃음 치니?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나는 웃은 적이 없는데.
1: 저도 그래서 맞은 적 있습니다.
0: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2: 아, 형도 눈웃음 있으니까.
0: 네. 저는 웃은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는데, 너 왜 이렇게 실실 그렇게 계속 웃어? 왜 이렇게 눈웃음 쳐? 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콤플렉스였어요. 어렸을 때는.
1: 와.
0: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아, 인상 좋은 것도 이것도 참 감사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1: 첫인상이 절반이죠.
2: 너무 큰 매력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0: 예, 네, 근데 가끔은 제가 아무리 뭐 이렇게 그 차도남처럼 해보려고 해도 네.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차도남의 아, 느낌이 없어요.
1: 그냥 신사예요.
2: 예. 네, 근데 뭔가 안경을 또 쓰시니까 네네. 더 차분해 보이는 느낌이.
0: 이거 오늘 있어요. 이렇게 그 스타일리스트 선생님께서 네. 오늘은 꼭 쓰고 가. 아~ 오늘 아침부터 제가 그 뮤지컬 연습하고 오느라고 아~ 네. 약간 피곤이 이렇게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 안 돼. 너 이거 피곤이 좀 가려져야 돼. 라고 하시면서 오늘은 지우셨어요.
2: 너무 젠틀해 보이세요.
1: 아, 가려져 아까워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0: 아, 예.
2: 그러긴 하네요, 오늘.
1: 아, 예, 아깝죠.
0: 예. 네네.
1: 아, 좋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눈웃음 하면 저희도 뭐 빠지지 않죠.
2: 아, 형은 거의 예.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1: 둘 중에 솔직히 눈웃음이 누가 더 이쁩니까?
0: 두 분 중에서요?
1: 예.
2: 아니죠. 아니지. 형이랑 형님을 비교를 해야죠. 눈웃음 대 눈웃음을 비교해야죠.
0: 아니 근데 우리 뭐 남자끼리
1: 여기는 뭐 비웃음이에요?
2: 아니 약간 제가 표현을 하자면 형님의 눈웃음은 약간 파스타 같은 느낌.
1: 네네.
2: 뭔가, 파스타. 뭔가 향도 좋고 뭔가 이 맛이 어떨까 궁금한 느낌.
0: 아,
2: 그런
0: 파스타.
2: 뭔가 그런 느낌이 들고 형은 약간 형 웃어주세요. 아, 형 약간 구수한 뭔가 된장라면 같은 느낌. 구수하고 너무 맛있잖아요.
1: 아, 그런 그렇죠. 느낌. 익숙한, 네. 예, 편안하고.
2: 파스타 대 된장라면 약간 이런 느낌.
0: 아이고야. 아, 예.
1: 나도
2: 알리오 좋아합니다.
1: 알리오. 예.
2: 아,
1: 좋아하는데.
0: 아니, 근데 뭐 우리 남자 셋이서 이런 얘기 해봤자.
2: 그렇죠. 아, 예. 예. 여성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0: 맞아요.
2: 아니고.
0: 네.
1: 저희는 뭐 항상 뭐 이겨먹으려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네.
1: 좋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한번 바로 네. 볼까요?
0: 네.
1: 한 문장.
0: 아.
1: 야, 오늘 키워드 자체가 뭔가 문학적이에요.
2: 네. 네. 한 문장.
1: 국어 시간 같아요.
0: 네.
1: 한 문장. 한 문장.
0: 한 문장.
2: 와, 저는 유추를 못하겠습니다.
1: 한 문장.
2: 무슨 의미죠?
0: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제가 이렇게 키워드를 드렸는데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무명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저한테도 이제 그 뮤지컬 배우 처음 시작하면서 몇 년간은 어디 가서 배우라는 얘기를 꺼내기도

0: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1: 와. 진짜 힘나겠어요. 네.
0: 근데 그 말씀을 쓱 하고 지나가셨는데, 어? 누군가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구나.
2: 기억하고 있고. 예.
0: 그 단어가, 그 문장 하나가, 그 가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컥 하면서 야. 아주 펑펑 울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힘들 때마다, 그래, 누군가는 나를, 내 무대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거더라고요. 지금도 그러기는 해요. 지금도 많이 지쳐있을 때에는, 그래, 누군가는 내 무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 힘이 나더라고요.
2: 전 지금도 그 뮤지컬과 네. 이게 또 가수 생활을 그 병행한다고 하죠. 네네. 병행하는 자체가 너무 좀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혁진 씨가 뮤지컬
0: 어?
2: 배우로
0: 어제
2: 예, 어제 첫 공연을 했거든요.
3: 이제 대학로에서 어제 시작을 해서
2: 예, 이것도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3: 감사합니다.
2: 카페인이라는
0: 아 예, 알고 있죠.
3: 예, 뮤지컬을 그걸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돼서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선배님이시고 네네. 병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리스펙을 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0: 네. 아 너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3: 미치겠습니다.
2: 자, 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끼죠.
3: 미치겠어요.
2: 저도 걸프렌드 뮤지컬을 했었거든요.
0: 아, 진짜요?
2: 진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뮤지컬 배우분들 존경한다고. 이게 우리는 노래할 때 그 프롬이 있고 네네. 뭐 이런 음향도 다 정해져
3: 맞아.
2: 다 잘 맞춰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정말 그 방대한 대사와 네. 그 방대한 가사를 전부 외워야 되잖아요. 아, 너무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3: 프롬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0: 아,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당황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3: 맞습니다.
2: 너무 리스펙.
0: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이제 오디션을 원래는 그 부모님 선물을 위해서 나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막상 나가서 거기서 그 같이 이제 경연하는 분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트롯하시는 분들을 반대로 리스펙하게 됐어요. 굉장히 존경하게 됐고 깜짝 놀랐어요. 그 3분 30초, 4분을 위해서 그 10년, 20년 동안 갈고 닦으신 정말 그 트롯에 녹아있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경연대회 나와가지고 정말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인드? 그 뜨거움?
2: 제가 거기에 열정, 진짜?
0: 열정에 예. 홀딱 반했어요. 그리고 그 깊이가 아 내가 생각한 거와 내가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가끔 지나쳐가는 뭐 라디오나 방송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로 가수분들 노래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구나.
2: 그쵸.
0: 이분들의 그 깊이가 상당하구나. 제가 완전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2: 아, 이게
0: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2: 훈훈한 덕담이 오가는 이 시간 너무 아름답습니다.
3: 뭔가 이 뮤지컬 배우들끼리 모인 느낌이네요.
0: 그렇죠. 아, 아, 그러네. 우리 그래도 공유가 되네요. 아,
3: 그러네요.
2: 가수이고 공동 부모가
3: 많네요. 네네. 뭐 형님 앞에서 배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0: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2: 여기는 진짜 우리는 배우는 사람.
3: 배워야 되는 사람.
2: 마무리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가수를 지금 한참 배우는 사람이죠.
2: 아이고, 아닙니다.
0: 예.
2: 다음 교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0: 예. 네.
3: 나는 나.
2: 아, 오늘 너무 무난하다.
3: 진짜. 진짜.
0: 아니, 너무.
3: 나는 네, 나.
0: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가요? 이렇게.
3: 나는 나. 나는 나다. 이런 의미이겠죠? 네. 나는 나.
2: 나는 나 상도.
3: 나는 나 상도. 예, 네, 나는 나.
2: 나는 나, 이것도
3: 무슨
2: 뭘까요?
3: 의미죠?
0: 아,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받았습니다. 연예인이 아닌 앤옥은 그 제 본명이 정용훈인데 네. 용훈과 어떻게 다르냐? 또는 어떤 사람이냐?
2: 네.
0: 연예인이 아닌 정용훈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저는 앤옥이 저고요. 뭐 정용훈도 앤옥이고 똑같아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접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렇게 키워드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전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숨길 것도 없고 뭐 다르게 할 것도 없고 다만 이제 왜 배우들은 그 무대에서 그 만들어진 그 모습이 있잖아요.
2: 네.
0: 그 어떤 캐릭터, 그것들은 이제 그 대본의 안에 이제 그 캐릭터 연구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좀 확장시켜서 나오는 거니까. 뭐 제가 뭐 잔망을 떨어도 그것도 제 모습인 거고, 뭐 가끔 무거운 모습을 보여드리거나, 뭐 가끔 뭐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그것도 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을 확장시켜서 한 거라, 트로트 하는 모습도 저고, 그냥 연기하는 모습도 저고 그냥 지금 이 상태에도 저고 그래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렇게 키워드가 나왔네요.
3: 그 자체로 뭔가 생각을 하시니까

0: 그래서 더 여유롭고 뭔가 더 진중한 느낌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저는 네. 그 본명, 그 성함도 정용훈 형님이라고 네. 하셨는데 약간 느낌상 그래요. 뭐 마이클 정 네. 이런 네. 이름일 것 같아요. 분명히. 예. 뭐 제임스, 뭐 제임스 정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외국 물 먹은 사람.
0: 혹시 외국에서 지내신 적이 있어요?
2: 아니 그렇지는 않고 에녹이라는 이름은 저한테 그 분께서 어떤 분께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본명 같은 또 다른 저의 정체성을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그리고 저는 그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 정용훈이라는 이름도 있고 네. 또 제 정체성을 드러내는 에녹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본명 가명이나 뭐 활동명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저는 에녹도 저한테는 되게 본명 같은 이름입니다.
1: 네. 이건 너무 이뻐요. 와, 이름이.
0: 그리고 너무 에녹. 찰떡찰떡이에요.
1: 그리고 너무 기억에 딱 남으니까.
3: 맞습니다.
1: 진짜 작명을 잘하신 것 같아요.
2: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3: 좋습니다.
0: 진중하고 진심이 담긴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키워드로 에녹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에녹 씨에게 궁금한 점을 직접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자, 우리 에녹 씨 팬분들이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하거든요. 야.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4: 안녕하세요. 대구에 거주하는 에녹님 팬 송거주입니다.
5: 안녕하세요.
4: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한 에녹님. 가끔 사람이 맞아요 라고 제가 말을 하는데요. 무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세요.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자, 저는 밸런스 게임을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평생 한 가지 역할만 해야 한다면 킹키부츠의 롤라와 오피라 유령 에린 역할 둘 중 선택해주세요.
1: 엄청 큰
4: 두 번째, 평생 한 가지 무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중 선택해주세요.
1: 와, 어렵다.
2: 아니, 이렇게 진지한 톤으로 네.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다고요?
1: 이거 정말 진지하게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어려운데. 와,
1: 우리 네. 대구팬 이호선님께서 영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네네. 첫 번째, 평생 한 가지 역할만 해야 한다면 킹키부츠, 롤라, 오페라 유령, 에릭.
2: 아니, 참고로 그 킹키부츠의 롤라란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활동성 있고 네. 뭔가 캐릭터가 강한 또 반대로 이 그 오페라 유령의 에릭이라는 네. 약간 뭔가 결핍되어 있고 카리스마적이고 이런 역할이잖아요.
1: 와, 엄청 큰 뮤지컬.
2: 그렇죠. 아니, 그 뮤지컬 아니, 뭘 해도 좋죠. 네. 뭘 해도 좋긴 좋은데 이걸 이거 어떻게 골라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한데 이거를. 아,
1: 저는 엄마가 좋습니다.
2: 아, 네? 네,
1: 엄마가 좋습니다.
2: 그렇게 그렇게
1: 아빠보다
2: 단호하게?
1: 엄마가 좀 더 좋고요.
2: 아, 예, 예.
1: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둘 중에 나한테 더 맞는 역할, 더 맞는 옷은
2: 맞는 옷일까? 맞는 예. 옷은 저한테 맞는 옷은. 제가 연기를 네. 한다 그러면 그래도 조금 더 다가가고 싶다는 건 에릭 역할이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오페라 유령이라는 작품을 뭐 제가 그 책도 워낙에 옛날부터도 좋아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좀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 결핍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 네. 혼자 많이 생각도 했었고 어렸을 때에 이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뭐 좀 뭐 힘든 기억들도 누구나 다 있잖아요.
1: 네,
2: 그때 그 좀 이입해서 보기도 했었어서 아무래도 조금 더 캐릭터적으로는 다가가기 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이거 참
1: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가 뭐 노래를 발표했을 때 네. 뭐 지금 발표한 노래 중에 뭐가 제일 좋으세요라고 하면 저는 다 발표 있어요. 좀 더 애정이 있는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
2: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네. 하지만 저는 제 노래를 모두 사랑합니다. 예, 뭐 하나가 더 좋고 이런 게 없습니다.
0: 저는 아, 예. 뮤지컬 중에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저는 킹키부츠였거든요.
2: 아, 킹키, 아, 정말 재밌죠. 아,
0: 네. 그래서 근데 오페라 유령을 선택하셔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1: 네. 두 번째 질문도 있었잖아요.
0: 네, 두 번째 질문을 네. 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 평생 네? 한 가지 무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와 관객이 가장 사랑하는 작품의 무대.
2: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뭐 그 극의 3요소에는 네. 사실 그 배우가 있고요. 무대가 네. 있고 그다음에 보통 그 희곡 그러니까 뭐 대본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여기 관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는 작품은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1: 아, 그게 3요소예요?
2: 네.
1: 저는 무대, 배우, 입금 이렇게 3요소가 있어요.

0: 가장 현실적인 그 3요소. 너무 감성을 파괴하나요, 제가?
1: 요소를 네 가지로 늘리죠. 입금, 입금까지.
0: 입금까지.
2: 아, 예, 예. 아유. 아, 그러다 보니까 저 네. 같은 경우에는 관객분이 좋아하시는 작품을 제가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호.
0: 네. 근데 전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실 줄 알았어요.
1: 그래요?
0: 예, 팬분들의 네. 그 사랑을 너무 감사해하고 너무 고마워하는 분위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우리 팬분들, 관객분들이 사랑하는 그 작품을 선택하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 제가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좋아해서 무대를 서는데 그 무대를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이 있고 심지어는 덕분에 돈도 벌어. 네. 너무너무 감사하죠.
0: 맞아. 아,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네. 동시다발적으로 뮤지컬들이 많이 지금 극을 올리잖아요. 네네. 막을 올리는데 요즘에 이제 또 그렇게 재밌는 뮤지컬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인이라고.
2: 네, 네.
0: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이제 풀릴 있으면 한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2: 그리고 곧 또 재면 작품이 하나. 네. 광화문 연가라고. 광화문 연가. 곧 열린대요.
3: 어? 이거 시작한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2: 네,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와, 광화문 연가.
0: 네, 한참 역시 뮤지컬계 대배우시라.
2: 무슨 말이죠? 네, 한참 연습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또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또 홍보의 말씀을 한번 올려주신다면.
2: 홍보의 시간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예. 9월 6일부터 디큐브 아트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맡은 역은 워라. 아마 많은 분들께서는 워라노인, 그 옛날 설화에 보면 워라노인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워라이긴 해요. 근데 요 극의 내용은, 어떤 한 인물이 죽기 직전에, 네. 워라라는 인물을 만나서 자기의 20년 전 과거를 다시 그 추억하며 보게 되고, 그 자기의 과거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과거 속의 인물들과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한번 쫙 보는 약간 왜 크리스마스 유령 보면 네. 그 스크루지 영감 있고 그 유령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과 좀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이게 더 얘기하면 약간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0: 직접 가서
2: 네, 굉장히 재밌고요. 특히나 너무 추억하기 좋은 주옥 같은 곡들이 나오는 그런 축구 박스 뮤지컬입니다.
0: 확실히 그 눈도 즐겁지만 기도 즐거운 그런 공연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9월 6일부터 장소는
2: 디큐브 아트센터.
0: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야,
0: 자 다음 그 질문 또 만나볼까요? 네.
4: 안녕하세요. 저는 애농님을 사랑하는 대구에 사는 팬입니다. 제가 애농님께 하고 싶은 질문은 애농님은 팬들이 애농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0: 근데 이거는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잘생겨서요.
2: 아니 그렇게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0: 아, 아닙니까?
2: 근데 아세요? 근데 그 팬분들께서 왜 나상도 씨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0: 잘생겨서요.
2: 그렇군요.
0: 죄송합니다.
2: 추혁진 씨는요?
3: 저는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좋아해 주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0: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2: 그러면 저도 비슷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열정 있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저도 지금 문득 드네요. 너무 재미없죠?
0: 제가 볼 때 잘생겨서
3: 그게 가장 크죠.
0: 크죠. 네.
3: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살 때도 진열대고 다 봤을 때 일단 이뻐야 한번 더 들어가 보거든요.
3: 대구팬 별이유리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에녹 씨에 대한 궁금증 어떻게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애정 듬뿍 담긴 영상 보내주신 에녹 씨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개상쾌 동쾌했던 영상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3: 재밌었다. 와.
0: 좋습니다. 자, 나상도
3: 지혁진의 그남일전
0: 벌써 이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2: 진짜요?
0: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에녹 씨에게 요 질문 한번 더 드리고 싶어요. 네. 에녹의 인생을 바꾼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2: 노래라고 하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최근에 제 인생을 바꿔준 노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아까 제가 선물이라고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제가 부모님의 선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노래 그 노래가 어쩌면 저에게 선물처럼 이렇게 트롯을 만들어준 거니까요. 트롯의 네. 세계를 알게 해준 그런 곡이니까요. 처음에 트롯을 잘 몰랐던 제

0: 예, 다가와줘서 네. 제가 트로트라는 것을 처음 느껴볼 수 있도록 해준 그 곡. 사랑이 이런 건가? 아, 서른도 선생님의 곡.
1: 사랑이 애녹일까요? 아, 좋죠, 이 노래. 네. 아, 이 노래가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는데 부를 때 되게 힘든 노래예요.
0: 네, 맞습니다.
1: 이 리듬이 어려워요.
0: 네. 네.
1: 와, 근데 진짜 잘 부르셨어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지셔가지고.
0: 아유, 감사합니다. 예,
1: 저는 가수는 목소리가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2: 아, 예. 중요하죠. 근데 뭔가 좀 이걸 또 대사처럼은 하시는 뭔가 그런 게 그려져요.
1: 저는 또
2: 웃으시면서.
1: 이 노래 할 때 또 아까 그 앙증맞은 그 이런 제스처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아, 너무 궁금해요, 이거.
2: 이 노래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3: 아, 그럼요.
1: 아이고.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에녹 씨의 인생을 바꾼 노래 사랑이 이런 건가요?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에녹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잠시 후 에녹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에녹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세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이 노래의 포인트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안무나
1: 이렇게 이렇게 둘, 셋, 넷, 하나.
0: 어? 춤도 금방 하네.
2: 네, 바지. 어? 잠깐만요.
0: 잠깐만요.
3: 나의 사랑에 녹아 나의 노래에 녹아 계속 앞으로도 변함없는 목소리로 노래하고 연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오, 흥미로우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4: 오늘도 내가 그대 옆에 있을 테니까 기분 좋게 일어나요. 고고스팅?
5: 대박이다!
0: 와, 와!
5: 고고싱까지?
0: 아니, 고고싱을 어떻게 알아?
5: 어떻게 알았지?

0: 안녕하세요. 쾌남 열정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해피바이러스 상디 나상도,
1: 여러분의 열정 부스터 추디 취혁진입니다.
0: BTN 불교TV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1: TV,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0: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은요, 060-800-7000번 후원을 통해 전할 수 있습니다.
1: 쾌청이 여러분, BTN 불교TV 후원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라다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0: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에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3: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2: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3: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2: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4: 삶이 다하는 순간 우리는 끝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이라고. 불에 태워보낸다는 뜻을 지닌 다비는 육신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불교의 장례 의식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잠시 빌려 쓴 인연의 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장작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진 육신은 엄숙한 의식 속에서 불길과 마주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번뇌를 태워 없애는 수행의 상징입니다.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한 또 하나의 흐름입니다. 의식은 경건하게 이어지고 남겨진 이들은 고요한 마음으로 떠나는 일을 배웅합니다. 슬픔 속에서도 존재의 이치를 되새기며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배워갑니다. 다비는 이별의 의식이면서 깨달음을 향한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 그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비로소 또렷해지는 물음. 다비는 말없이 전합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라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인연의 길 위에서 또 다른 만남이 이어질 것이라고.

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성 강설 목종팀의 선클래스 목종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입니다.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나 자신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한가위에는 좋은 음식과 좋은 말씀도 나누시면서 내 마음의 풍요로움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목종팀의 선클래스도 여러분의 마음에 자부심과 지혜가 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0: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1: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2: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3: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4: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

0: 누군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산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 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은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법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9004로 연락 바랍니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히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1: 사찰식 카레를 만들어서 판매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0: 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카레로 인해서 행복 이 더운 여름에 좀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해서 따 보세요.
1: 잘라 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0: 네, 고추를.

0: 따뜻한 절밥 한 끼에 담긴 정성처럼 오늘 전하는 온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부처님의 빛을 밝힙니다. 060-800-7000번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방송 포교를 위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희 음식은 네.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하고 아주 단순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지 구이 조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료는 뭐 많이 들어가지 않고요. 네. 간장하고 조청, 들기름 이렇게만 사용하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지를 들기름에 얼마나 잘 맛있게 구워내는가 이제 네.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가지는 그냥 이렇게 통통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좀 두툼하게,
0: 네, 두툼하게.
1: 조림이다 보니까.
0: 네.
1: 한번 돌려서.
0: 자, 여기는 소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간을?
1: 여기요?
0: 네.
1: 소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0: 네, 맞아요. 아, 간장에 맞습니까? 간장에 네. 조림이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들기름으로만 잘 구워 주면 됩니다. 가지 요리가 일본에서는 튀김으로 굉장히
1: 맞아요.
0: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가지 요리가 굉장히 이렇게 상품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고급 요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를 갖다가 튀김을 잘하는 법을 한번 더 배웠으면 좋겠어요.
1: 아, 튀김이요?
0: 네.
1: 일식하는 정호영 셰프라고 아십니까?
0: 네, 네? 가끔.
1: 약간 통통한
0: 네, 네.
1: 중학교 동창인데 일식을 하다 보니까 튀김을 굉장히 잘해요. 그 정호영 셰프님이
2: 네.
1: 튀김의 달인이에요. 튀김기 안에 손가락이 막 들어가요. 깜짝 놀랐어요.
2: 아, 그때는 좀 그 추울 때만.
1: 아, 추울 때만. 네.
2: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1: 그 친구한테
0: 네.
1: 튀김 요리를 제가 배웠습니다.
0: 아, 그런 잘하시겠네요.
1: 네. 가지로 튀김 요리를 하면은 겉에만 바삭하게 익히게 되면 속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0: 네,
1: 가지가.
0: 맞아요.
1: 그래서 가지가 튀김 요리로 되게 잘 어울려요. 스님은 이 사찰 음식 하시면서
0: 네.
1: 재료를 고르실 때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세요? 뭐 제철이라든지 뭐 음식과 재료들 간의 조화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뭐 세 가지 중에 어떤 것 쪽에 좀 방점을 두고 계세요?
0: 그 이제 사찰 음식의 기본이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1: 네네.
0: 태우셨다. 태우셨어요.
1: 아, 이 정도면은 아, 좀 탔네.
0: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찰 음식을 만드는 좀 젊은 세대이다 보니까
1: 네네.
0: 이런 색감 뭐 이런 조화 이런 것도 좀 보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0: 자, 이제 이렇게 잘 구운 다음에 제가 간장하고 조청하고 좀 이렇게 자글자글 끓일 거예요.
1: 아...
0: 간장을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다시 회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끓이다가 간장을 이렇게 넣으셔서 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보니까
0: 네.
1: 조청을 다 넣으면 많을 것 같아요.
0: 네. 충분히 끓여주셨으면

0: 불 끄시고 가지를 한번 덮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다 넣을까요?
0: 네, 넣어주세요.
1: 선생님 아까부터 이제 거의 제가 제가 다
0: 아, 많이 배우고 가시니까 아, 좋잖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 음식은 그 몸에 배어야지만
1: 맞아요.
0: 그 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지금 뭐 이 정도 졸여졌습니다.
0: 네, 좋아요.
1: 네.
0: 네, 그럼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지구이 조림이 완성됐습니다.

0: 가지를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워 고소한 풍미를 가둔 뒤 조청과 간장만으로 조림 과정을 거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가지 하나만으로도 깊고 진한 기분 좋은 풍미의 사찰 음식을 완성하는 지혜를 경험했다.
1: 다음 요리는 뭔가요?
2: 네, 이번 요리는 그 입맛을 돋구는 전체 요리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지와 채소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가지 채소 말이입니다.
1: 아, 가지 채소 말이.
2: 네. 입맛을 돋구는 음식이다 보니까 네. 기름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1: 아,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2: 네. 또 채소만 사용하지 않고 거기에다가 콩으로 만든 콩햄이라는 것을 오늘 사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셰프님께서 이것도 기름 넣지 않고 프라이팬에 볶아 주시면 제가 가지를 네. 이제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는 어떻게 자르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1: 잡고
2: 네,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뒤집어 놓고
1: 아, 움직이지 않게
2: 네,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요 끝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조금 힘을 줘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일정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서 슬라이스를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 음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는 가지를 올려서 가지는 수분만 네. 날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말이잖아요.
1: 그러니까
2: 말아질 정도만 이렇게 불을 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 그냥 가지로 하면은 끊어질 수가 있을
2: 네,
1: 것 같거든요.
2: 네, 그렇죠. 그리고 잘 말리지도 않아요.
1: 네, 맞아요.
2: 자, 그러면 셰프님 하시는 동안 제가
1: 네.
2: 이 그 파프리카를 좀 썰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에다가 유부는 원래 잘 사용하지 않는데
1: 네.
2: 채소의 맛을 조금 느끼시라고 이런 조림 유부를 사용해요.
1: 네.
2: 가지를 이렇게 위에 올리시고 갖가지 채소를
1: 올리고
2: 네, 마지막에 이렇게 올리시고 무수는 넣으시면 좀 쓰니까
1: 네.
2: 3개에서 한 5개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콩해물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1: 그 유부를 끝에 넣으신
2: 이제 깐 이렇게 이유가, 하면 아. 이렇게 유부 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조화롭죠.
1: 와.
2: 그래서 이렇게 유부 마리가 되었습니다.
1: 너무 예쁩니다.
2: 네.
1: 저도
2: 네.
1: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2: 네, 셰프님도 한번 말아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새우 넣고 무슨 올리고 콩햄 넣고. 그럼 다 넣나요?
2: 네.
1: 네.
2: 한번 말아보시면 됩니다.
1: 찢어지지 않게 약간 타이트하게.
2: 근데 말면서 드시고 싶으면 찢으셔도 돼요.
1: 아, 네.
2: 네.
1: 아, 유부가 이 맛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 같은
2: 맞아요.
1: 기분입니다.
2: 네.
1: 스님, 이거 말았습니다.
2: 네. 이렇게 예쁘게 놔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0: 기름을 두르지 않고 담백하게 구워낸 가지에 유부와 파프리카, 콩고기와 무순을 함께 말아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기름기 없는 가지 본연의 깔끔함과 아삭한 식감, 그리고 다채로운 재료들의 색감 조화가 돋보였다.
1: 마지막 요리 네. 설명해 주시죠.
2: 저희 오늘 그 방안잎 고추 장떡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방안잎 한번 이렇게 와.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1: 이게 방안잎이구나. 네. 와.
2: 네.
1: 향이 너무 좋죠. 강하면서도 향기롭네요.
2: 네. 그래서 이제 절집에서 이렇게 향채 나는 거, 뭐 방아, 제비, 산초 이런 것들을 먹는 이유는 절집 생활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네. 특히 여름에는 세균들도 많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향신료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름에 이렇게 부쳐 먹기도 하고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여름에 많이 나는 이 풋고추하고 네, 그다음에 방안잎하고 같이 해서 장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2: 네. 자, 그러면 네. 풋고추는 이렇게 반을 갈라서 씨까지 그냥 사용할 거예요.
1: 씨까지?
2: 네. 씨가 건강하면 씨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뒷날로.
2: 뒷날로. 방아잎을 좋아하실 경우에는 네. 좀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제 기호에 따라서 그냥 향만 좀 내고 싶으면 내셔도 돼요.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조금.
1: 간장. 버섯이 들어가니까 이 방아잎, 고추, 그 다음에 이 선명한, 굉장히 선명한 재료의 네. 역할을 조화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2: 장떡에 중요한 건 그 고추장하고 된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 사용할 된장은 고로쇠라는 그 고로쇠 나무의 수액, 수액 네. 있죠? 네. 첨가해서 만든 된장이에요. 그래서 그 된장하고 고추장 또한 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고추장하고 된장을 풀어 볼까요?
1: 네. 물을 좀 넣어서 할까요?
2: 그래서 여기에서 빛깔이나 간을 좀 맞추시는 게
1: 그 원래 장떡을 만들 때 된장이랑 고추장을 같이 사용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괜찮죠?
1: 와, 진짜 된장이 네.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 짜요?
2: 그러면. 네, 짜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네, 여기에다가 네, 밀가루하고 네. 같이 넣으셔서
1: 넣고
2: 네, 이걸 넣고 한꺼번에 넣지 마시고
1: 밀가루에 고추장이랑 된장
2: 이렇게 해서 저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물을 좀 넣으셔서 반죽이 이제 고추랑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묽게 하시면 나중에 네. 물이 나와서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버섯도 적당히 넣고
1: 이야.
2: 고추 다진 것도 넣고 이게 고추 방아 장떡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2: 네,
1: 같습니다.
2: 고추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아는 향을 위해서 이제 기호식품이니까 적당히 넣을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만큼만 넣으시면 돼요.

0: 광화향이 너무 싫다.
1: 네,
0: 나는.
1: 그러면 깻잎을 넣으셔도 돼요.
0: 아, 깻잎. 네. 깻잎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되직하게 만드셔서 이제 들기름을 넣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뒤집을 때 충분히 눌러 주셔야지 네. 얇게 부칠 수 있어요.
0: 네네.
1: 마음을 잘 다스리듯이 한번 구워 보세요.
0: 네. 익기 시작하니까 방아잎 향이 확 올라와요.
1: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장떡이 다 완성되고 있어요. 마지막 4차 음식 고추 방앗잎 장떡이 완성되었습니다.

0: 방아잎의 강렬한 향에 된장과 고추장, 표고버섯이 어우러져 감칠맛의 기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짜지 않으면서 기분 좋은 풍미에 균형을 느끼게 해준 사찰 음식이었다.
1: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몸을 지탱하는 약으로 알아 도업을 이루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2: 아까 다섯 가지 사찰 음식을 만들었는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이 또 몇 개 늘었네요. 간단하게 네. 설명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가 만든 다섯 가지 음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이쪽에는 요즘 취나물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취나물하고 도라지가 제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도라지를 유자청에 이렇게 살짝 묻힌 것을 한번
2: 유자 보이네요.
1: 네, 내놓아 봤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그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이에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같이 공양할 수 있도록 한번 차려봤습니다.
2: 네. 또 콩고기가 들어있는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간이 뭘 찍어 먹지 않아도 적절하게 괜찮지요?
2: 맞아요.
1: 네.
2: 유부가 네. 전체적으로 이제 감싸주고 간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파프리카가 진짜 너무 아삭하네요.
1: 그죠? 네.
2: 그리고 콩고기가 네. 되게 잘 어울려요.
1: 콩고기가요?
2: 네. 네. 에피타이저로 먹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이 가지는 식어도 맛이 괜찮죠?
2: 맞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청이 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달지가 않네요. 두께감 있게 썰어서 부드럽긴 한데 입에 씹히는 식감도 좋고 채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맛이 이렇게 맛있는 맛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1: 아주 진한 맛이 나죠.
2: 네.
1: 이 채소하고 채소물에서 채소를 네네. 볶았을 때 그 들기름에서 나는 맞아요. 끈끈한 맛하고 고소한 맛하고 어울려져서 진국이 나온 것 같습니다.
2: 처음에는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같이 들어가서 이게 너무 짜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전혀 짜지 않네요.
1: 짜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네. 저희가 처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을 먼저 풀어서 간을 맞아요, 먼저 맞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실수 없이 짜지 않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2: 아, 너무 맛있습니다. 스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가 스님한테는 오랫동안 사찰 음식 하면

0: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제 그래서 네. 요 묵은 김치찜, 네, 들기름 묵은 네. 김치찜인데요. 네네. 예, 저희가 출가를 하면 누구나 처음 첫 발자국은 어려운 것처럼 강원에 들어가서 1학년 때 네네. 처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단체 생활이고 하니까 좀 부딪히는 면도 있고 힘든 면도 있었는데 후원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부엌을 네. 그 후원을 담당하는 3학년 선배 스님께서 요 묵은지 들기름 김치찜을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기에 이렇게 입에 맞는 맛있는 그 김치찜을 먹음으로 해서 뭔지 모르게 굉장히 힘을 받고 저한테 어떤 것이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항상 이 선배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묵은지 김치찜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저희가 만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네. 왜냐면 이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네, 걸리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셰프님도 한번 드셔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0: 네, 먹어보겠습니다.
1: 네, 그때 그 맛을 잘 재현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0: 무도 정말 잘 어울리고 또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네. 너무 조화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맛있네요.
1: 네.
0: 아, 이렇게 소중한 음식, 소중한 사찰 음식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통 주로 이제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찰 음식을 만드실 때 어디서 그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1: 일단은 많이 먹어봐야 돼요.
0: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1: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전통과 또 지금 현대인에게 맞는 사찰 음식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찰 음식 이라는 게 음식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희 지금 스님들께서 하시는 사찰 음식은 음식에 부처님의 생각이나 사상을 잘 이렇게 깃들여서 마음을 갖고 하는 음식으로 네. 사찰 음식에는 불교의 정신이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 밥상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1: 뭐든지 다 빨리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근데 사찰 음식은 보시면 그래요. 오늘 만들어 보셨잖아요.
0: 네.
1: 자르고 볶고 볶은 다음에 거기에다 또 양념을 해서 찌고 뭐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낸 음식은 몸에도 그렇게 건강한 음식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느림의 미학 해서 천천히 만들어서 그 재료를 갖고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네. 앞으로도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생각하는 사찰 음식은 대중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찰 음식을 통해서 불교가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종교가 아니고 맛있고 행복한 종교라는 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찰 음식이 되었으면 하고, 또 제가 사찰 음식을 하는 이유도 많은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 사찰 음식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해범 스님과 함께한 사찰식 카레 봉사 활동을 통해 온정 나눔이 진정한 요리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수월함 텃밭에서 수확한 제철 재료를 통해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여름 사찰 음식 한상에 대해 알아본 뜻깊은 시간이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0: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이로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초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한 모습이 당신을 맞이하는 곳.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 한 번만 걸어보십시오. 부처님이 먼저 와 계십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0: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1: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부도 헌달회, 영축삼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 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불

우베코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베코,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화려한 연등의 물결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부처님 지혜와 자비의 광명이 세계인의 마음을 밝히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한 해를 보낸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자성의 등불을 밝혀온 한마음 선원 청년회.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침내 열애의 공심을 밝히는 장엄등이 탄생하기까지 눈부시게 찬란했던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0: 2025년 연등회가 끝나고 얼마 후 저녁 늦은 시각 새로운 장엄등 제작을 위한 시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1: 문두 행렬을 할 때 부처님을 모시고 나온 사찰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는 좀 부처님을 모셔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
2: 그런 법회가 열린다면 모든 걸 그냥 던지고 이제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법의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3: 부처님의 법회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모습으로 장엄등을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 부처님이 계신 곳에는 동물들이 모여 앉아서 부처님 설법을 듣는 그런 시안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장엄등 시안을 만들기 위한 회의는 여러 날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이 각자의 아이디어를 내어 기본 디자인을 잡아가는데요.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져 조금씩 완성의 단계에 가까워집니다.

0: 대복패라기에는 좀 초라하다. 사슴, 뭐 강아지, 뭐 이렇게 그 한 마리 한 마리만 나오잖아요.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데 대법회로 풍성하게 보이게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저희랑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를 좀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1: 지금
2: 오늘은 장엄등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낼 골조팀도 함께했는데요.
3: 나는 바라보는 2D가
4: 시안 자체가
3: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지.
5: 부처님 정면에서
3: 이런 컷이어야 이런 포셔야 코끼리를 뒤로 할 때
6: 조금 더 소통을 잘 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네. 배치를 한 거여서 거기서 뭔가 바꿔도 저희는 괜찮거든요. 사실 거기 보여준 그 그림은 이제 요 회의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2: 시안 작성 단계에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다시 또 거대한 산을 하나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할 수 있겠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이 그런 거 시작 현재 있는 그림에서 좀 더 딱 대목패 같은 풍성한 그림을 초안을 잡아주시면
6: 그 저라는 거를 이제 내려놔야 되는 공부니까 사실은 이제 나 저로서 하면은 사실 막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되게 이 상황이 좀 극복하기 어렵고. 당장이라도 이제 때려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오지만 이게 이제 전체를 위한 이제 자리에서 하는 심부름 정말 심부름 하는 자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누그러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한 마음으로 하는 심부름이야.
2: 마치 작은 공장처럼 보이는 이곳은 해마다 새로운 장엄등이 탄생하는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공간입니다. 오늘은 용등을 새롭게 제작하는 날. 철사보다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0: 털이 너무 얇아. 4.0으로 다시. 다 뜯어버려. 이게 행렬대에 계속 부딪히는 면인데 철사가 너무 얇아서. 뜯어버려.
1: 처음부터 다시 작업해야 하는 상황.
2: 아무래도 한번 만들었던 거라 금방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그럼 이거 두꺼운 걸로 하면 되죠, 이걸로.
0: 커서 이게 행렬할 때 좀 용이가 좀 훈훈하거든요, 움직임이.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한 용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일반 철사를 안 쓰고 알루미늄휠로 써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야, 힘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억지로는 아프다. 중간보다 더 아프다.
1: 장엄 등 제작을 위한 회의도 계속됐습니다.
3: 명칭이요? 비슷하니요?
0: 아니요, 아니요. 저기
4: 가운데.
3: 아, 닭집이요?
4: 닭집이요.
3: 아, 네네.
0: 뜬금없이 너무 이상하니까 얘를 여기까지 내리고 여기다 우리가 숨기는 거지. 숨기고
4: 구름을 깔지.
0: 구름을 여기다가 깔지. 여기 이런 데다가. 그러면 아예 너무 크니 좀 줄이자 뭐 이런 게 결정을. 내가 봐서는 이거 5판짜리예요.
5: 5판 안 돼. 일단 4판으로 최대 4판으로 합시다. 그거 용을 안 넣더니 너무 이상한 거야 저기가. 그래서 결국은 못 만들 것 같아서 안 넣었다가 결국은 이상해서 넣었어.
6: 선생님께서 용을 넣자고 하셨을 때 주의 표정을 보셨어요?
0: 아니 난 주의가 무척 있더라고.
5: 엄청 있지.
0: 얘들이 고집이 좋아.
3: 그린그린하면 고집 있어.
0: 우리 공개도 고집 있어.
1: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장엄 등 치안이 완성됐습니다. 연등불사를 시작하기 전 대행선사의 부도탑을 찾은 청년들.

0: 드디어 올해의 장엄등 제작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으로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데요.
1: 깨끗하게 닦아 놓아야 불사일 때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공부하기 전에 방 청소를 하듯.
0: 깨끗이 정돈된 공간에서 스님들과 화합제를 올렸습니다.
2: 이번 2020년 장엄등은 여기에 공신을 등으로 정하고 이렇게 장엄한 그 또 장엄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0: 골조팀, 전기팀, 채색팀 등등 각자 일하고 싶은 팀을 선택하고 2026년에 장엄등 시안을 벽에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3: 된 것 같아.
4: 된 것 같아.
5: 시안 보자마자 그냥 이게 우리 장엄등으로 실제로 내 눈에 보이면 어떨지가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울컥하는 게 있었고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이 벌어질지가 너무 기대가 돼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0: 1980년에 창립된 한마음 선원 청년회는 국내 사찰 최대 규모의 청년 모임입니다. 선배에서 후배로 마음을 이으며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혀왔지요.
6: 앞선 선배들한테 계속 인수인계 받고 이제 남아있는 팀장들이 이제 부팀장 막 키워내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일일이. 이렇게 바로 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좀 교육을 해주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처음 온 사람도 금방은 아니지만 계속 천천히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잡혀 있어요.
7: 그러니까 항상 좀 즐거운 마음으로 하자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즐거움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되게 겉으로 평온해 보여도 속이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봐주는 것을 못하는 부분들, 같이 하는 법우들 함께 진짜 하나로 좀 진짜 품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편안하게 그래서 즐겁게 하나가 돼요. 그런 마음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요.
8: 형이 다 재밌을까?
9: 형은 그냥 해방은
8: 아, 이번 용은 다르다니까. 그때 못 뛰었지.
9: 맞아요, 못 뛰었어.
8: 발 뛴다니까.
9: 아, 맞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7: 그래도 날아갔네.
0: 팀별로 모여서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의논을 하는데요.
10: 제가 사실은 남을 뭐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좀 아니어가지고. 팀장 할 때 제일 부담스러웠던 게 이제 법우들을 물론 법우들은 각자의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거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뭔가 챙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 이제 공부 삼아서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법우들의 그 저를 막 기다리는 그 눈을 보면 숨이 턱 막히거든요 사실. 그럴 때 이제 그냥 뭐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하고 이제 하고는 있긴 한데 마음을 내서 좀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거를 통해서 또 저도 좀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음 공부의 재료로 삼으라 하신 대행선사의 가르침대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발언한 청년 회원들. 평소엔 정기법회와 수련회, 청년 동아리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추운 겨울날 젊음의 패기로 눈 쌓인 한라산 등반에 도전했습니다.

0: 이거 승현이한테 좀 들어달라.
1: 괜찮아요?
2: 괜찮아.
0: 야, 승희야. 보험병이 세 개나 있으니까 뭐하니?
3: 어서 승현아.
0: 야, 민규야, 너 들 수 있어?
4: 아니야.

붙잡지 않는 내 수용에 내 장부가 되라 일체의

0: 혼자였다면 버거웠으리. 도반들과 함께였기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1: 백록담의 전기바다!

0: 골조의 기초 스케치를 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 이분. 청년회의의 고참 멤버 중에서도 맏형님인데요. 20여 년을 한결같이 장엄 등을 만들어오고 있답니다. 묵묵히 일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후배들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물론 그 마음까지 흡수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물림되는 전승인 셈이죠.
1: 호기심도 있고 저희도 사실 예전에 이제 장엄등 처음 시작할 때 20년 전에도 그때는 사실 환경은 지금보다 좀 더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저희도 다 전문가들이 안다 보니까 부부들이 막 골조하면서도 애를 많이 먹었어요. 막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몇 번 보개고 재작업하고 한 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고 좀 손에도 익어가고 그 형태를 어떻게 잡아야 한다는 게 좀 이제 감이 오면서 이렇게 그 이제 좀 매일매일 발전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우리가 그 해왔던 그런 게 후배들한테 또 전해지고 또 후배들이 또 저희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따라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또 발전해가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매해 가면서 그렇게 발전돼 가는 것 같아요.
2: 얘네는 칸이 따로여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모양이 틀어져가지고 틀어진 채로 발견을 못하고 용접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지금 수정을 한 겁니다.
3: 골조는 시간을 엄청 많이 써요. 어떤 것 같은 거는 뭐 개체 하나에 막 한 두 달씩 하고 그러는데 전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막 한 이틀 만에 다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좀 밤새서 하고 근데 아직

0: 공적을 다 못 끝내긴 했어요.
1: 오빠 이거 위치가 어디에 달아야 되는 거야? 정글?
0: 그 정도?
1: 장난해? 아까 수염과 수염 어쩌고라고 얘기해줬는데?
2: 피곤할 텐데도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1: 그림자 찍어봐요.
2: 함께여서 힘이 나는 마법과도 같은 경험. 골조에 한지를 붙이는 작업은 경험 많은 한마음 선원 대접팀 보살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3: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모두 다 같이 버부들이 함께해서 이 불이 밝혀지고 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작업인 거라서 이 작업을 한 버부들은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에너지로 그 힘으로 그 밝음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4: 내 앞에 장애한 지지는 철벽이 아니라 백지 한 장입니다. 그러나 백지 한 장이라도 좀처럼 뚫기가 어려우니 은산 철벽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과거 의식을 불안하고 현재 의식을 자랑한다면 마음으로 과거 의식과 현재 의식이 상공해야 합니다. 한 우리 한 장 사이를 넘지 못해 영영 상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장엄 등을 만드는 틈틈이 마음 공부를 잊지 않는 청년들. 연등회 전까지 장엄 등과 용등의 제작을 모두 마치려면 넉넉하지 않은 일정. 부지런히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청년의 지도법사 해모 스님은 수시로 일정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진행 상황을 살피는데요.
5: 설을 넘으셔서.
6: 그래야겠다. 우리 동기가 장미랑 같이.
7: 하나야? 동기가 둘이야.
8: 장미 언니가 또 한 마리 하고 해서 총 세 마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얼른 내일 하루 종일 한번 해봤어요.
9: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약간 알약 같잖아, 모양이. 근데 지금은 이거는 너무 동그랗잖아. 그러니까 요 폭을 잡아서 여기다가 그대로 또 옮겨야 되는 거고.
8: 철사도 막 제가 원하는 대로는 안 구부려지잖아요. 막 계속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데 그것도 저의 삶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여기 있으면 어떤 힘이 어떻게 나서 새벽까지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일을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
2: 작업장 한편에선 부처님을 장엄할 닷집이 제작 중입니다.
10: 이거 되고 여기에 이제 계속 회전 들어갈 수 없어요. 회전을 막아준단 말이에요.
11: 아 그래서
10: 이면을 이면을 막아주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회전이 끝나고
11: 여기 거기서는 이해를 했어요.
12: 이번 주에 계속 연종이 형 보다 보니까 그때 그 영상 봤던 게 생각나더. 인터뷰했던 내용이 이거 평생 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발언문이었어.
2: 고참 멤버인 연종이 형님 덕분에 언제나 든든한 후배들.
1: 여기선 시작점이고 얘가 이색이 올라오는데 이색이 올라오다가 끝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긴 얇고 좀 두꺼운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얇았다가 두껍게 올라온. 나야?
8: 얘를 하지. 이런 느낌이다.
2: 이번. 철사로 만든 골조에 대접을 하고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

0: 을 통해 새로운 용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그야말로 모두의 노력이 모여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입니다.
1: 그냥 내 주변을 밝히고 나를 밝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등불력으로 인해서 등불사로 인해서 등을 밝혀서 우주를 밝히라고 하신 선생님 말씀 때문에 더 이걸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2: 이 철사랑 아니면 뭐 붓이랑 두고 이제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이렇게 지금 한 11시 정도 돼가는데 그렇게 되면 내 마음만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 때 정말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막 꼭 느껴야겠다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면 스스로 저절로 좀 그런 힘이 있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매년 이렇게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매년 조금은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그런 마음도 있고요.
0: 마음 깊숙하게 들어있는 그 마음을 발견해서 불을 밝혀라 당부하신 대행선사. 스승께서 떠나신 지 14주기가 되었지만 한마음 선언 청년들은 공심과 공생의 마음으로 그 가르침을 삶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연등회에 장엄등을 출품해 탁월한 기량을 인정받고 자타공인 연등축제의 꽃으로 많은 이들의 찬탄을 받는 것도 모두 실천의 힘에서 비롯되었지요.
3: 고민 원래 끝에 또 이렇게 한번 잘 되고 또 고민하고 막 이런 시간이 아닐까요?

어린 딸의 눈에 비친 허공을 나는 아빠의 모습.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청년의 열정이 아닐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루하루 이제 불사를 하면서 다 결과물인 거잖아요. 결과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알게 모르게 쌓였던 것들이 한 번에 딱 이 모습을 갖추니까 조금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0: 밝은 사람들을 그려야 되니까 저도 모르게 막 웃으면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막 헤실헤실 웃으면서. 그리고 이게 그림을 그릴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마음 많이 내면서 아 밝은 마음 내야겠다.
1: 어디가 편져요?
2: 누나가 이렇게 두 줄로 막 이렇게 그어놓은 데 있잖아. 네. 사이 보여?
1: 네.
2: 거기 채우면 되는 거야.

0: 오늘도 퇴근 후 장엄등 제작을 위해 모인 청년들.
1: 안 하던 관을 하거든 아침에.
2: 됐다. 너 관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맞는 거야.
1: 아, 관을 진짜 아침에
2: 창을 몰아붙이더라고.
1: 너무 힘들어서 진짜 울 것 같은 거. 아, 막 울면서 가고 싶은 거야. 알아.
2: 나도 내 옆자리 휴가면 내가 2인분을 해야 된다?
3: 응. 내가 영민 오빠한테 그만두고 싶다고 했었거든?
1: 응. 근데 영민 오빠 그만두라고 하는
2: 거야. 야, 멋있다, 영민.
1: 아니, 근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 그냥 그만둘 순 없잖아.
0: 일상생활과 청년의 활동을 병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4: 선생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리는 게 아니니까 선생님 제가 그리는 거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내가 혼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막 엄청 긴장한 상태로 그리고 있어요 사실. 막 생각이 들기보다 무서워, 약간 이런 느낌이.
5: 아까 주니까 이제 다 그만두고 싶다고
2: 다 그만두고
6: 과장님 도와드린다고 세계 기업에 회계 정보를 어제 드렸어요. 오늘 보시는데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7: 저는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약간 그에 대한 원망이 잘 드는 것 같고. 아.
2: 왜 나한테 이런 걸 맡겼지?
0: 작업하는 틈틈이 챙기는 마음 성찰의 시간.
8: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내가 대응하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앞으로 나는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는지 이런 거 그냥 배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9: 이전에는 이제 저한테 이런 걸 시키거나 이러면 짜증이 올라온다거나 이랬는데 네. 별거 아니지 이런 생각이 이제 되니까.
8: 주변에 어떤 손발들이 와서 하게 해주는 것들도 있잖아요. 나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배워가는데 생각이 막는 게 되게 많죠. 생각으로 벌써 한다 못한다 그래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보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 개씩 넘어가는데 저는 제가 보는 재미가 너무 보는 재미가 너무 있고 뭐랄까 막 진짜 상을 주고 싶고
0: 오늘은 야외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날. 오랜 기간 작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숱하게 생겨나는데요.
10: 위로 돼버려.
11: 이거는?
12: 아 진짜 아파.
11: 많이 하고 있어.
12: 차에 있어.
11: 계속 부어.
0: 그럼 다시 해야 돼. 눈 부상에도 아랑곳 없이 작업에 몰두하는 연종이 형님.
13: 굿! 조금만 줄이자.
0: 한층 가벼워진 용둥의 틀은 대만족인데
14: 마지막
0: 용접기가 고장나 버렸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태산이건만 속 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꿈쩍도 하지 않는 용접기.
15: 막바지 때 이러는 거 맨날.
13: 이게 40만 원 주고 오늘 새벽에 퀵으로 받은 용접기인데.
16: 그러니까.
13: 일주일 렌탈료 40인데.
17: 여기 가지 뭐. 여기 가지 먹고 시켰어 지금? 용접기 아장났는데? 속으로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 지금? 그지? 짜증이 얼마나 나겠어. 아 영민아 그래도 괜찮아. 주긴 했죠? 그지? 괜찮았죠?
0: 속상한 마음을 다독이며 한 고비 넘기고 나니 이번엔 승강기가 말썽입니다.

0: 지금은 에러 난 것 같은데.
1: 용 쫙 세워보는 거를 지하에서 하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고장 나가지고.
2: 지금은 막 눈앞에 있는 거 하느라 사실 막 쫓기다가도 이런 거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좀 다시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을.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여기 소임자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 한번 다시 점검하라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
3: 우여곡절의 시간을 뒤로 하고 용팀의 첫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4: 너무 많이 움직인다. 한 번은 버텨주기만 해.
5: 한 번 더 버텨야 되는군요. 출발!
4: 왼발. 이거 꺾어. 그렇지. 꺾어.
5: 앞으로 오세요. 너무 꺾었어.
6: 정확하게! 시작! 하나, 둘, 셋!
3: 여럿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데 처음부터 호흡이 척척 맞을 순 없죠.
4: 이게 버텨줘야 돼. 오케이. 한 번만 더 하자. 하타기!
6: 정확하게!
3: 마치 한 마리 용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한마음 선원의 용등은 연등회의 명물로 손꼽히는데요. 과연 그 명성을 지켜갈 수 있을지 연습을 반복하는 동안 뉘엿뉘엿 해가 저뭅니다.
4: 준비됐어요?
7: 네!
4: 아, 목소리 영 아닌데. 준비됐습니까?
7: 네!
3: 점점 호흡이 맞는가 싶더니 이번엔 용의 몸체에 문제 발생.
5: 어디가?
8: 오핀이 다 뜯어지고 있어.
4: 여유가 너무 많아서.
3: 연종이 형님이 달려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4: 이렇게 하면 힘을 못 받아. 옛날로 틀려. 얘를 타이트하게 묶어야 돼. 지금 얘가 허그덩 거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빌지 못해.
9: 오케이 알겠어.
8: 너무 처음이라서.
4: 그럼 잠깐 내려가지고.
5: 여긴 좋고, 상원이 거는.
3: 진지하게 전열을 가다듬는 청년들.
7: 잠깐만.
5: 왼발.
3: 그 뒤로도 밤늦도록 연습이 계속되었답니다.

이제 장엄등도 완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손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지 않는 수준인데요. 청년들의 패기와 열정으로 빚어낸 2026년 장엄등의 이름은 열의 공심불등입니다. 우주 3세 만물 만생이 한마음 도리를 깨닫는 영원한 진리의 세계. 자비 광명이

충만한 열애의 공신불 회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 대작입니다. 장엄등이 완성됐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선원에서 스님들께서 와주셨습니다.

0: 부처님의 영산회상을 재현한 듯한 한이로운 모습 앞에서 활짝 핀 미소를 보여주신 스님들.
1: 이 장엄동 보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이 장엄동을 했는지 느껴지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큰 스님 모시고 우리가 화우대중이 법문을 듣는 그런 현장에 있는 것 같았어요.
0: 연등회를 앞두고 한마음 선원 사부 대중이 모인 자리에서 장엄등 점등식이 봉행됐습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모두가 합심해서 만든 장엄등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 점등을 앞둔 청년들의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0: 꼬박꼬박 기다리던 연둥회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청년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완성된 장엄 등을 연등 행렬이 열릴 종로까지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수송 대작전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1: 시간에 가자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세상을 밝히러 가자!
0: 안양 한마음 선원에서 서울 종로까지 밤길을 달리는 차량들. 종이로 만든 연등이기에 안전하게 이운하는 일만 해도 보통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데요.
2: 보정 두 개, 회전 두 개. 아, 내리지 마. 보정 다시 세워.
3: 보이트 버튼.
0: 연등 행렬 내내 장엄 등을 움직이게 해줄 운반대부터 먼저 튼튼하게 조립하고. 그 위에 장엄 등을 올립니다.

0: 제작부터 운반, 조립까지 모든 과정에 청년들의 땀과 눈물, 정성어린 손길이 배어 있습니다.
1: 욕망의 여우가 올라갑니다. 지금 욕망의 여우가
2: 등장하셨습니다.
1: 지금 위치하셨습니다. 타이를 메세요.
0: 연등의 당일이 밝았습니다. 연등 행렬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청년들.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요.
3: 많은 분들이 저희를 보고 좀 이렇게 마음이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는 마음이 많이 어두웠었어가지고 밝음을 되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걸 준비하면서 등을 만들면서 그다음에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면 이분들이 밝아질까를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밝아지니까 그게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세계인의 축제가 된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 한마음 선언에 열의 공신 불등이 도심을 가르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근본 불성 자리에 일체 모든 것을 돌려놓고 주인공을 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청년 불자들. 힘들수록 주변을 살피며 같이 웃어줄 줄 아는 선한 부처님 제자들이 스스로를 빛내며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4: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고 수없이 많은 불자들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 설법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한마음 선언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열의 공신도 등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부글부글 움직이는 엄청난 길에 동이 모이십니까?
0: 멈추지 않는 환호와 갈채 속에 청년들도 관중들도 한마음이 듭니다. 연등과 내가 하나가 된 그 자리에서 감동과 환희가 솟구칩니다.

0: 먼저 오빠 8,000.
1: 굿잡 브로.
0: 고생하셨어요.
1: 네. 아,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주 나가지.

0: 장엄등을 만들며 각자의 마음에 연등을 밝힌 청년들도 당당히 거룩한 원력의 길에 올랐습니다.
1: 연등불이라는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0: 아니겠습니까?
1: 우리가 항상 오신 날이라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는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동시에 둘이 아니라는 뜻을 연등으로 표현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처님 오신 날 아니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날이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날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0: 무한 봉골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설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3: 우리 민족의 포복 숨결을 이어온 대표 전통 문화 축제 2026 8관회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펼쳐집니다. 어린이를 위한 마정수기법회부터 화려한 백희가무 그리고 호국영령 위령제와 팔관제계 수기법회까지 다채로운 재현행사가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산사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호국 불교의 정수를 이어가는 자리 2026 8관회에 부산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굴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에

0: 3,300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6: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5: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6: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5: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심,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7: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8: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아, 이 더우신데 이렇게 감나루 양식을 삼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참 같이 감사합니다. 더불어 말입니다.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서로 공부해 나가는데 토론을 하는 계기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사시다가 어떠한 문제가 또는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1: 한마음 선언을 알기 전 13년 전에 저의 남편이 양다리를 수술을 받고 지금 큰 힘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구가 한 6명입니다. 6명인데 대학생이 지금 둘이고 이래가지고 합천 삼가에서 옛날에 저희들이 살았을 때그 논이 465평이라는 그 논이 있었는데 그 논이 도시 계획에 묶여 가지고 22년간 지금 팔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래서 애들 공부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제가 지금 너무 그 논을 못 팔아서 이런 말씀 스님께 드리기 죄송합니다.
0: 어떠한 길이든지 가지 못할 길은 없습니다. 결국은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몸 안에 그 모든 업식으로 인해서 컴퓨터에 입력돼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랬으니까 그게 모두 업식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을 거기다 입력을 하시라고요. 입력을 하시면은 앞서의 그 모든 업식의 고가 무너져 버리고 새 입력이 들어가서 새물이 나와서 새물을 먹게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다가 진짜로 믿고 제 나무는 제 뿌리에 믿고 제 뿌리에 놔야 그 모두가 원력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업식 자체가 체가 없는 거라 이 마음의 선장이 다스리면서 모두 공에서 돌아가게 만들어 놓으면 그 못할 일이 없어요. 나가서 털근육을 통해서 바깥으로는 나가서 조절을 하고 안으로는 바로 잘 편안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법이 되니까요. 그게 행이에요. 법행.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댁에서 얘기하는 바람에 같이 한 마음으로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알았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2: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스님께 인사 말씀 좀 드릴까 해서 왔습니다.

0: 저는 살기는 김에 살고, 예, 진주 지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동생, 다리 뭐 쓰는 동생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함께 공부하느라고 진주에 다니고 있거든요. 지금은 비록 뭐서 다니지는 못해도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자기 밥그릇 자기가 넓히가리라 봅니다. 온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제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4, 5일 전에, 예, 남편이 노름을 너무 좋아하시고 돈안 준다고 쟤를 한 4시간 반을 방에다 감금을 시켜놨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원망이 안 되고 뭐 미워하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예, 제가 공부가 좀 되어나가는가 좀 자기도 잘 돌아오리라 보고 주인공 자리에다가 정말 바른 길로 가게 할수 있지 않느냐고, 너만이 저 길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렇게 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3년 전에 헤어졌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는 모든 매너로 지금 힘이 든 상태인데도 저를 보고 참 너무 넉넉해 보이고 마음이 꽉차 보인다고, 그래 너는 신랑이 참 돈도 잘 벌이다 주고 참 편하게 생활하는가 보다 할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 얼굴에 그래 나타나는 게제 속이 꽉차 보인다 할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배고플 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선언이 있고 스님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 감사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간하고 정말 그 자리를 보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1: 감사해요.
0: 예.
1: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첫째, 부처님의 뜻과 그 마음 말입니다. 뜻과 내 마음의 뜻과 둘 아니게 믿고, 또는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또 행을 둘 아니게 행을 하라 이랬습니다. 이세 가지가 세 가지가 아닌 내 마음 한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것이니까 잘 알아서 행하신다면 우리가 만사가 편안할 겁니다, 아마.
2: 하심을 가지면 일체 만물이 스승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큰스님께서 내외적으로 더욱 성장이 될수 있도록 큰 마음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나한테 내달래기 보담도요, 이거 보세요. 모두 내 주인공의 한 마음을, 뿌리 한 뿌리를, 일체 뿌리가 한 뿌리라면 전체가 연결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일체 재불의 마음은 내한 마음에 찰나찰나 놔두시니 바로 한 마음에 계시다는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 모든 일체 선장의 마음은 한 마음이다. 당신만이 이끌어 갈수 있고, 당신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수 있고, 당신만이 모든 화목을 가져오게 할수 있고, 조절을 하게 할수 있고, 모두 자생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로 응신이 될수 있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도 바로 너밖에 없어 하고 거기다가 맡겨 놓으시면 모두 일체가 들립니다.
2: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 외숙모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사실상 손을 전혀 못 쓰는 상태인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무심히 흘러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처제가 외숙모 딸 되는 그분이 지금 또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마음을 더 내가지고 그처 외숙모 얼굴도 모릅니다. 그거를 한번 공부를 시켜볼까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만은, 지금 저 입장으로서는 교회 다니는 그 처제의 입장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큰스님께 제가 할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여쭙고자 올라왔습니다.
1: 기독교를 댕기든지

0: 어딜 댕기든지 내가 이 세상에 출연을 했으니까 나부터 있는 겁니다. 나부터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종교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처는 기독교를 믿든 카톨릭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나부터 이렇게 그 주처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이 외에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에부터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 기독교를 믿더라도 주는 반드시 하나님, 주는 나의 근본이요, 마음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하나의 근본으로 인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바로 당체입니다. 천체. 그러니까 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은 천체의 불이요, 교는 전체에 돌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돌아가는 것을 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처는 처제 가슴에 있어.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가슴에 있는 거니까 그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찾아. 이렇게 일러주십시오. 일러주고 바로 아픈 사람도 그렇게 관하게끔 일러주세요. 기독교를 믿든 뭐를 믿든 간에 살리려면 기독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이런 사사한 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부담을 가지고 이게 나누지 마시고 그것도 역시 한 마음이다. 하나로 돌아가요. 지구촌에 모두가 지구를 타고 하나로 돌아가듯이 우리 갈라서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한테라도 주처는 너의 가슴에 있으니까 그 가슴 깊이 들어 있으니까 바깥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말고 안으로다가 주님 당신만이 낫게 할수 있고 당신만이 이끌어갈 수 있어 하고 그렇게 찾으라고 일러주세요.
1: 네, 재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회를 볼 때마다 그런 거를 자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을 할때그 소리를 들으면은 몸에, 글쎄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 모르겠는데, 전율을 느낀다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0: 그것은요,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나가 있다고, 나만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살고 있다, 동일하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전율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천수경이나 반야심경은 전체 돌아가고 전체 이어지고 끝없이 이어지는 이 진리를 담은 산 바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열을 받으려고 장치를 해놨을 때그 장치에 태양열이 받아졌을 때그 받아진 자체를 갖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의 전력으로 쓰려고 아주 그 강한 믿음을 진실하게 가졌을 때그 전율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런 전율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몸에 전율이 오면은 혹시나 남이 볼때그 누가 되는 것 같으면 누가 되지 않도록 그 전율이 오지 않고도 뜻으로 올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내면은 컴퓨터를 누른 것 같아서 그런 전율이 남북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는 응용을 지혜롭게 하세요.
1: 이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 영혼이라는 것, 저희들이 늘 사용은 하고 있으면서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쓸수 있도록 스님께서

0: 한번더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1: 예,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 안에 그 천차만별로 각색으로 용도에 구별이 돼서 모두 의식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선임은 선, 악임은 악 말입니다. 또는 유전성임은 유전성, 연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장본인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장은 무엇이냐? 그 가운데, 바로 그렇게 의식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바로 능력만 배출해 줄수 있는 그러한 신봉과 같은 근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근본. 그거는 부동합니다. 움츠러지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줄수 있는 그런 신봉이죠. 그러니까 그 신봉에게 전부 맡기면 돌아가면서 그 신봉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그러니까 그 입력됐던 것이 신봉에 의해서 모두 그 입력이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가는 마음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알고 믿고 행을 해야 그게 체험도 되고, 내가 물리가 터지는 것도 알게 되고, 내참 내가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고, 그랬을 때 자꾸 놓고 그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낭중에는 확 터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입력하는 데는 모든 걸 버리는 겁니다.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바꿔 쓰는 거죠. 언짢은 건 바꿔 쓰고 좋은 거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지혜롭게 해 나가는 거죠. 해 나가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한 혹성의 한 변성들이 전체가 이게 은하계처럼 이내 몸뚱이 속에서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든지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든지 모든 것을 선장의 그 신봉한테 맡기면, 즉 말하자면 선장이란 이름에서 선장이지 자기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선장이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진화라고도 하고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라는 것은 같이 이렇게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그 선장 부동한 선장한테 다 이름해 놓으면은 그냥 돌아가면서 내 심상대로 그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컴퓨터를 누르는 대로 컴퓨터에 입력되는 대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러드리면 잘 아시겠죠?
2: 작년 5월 달부터 제가 웬 책을 하나 보아가지고서 여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영감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러면 나도 큰 스님 한번 보면은, 응? 살리겠다 싶은 생각이 왔더니, 능망이로 하셨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러면 스님, 영감이 살 운명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마음을 먹고서, 에이, 또 다시 한번 만나봐야겠다. 그리고서 느망이를 갔습니다. 가서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참 총무장모님 못하게 하더만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암만해도 살 운이 아니다 싶어가지고서 그대로는 그냥 여기 열심히

0: 나와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한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1: 그런데요, 사람은 마음 먹게 달린 거죠.
0: 네.
1: 마음이 참 무섭습니다.
0: 그런데 지가 여기 나오면서부터는 처음에 나올 때부터 부처님이 저를 마음을 주시더만요. 가슴이 뜨거운 게. 그래서 자꾸 무슨 일을 하면은 이상하게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분이 안 닿더만요. 근데 시방 나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수표가 부도가 났다고 나가서 안 들어오고 딸은 지금 사고가 또 말이 헷갈리네요.
1: 여기 스님네들한테요, 자주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까 하는 그 법을 배우세요. 알았죠?
0: 네.
1: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한두 마디 해서는 될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 도리를 아셔야 됩니다.
2: 다름이 아니라요. 저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 제 경험담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초쯤 됐는데요. 제가 여성 의류 대리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처사하고 둘이 집에를 들어가면서 가게 문을 열어놓고 들어갔어요. 홀딱 열어놓고 그것도 그러니까 샷다문도 올린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문까지 완전히 열어놓고 집에를 둘이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사이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차를 타고 휙 그냥 문 열어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늘 저희 집 처사하고 애들이 공부하는 뒤에 앉아갖고 늘 이제 관을 하고 저녁 시간에도 늦게까지 아이들 공부 다 하고 들어갈 때까지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왔는데 그날 저녁에도 관을 하고 앉아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데 그제그 마음 자리에서인지 그때는 그것도 잘 모를 때였는데요. 무엇을 관하고 앉았느냐? 내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상하다나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날까 하고는 이제 저희 집 처사가 주방에서 따로 이제 관을 하다가 들어왔길래 아 이상하게 나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내가 나를 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이런 게 느껴진다 그랬더니 둘러보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심코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다시 그걸 반복해서 묻더라고요. 그랬는데 소상하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주인공하고 대화를 한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라기보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희쭉이 웃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샷다문이 활짝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문도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는 출입구문까지도 다 열려 있고 아, 그래 놀래가지고 둘이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뒤져보고 금고도 열어보고 그래서도 전혀 아무 이상이 없고 들어가는 출입구에만 신문이 세부가 툭툭 던져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자신도 어떻게 뭐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집 처사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주인공 밤새도록 지키느라고 애썼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거가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를 제 자신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거가 공부가 시작이 돼. 그때서부터 정말 진정한 공부로 들어간 건지 작은 체험 아니면은 이러저러한 체험을 제가 아주 피부로 느끼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게다 순조롭게 돌아가고 넉넉한 거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들은 다 모두가 편안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아껴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잘 제가 공부가 잘 된다고 신나라 했거든요. 큰 스님 법문 테이프를 늘 눈만 뜨면 듣고 잠자기 직전까지 관하면서도 듣고 관할 때는 안 하는 대로 또 듣고 일을 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나왔는데 요 근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 모르게 아주 묘하게 터득이 될것 같은 부분이 자꾸 와서 닿는데 그게 잘 안 되고.

0: 자꾸 터득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답답하고 머리도 무겁고 그렇게 자꾸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해서 되는 거가 아닌데 내가 진실하게 그것조차도 그 자리에 맡겨야지만 순리대로 이게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왠지 거기에 자꾸
1: 이거 봐요.
0: 예.
1: 다 놔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을 수 있어야 다줄 수가 있어요. 이거를 명심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문을 열어놓고도 자기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더러 없지 않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잠가야 할 때는 안 잠그고, 또 잠그지 않을 때는 잠그고 들어가는 수가 많아요. 이거를 명심하세요. 왜냐하면은 아까 그 말, 네가 나를 지켜보고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급하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의 보배입니까? 응? 자기 앞에 보배를 두고 딴데 가서 찾으면 어디 가서 찾습니까? 바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자기 불성인 뿌리죠. 그 뿌리만은 바로 자기의 그 마음을 통해서 일러주기도 하고 뜻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급하니까 그런 거지, 지비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밉다, 뭐잘 못한다 하더라도 급할 때는 당기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거기만이 의지하고, 거기만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를 믿으면은 진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제나무에서 무르익어서 망가진 맛을 낼 수가 있는 자유인이 될수 있어요.
0: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막 차를 타고 오면서 저희 처사하고 옆에 앉아 있는 처사한테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가까이 와서 다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금 가면서 큰스님 법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둘이 똑같이 그거를 한 마음으로 관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올라왔는데 여기 와서 첫 질문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큰 스님 말씀에 대개가 말을 했기 때문에 한 마음짜리에서 다 알았다. 그랬으니까 저도 다안 걸로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 다행이구먼요.
2: 제가 큰 스님께 오늘 공부를 해가면서 의문점 이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쭈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반야심경을 공부하고 반야심경을 먼저 만 5년 만에 나름대로 뜻이 다 와닿더라고요. 그 다음에 뜬구름을 보고 마음법이 뜬구름 같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스님 죽비 소리에 닦을 마음도 없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춘천에 가가지고 이제 큰 스님 주인공한테 맡기고 관하고 맡기고 하는 것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신봉을 잡고 공부를 나름대로 해갔습니다. 그러다가 제 자신이 예불을 드리거나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분부터 병든 입, 그리고 이제 미혹한 입, 이런 사람들을 저와 같이 공부를 같이 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상당히 적었는데, 기도도 하고 관하고 계속 마음을 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이들을 제가 아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이끌질 못하는 것인지, 고집 세는 사람들을 이끌질 못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변을 하는 사람들도 이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스님께 저 자신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저를 보시고, 큰 스님께서 제가 이후에는

0: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제도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요 문제입니다.
1: 첫째는 자기를 자기가 이끌어가지 못하는 반면에 그렇고, 둘째는 자기 몸뚱이 속에 자생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에, 조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 모습이 남들이 보이는데 모습이 부처님 모습 같지가 않으니까 그렇고. 어때요? 이 모두가 알기만 해도 아니 되느니라. 하는 거는 천차만별로 찰나찰나 바뀌고 찰나찰나 놔두는데,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 내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허다무태 곤충에 이르기까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뜻을 모르게 되지 않아? 왜? 천차만별로 내 속에 들은 중생들을 제도를 못했기 때문이지. 그 어디로 가 그게? 그 속에서 나오는 게 그냥 그렇지. 그러니 아는 것만 많고 지식이 많고 아는 게 달달달달 외워서 이 세상이 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거를 알고 있어도 소양이 없는 거야. 요만큼 한 발짝을 내가 다리비용신이 돼서 뛰어놓지 못하고,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눈 한쪽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헛거야 전부.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오신통을 한다 하더라도 했다고 하지 마라. 오신통을 모두 오신통 안에 조복을 받고 오신통을 벗어나야만이 오신통을 굴리고 그 응신이 화해서 1,100억으로 놔두느니라. 그러니까 1,100억이란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는 거를 다 놓으면은 혹시 모르지. 그 내가 아이고 열반 경지가 아닌가, 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닌가, 이게 호련이 깨우침이 아닌가, 이것을 다 알고 다 안다 하더라도 이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 거를 보고 알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이 물컵을 들어서 남을 목마른 사람을 먹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도 아닌 도예요. 그것도 도도 이름일 뿐이지 도 아닌 진실한 도. 그러니까 그 아는 거를 다좀 놨으면 좋겠어요. 응? 그 아는 거를 그 나오는 군역에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이러는 그 나오는 그 거기다가 다시 아는 것도 네가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게 아니니까, 또 듣는 것도 네가 듣는 거지 내가 듣는 게 아니니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게 아니니 너만이 이끌어줄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대놔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지, 그건 남이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속시원히 이것이 털어놓고 진짜로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자체가, 말은 공덕이다 아주 이렇게 쉽게 말을 하지만, 공덕은 사무사유, 이 모든 보이는 세계와 안 보이는 세계가 천체가 우주 전체 삼라 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져서 천차만별로 돌아가는 걸

0: 돌아가고 놔두는 그 방법의 법이, 그 법을 알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즉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올려놔도 공량이지 밥이라고 안 그러죠. 공량, 공량을 올린다. 그렇죠. 모두 이 세상 생명의 근본, 모두 생명을 가진 것들은 전부 그 공식이니까요. 공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공식이 될 수 있어야만이 열애도 될 수 있고 부처도 될 수 있는 거지.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이 아니 되면은 그건 공덕이 될 수가 없어. 너 나가 따로 없이 놔두니까 말이야.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보든 악한 사람을 보든 그것을 너는 악해 이렇게 보질 마라. 너는 참 잘났어 이러지도 마라. 이러는 겁니다. 그건 왜? 나쁜 사람도 금방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좋게 하는 사람도 금방 언짢은 일을 사기도 칠 수 있어.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모든 건 찰나찰나 그 화에서 돌아가는 것을 직시하고 나는 항상 근본을 믿고 근본에다 놓는다. 무식한 말로 맷돌이 돌아가는데 그 신봉은 힘만 배출해주지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맷돌은 쉴 사이 없이 돌아간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데다가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물건을 갈아서 먹을 수 있는 그 물건을 갖다 넣는다. 그러면 갈려 나오면 그걸 받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신봉만이 힘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신봉만이 믿고 거기다가 진짜로 신봉을 똑바로 꽂아야 갈려 나온다는 걸 미리 믿고 알고 갈려 나오는 것도 거기 놔야 하고 믿어야 하고 갈러 들어갈 때도 거길 믿어야 하고 감사하게 그런 것과 같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으면 안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거를 담담하게 내 안에서 모든 걸 자아내서 내가 지혜롭게 알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을 그렇게 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다 보면은 생활이 그대로 법이에요. 부처님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에요. 그냥 그리고 부처님의 몸이자 우리들의 몸이고요. 그 일체제불 마음 그것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린 더운 거 찬 거 가리지 말고 더우나 차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모든 생활을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탤런트 생활을 해가면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간다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의 탤런트로서 소임을 맡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을 요 다음 생에도 그게 오는 거니까요.
1: 예, 저는 그 금생에 있어서 부처님 법을 따르게 주인공 자성부처님과 큰 스님 그리고 시방제불보살 마사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거를 그 한량없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세세생생 시방제불보살 마사님들 그리고 대행 큰 스님 곁에 있기가 원입니다. 그걸 항상 발언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눈을 감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0: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이 그걸 알고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덮여요. 그러니까.

좀 어리석은 듯하게, 응? 그냥 무지하게 그냥 들어가라고. 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의 불교가 왜 종지를 부처님의 마음을 믿으면서 내 둘 아니게 믿으면서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면서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하는 행을 가지면서 삼합이 둘이 아니게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 관하고 들어가게끔 우리들을 공부는 해야 하고, 또이 종지를 그렇게 전부 부처님의 마음을 둘 아니게 믿고 부처님의 법을 둘 아니게 따르고 부처님의 행을 둘 아니게 행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가 천체 불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면 아무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해놓고 종지를 그 놔놨다가 벌겨서 또 이렇게 헤쳐놓고 헤쳐놨다 벌겨놓고 이렇게 야단들을 하니 제가끔들 그냥 이렇게 모두 헤쳐지죠. 불자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로 뭉쳐놨어요. 타이에서 구하는 기도지만은. 그런데 그 깨우치진 못할지언정 질서는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종지는 부처님의 마음 뜻에서 하나로 오직 그것만 둘 아니게 믿어라. 믿고 부처님의 법을 행해 나가라.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각자 헤어지지 않고 똘똘 뭉쳐서 돌아가는 그 믿음이 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요거를 모시면 또 다르게 보고 요걸 모시면 다르게 보고 요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저런 염불을 하면 다르게 보고 요런 선사는 옳고 요런 선사가 긁고 옳고 이래 가지고는 요 선사 이 타령들을 해가지고 딱 이게 종지를 해놓으면은 그건 수만 명이 깨우쳤다 하더라도 부처님 한 분이지 두 분도 아니에요.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수만 개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도 그건 열애일 뿐이지. 그리고 부처님일 뿐이고. 그리고 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도 이 몸뚱이 속에 지금 생명들이 잔뜩 들어있는 생명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벗어나지 않는 생명들이 모두가 한데 합쳐서 공생으로 살고 있고 공용을 하고 있고 공식을 하고 있고 공채로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열애거든요. 그러니 심사숙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그 아만과 아상 모두를 다 놔서 내가 깨달아 가지고 그것은 즉말하자면 법에 의해서 그 생활하는데 그대로 응용한다면 좋죠.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2: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3: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4: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3: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0: 자,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 은은한 달빛 아래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행복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산 송암사 달빛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이죠. 그리고 또 오늘 굉장히 멋진 무대가 펼쳐질 거란 기대 안고 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의 기대를 가득 채워드릴 그런 무대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합창과 오케스트라, 뮤지컬, 국악, 그리고 또 초대 가수의 무대까지 아주 다양한 색깔로 채워질 텐데요. 오늘 이 음악회가 열리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를 써주셨습니다. 그분들의 관심과 정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자리가 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요. 내외 귀빈 중 몇 분을 모시고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이죠.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대신해 아산시 김만서 문화체육 관광국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십니다.
1: 오늘 존경하는 별자 여러분 그리고 아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산시 문화체육국장 김만섭입니다. 제2의 송암사 달빛음악회를 개최해주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음악회를 마련해 주신 경진 스님과 송암사 신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께 부처님이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축사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하고 계신 전은숙 국회의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 제가 성화하게 보면 항상 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번 제2회 달빛 음악회를 시점으로 더욱더 가을이면 생각나는 그런 음악회로 거듭나기를 저도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힘내시고요. 오늘 가을 음악회로 달빛 음악회로 힘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귀한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올립니다. 충남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또 힘쓰고 계신 분입니다. 조철기 충청남도의회 의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청합니다.
3: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네, 일상에서 지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또 일반적인 음악회와는 달리 이렇게 풍경이 충만한 곳에서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또 다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음악회 내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의장님도 오늘 송암사에서 좋은 기운 듬뿍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분을 더 모시겠습니다. 아산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분이죠. 안정근 아산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늘 신자분들께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송암사의 기운이 참 좋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송암사의 기운을 받으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찾으시고요. 오늘 울려 퍼지는 음악 속에서 힐링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산시에는 항상 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시간으로 모두 다 마음의 평안을 찾길 바라는 따뜻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공연들이 준비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지 경진 스님께 박수로 감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님 덕분에 행복한 시간 아낌없이 누리겠습니다. 이제는 말보다 음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무대는 아산시립합창단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산시립합창단은 2000년 8월 창단 이후에 아산시민과 함께하며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멋진 하모니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첫 무대 멋지게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아산시립합창단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어떠셨어요? 마음이 몽글몽글 행복해지지 않으셨나요? 네, 아산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이 송암사를 가득 채워봤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의 마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디즈니 음악은요 언제 들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다음 무대 소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 이 장면만큼은 딱 봤을 때 그때 그 시절이 그냥 뭉클하게 떠오른다 하는 그런 영화 한 편쯤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그 장면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던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암사에서는 그 음악 그리고 그중 디즈니 음악을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선율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금 떠올려도 문득문득 행복해지는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추억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스카이홍 지휘자님이 이끌고 계시는 아산시 교향악단과 함께 할 텐데요. 언제 들어도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디즈니 음악들로 채워볼 예정입니다. 자, 아산시 교향악단의 무대도 뜨거운 박수로 열어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복한 추억 한 페이지로 시간 여행을 잘 다녀오셨나요? 와, 정말요? 눈을 지그시그 감고 또 고개를 흔들면서 감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어떻게 인원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음악회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걸 딱 알고 달이 너무나 멋지게 떴습니다. 여러분 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달빛 음악회인데 공연 감상하시느라고 달을 못 찾으신 것 같아서 달 한번 보세요. 상현달이 멋지게 대웅전을 향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송암사 달빛 음악회 여러분 참 잘 오셨다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앞서 전해드린 디즈니 OST 중에서 아직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안 나왔는데 아쉬워하셨다면 이번 무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뮤지컬 그룹 더 넘버링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0: 형제가 어떻게 되신다고요?
1: 형제만 12명입니다. 그 중에 2명은 저리 1명인 건 기억했죠.
0: 정말 너무했다.
1: 형제가 다 그렇죠 뭐.
0: 자매도 그래요. 언니랑 전 아주 친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 외면했고 전 그 이유조차 몰라요.
1: 전 외면하지 않을게요.
0: 그럼 정신나간 소리 하나 해도 될까요?
1: 네, 얼마든지요.
0: 항상 닫혀진 문 안에서 살던 제가 그대 갑자기 만나게 됐죠.
1: 저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0: 정신 나간 소리 하나 해도 돼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1: 더 정신 나간 소리 해도 될까요? 좋아요.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3: 야, 더 넘버링은 매력이 넘치네요. 귀엽기기도 하다가 또 감동도 주다가 즐겁죠. 와, 이곳 송암사가 아름다운 달빛 그리고 설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다음 무대는요 아주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여러분 눈치 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가장 큰 마음 내어주신 주지 경진 스님 그리고 박선아님이 앞서 우리 서양 악기들로 꾸며진 아산시 교향악단에 또 우리 소리를 더해서 더 멋진 무대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대 기대되시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따뜻한 마음과 박수로 함께하면서 이번 무대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무대보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죠.

자, 여러분, 이 오케스트라에 경진스님 그리고 박선화님이 가야금 함께 더해주시니까 그 울림이 더 풍성해졌죠. 네, 함께해주신 경진스님, 박선화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금세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벌써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마음 편안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무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BTN 불교TV 아나운서 김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도 앵콜 할까요? 자, 인사를 드렸으니까 제가 마지막 무대 소개하고 내려가야겠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조태준님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아산 송암사 달빛 아, 음악회 이렇게 또 마지막 무대를 제가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영광이고 아마 제가 데뷔하고 섰던 무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무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저는 집에 온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기다리셨을 그 노래 모르시나요? 들려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나무관 샘보살.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나투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밭이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바로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 불에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금세 짜낸 소젖은 상하지 않듯 재 덮인 불씨가 그대로 있듯 지은 업이 당장에 아니 보이나 그늘에 숨어서 그를 따른다.

승무님, 야소다라가 오면서 전쟁을 가져왔다고 하셨죠? 오늘 전 말할 수 있어요. 야소다라가 오면서 큰 영광을 가져왔다고요.

0: 이 태양 목걸이는 조상님들의 휘장이다. 전장에서 용맹을 드날린 사람에게 주는 선물. 오늘 우리의 승리는 네 공이다, 스타. 네 전략 덕분에 우리는 코살라 군대하고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네가 코끼리 떼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린 이기지 못했을 거다. 스타르타는 샤카 가문을 자랑스럽게 해주었다.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1: 스타르타 퇴자!
2: 만세!
3: 단다파니 마마가 안 계셨다면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4: 나?
3: 단다파니 마마가 야소다라 같은 따님을 낳지 않았더라면 마마는 야소다라에게 코끼리를 선물로 주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야소다라가 제가 코끼리와 친하도록 도와주지 않았겠죠. 그랬다면 제가 코끼리의 언어를 알았을 리도 없고 코끼리 떼를 모아 움직이는 법도 몰랐을 거고 전쟁을 막을 길도 없었겠죠.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야소다라 공주!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1: 단다파니 왕!
2: 만세!
5: 얼음이 녹기 때문에 로이니 강물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 데바다하로 가서 로이니 강에 놓인 다리를 부수어라.

0: 아버지 어떻게...
1: 때로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한 야비한 수도 써야 하는 거다.
0: 아버지께는 권력이 제 집보다도 시댁보다도 딸의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가요? 권력 때문에 가문의 왕의 피를 흘리고 나서도 마음 편히 쉬실 수 있어요? 이것을 이기심의 극한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의 옹졸함?
2: 이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바마마.
3: 누구냐?
2: 대바다타 왕자죠.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대바다타 왕자 만세!
3: 맞다. 대바다타 네 표적이 빗나갔더라면은 전쟁뿐만이 아니라 샤카국의 자존심도 잃어버릴 뻔했다.
4: 죄송하지만 폐하. 만약 이 목걸이가 또 다른 태양 목걸이였다면 제가 주저없이 받았겠지만 이것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허한 마음은 항상 생각했을 겁니다. 비록 제가 형이지만 최고는 아니라는 것을요.
5: 폐하, 목걸이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전해 주겠습니다. 폐하가 주시는 그 목걸이에 폐하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폐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전 축하 잔치를 하셔야죠. 잔치와 더불어서 연기됐던 결혼식도 다시 나를 잡으십시다.
1: 폐하, 바차스바티 구루가 길이를 잡아주었는데요. 닷새 후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7: 물론입니다. 더 이상 결혼을 미뤄서는 안 되죠.
3: 이 결혼은 내일 열릴 샤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8: 사령관님, 태자님께 저를 대신해서 이 환을 걸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용맹을 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9: 만세! 신당부터 태자! 만세! 신당부터 태자! 만세! 신당부터 태자!
4: 만세! 같이요?
9: 모두들
4: 시따르타만 칭찬하느라 바쁘지요. 전장에서 피를 흘리고 승리한 건 우린데 결국 모든 공은 다 시따르타에게 돌아가잖아요. 사령관 이름도 군대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슬픈 건요, 샤카 왕국 왕들의 조언이 무시된 채 프라스나직과 협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데요, 당신은 샤카 가문의 일원이면서 사령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들은 당신한테 물어봤어야 돼요. 프라스나직 같은 적을 살려두는 것이 옳은지 말입니다.
10: 절대 안 되지. 이제 그 결과를 직면해야 할 거야. 프라스나직은 반드시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까.
4: 그럼 시타르타하고 대왕의 결정이 옳지 않았다는 거군요.
10: 그래, 맞아.
4: 그렇다면 이것은 샤카 회의에서 토론해야 할 대상이 아닌가요?
10: 당연하지. 그들은 샤카 회의에서 결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걸세.
4: 나는 항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지, 시타르타. 이제 모든 사람이 너한테 질문을 할 차례다.

0: 말해봐. 여긴 어디야?
1: 여기는 신전 앞이야.
0: 어떻게 알았어?
1: 공약물 냄새가 나서.
0: 그리고?
1: 그리고 네가 등불을 많이 켰어, 고파.
0: 그건 어떻게 알았어?
1: 네 습관이잖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0: 그게 무슨 소리야?
1: 내 말은, 넌 슬플 때면 등불을 켜고 기도하지. 그리고 행복할 때면 등불을 켜고 신께 감사드려.
0: 맞아.

0: 나는 맹세를 했었어. 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 앞에 등불을 켜겠노라고. 봐.
1: 그럼 내가 안 돌아왔으면?
0: 그땐 이 불로 내 몸을 태웠을 거야. 놔. 놓으라고 했어.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전사는 전장에서 싸우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마음과 싸워.
1: 그런 작은 일로 마음을 다치다니. 앉아. 이제 눈을 감아봐. 감으라니까.

0: 이제 단식은 그만해. 며칠간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1: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어떻게 알았어?
0: 배고픈 사람은 쉽게 화를 내니까. 봐, 또 화내잖아. 알고 있었어, 고파. 네가 아무것도 먹지 않으리란 것을. 왜 그래?
1: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게 음식을 먹여줘야 해. 안 그러면 계속 화낼 거야. 난 배가 고프거든.

0: 마야 형님이 계셨더라면 아이들을 보며 기뻐했을 텐데.
1: 마야 왕비가 없다고 누가 그래? 나는 항상 마야가 여기 우리 곁에 항상 있다고 느껴요. 아무데도 가지 않았어.

0: 샤카 왕국의 법적 절차를 따라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 회의를 소집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첫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일에 대해 참석하신 모든 왕들께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제 아들 시다르타와 야소다라의 결혼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쟁에서 일어난 일을 분석한 결과 고살라 왕을 이김으로써 우리는 역사를 다시 창조했습니다. 이제 감히 우리의 힘을 의심하는 자는 없을 겁니다. 현장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0: 죄송합니다만 폐하, 그 결정들은 무능했습니다.
2: 완전히 잘못

0: 잘못된 결정이요.
1: 규범에도 어긋납니다.
2: 우리 제안은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3: 이게 무슨 소리요?
1: 예야, 우리 모든 샤카왕들은 샤카 가문 내에서 가졌던 지위에서 사직하겠습니다. 그래야 대왕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실 테니까요.
3: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진실입니다. 샤카 왕국은 더 이상 연합국이 아닙니다.
4: 맞아요.
5: 맞아요.
4: 연합국이 아니에요.
5: 아니에요.
1: 마가다국과 고설라국처럼 샤카국도 이제 독립왕국이 되었습니다.
4: 맞습니다.
6: 맞아요. 맞아요. 맞아.
3: 도대체 무슨 말이오?
6: 전쟁에서 피하는 우리를 믿지 않았어요.
1: 네, 믿지 않았어요. 않으셨습니다.
3: 그때는 토론할 때가 아니었소. 샤카 가문이나 우리를 위협할 만한 어떤 결정도 지금은 내린 적이 없소.
1: 프라세나지처럼 위험한 적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잘못된 결정인
4: 거예요. 아,
5: 맞습니다.
4: 잘못됐어요.
1: 그는 증오하며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러 꼭 돌아올 겁니다.
4: 맞아요. 복수하러 올 걸.
6: 폐하, 시타르타 태제의 결정이 우리 미래를 진퇴양난에 빠뜨렸습니다. 이제 늘 공격의 위협 하에 있게 됐어요.
1: 폐하, 프라세나짓은 폐하의 손에 있었는데도 시타르타의 청을 들어주고 놓아주었습니다.
4: 맞아요.
1: 그것은 혼자만의 결정이지 샤카 왕들의 결정이 아닙니다.
4: 맞습니다.
7: 폐하, 샤카 가문 전체가 폐하의 영도력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시타르타 태자는 오늘 회의에서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4: 맞습니다.
5: 해야.
4: 맞아요.
5: 답을 해야 돼요.
6: 폐하, 시타르타 태자는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회의를 하고 있는 이때 가문의 일원으로서 왜 참석을 않는 겁니까?
1: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디 있습니까?
4: 어디 있어요?
1: 말씀하세요!
4: 말씀하세요!
1: 말씀하세요! 그것이 어디 간 거야?
8: 마마, 아버지는 뭐가 잘못되셨어요? 말해줘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9: 의식이 없으신 거야?
8: 괜찮으실까요? 말해줘요!

0: 나 항상 너에게 질문을 했는데 저 아이 내게 질문을 하네. 말해봐 고파. 내가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 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자존심 때문에 의식이 없다고. 어떻게 말해줄 수 있을까?
1: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는 나하고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여기 계신 모든 왕들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의심 없이 아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겠소.
2: 본 회의 참석자들이 두 분의 답이 무능하다고 판단하면 어찌 됩니까?
3: 아, 말해주세요!
4: 말해주세요!
5: 뭐하는 게 무엇입니까? 시작하가면 수장을 다시 선출하는 겁니까?
6: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7: 그럼요. 네, 맞습니다.
5: 누가 감히 스토다나 왕과 경쟁을 한단 말입니까?
2: 당신의 행동은 규범에 어긋납니다. 드러나다.
5: 당신의 불신도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대왕의 결정은 절대적으로 훌륭했어.
8: 무슨 말을 안 하고 싶은 게 뭡니까?
9: 순응하지 않는다는
8: 겁니까? 우리가 대왕한테 순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0: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아드님이 전쟁에서 팔이 잘렸지만 다른 아들도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아드님이 우리의 칼이 되었으니 제가 아주머니의 의지처가 되겠습니다.
10: 동의할 수 없습니다.
1: 진정하시오. 진정해요. 드로나단, 진정하게. 연합국에는 한 치의 의심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0: 시장 재선거를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1: 대왕의 허락하에 태자의 결혼식이 끝나면 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협상이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가릴 것이요.

0: 이 연기는 숲에 불이 났느냐? 찬나,
1: 이 연기는 전쟁에서 죽은 병사들을 화장하는 것입니다.

0: 그들의 몸이 아니라 인류가 불타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언제까지 전쟁이란 이름하에 스스로를 욕되게 할 것일까? 언제까지?
1: 이게 뭐야, 시타르타?
0: 내가 모든 사람에게 묻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게 뭐야? 어떤 왕이 한순간 주권을 장악하겠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아슈아메그 숭배 의식을 하지. 전쟁을 벌이고 그가 행한 것을 이루지. 이룬 게 이거야. 이 연기, 여기도 저기도 온통 연기뿐이야.
1: 낙심하지 마시 따르다. 너는 전쟁을 막았어.
2: 태자마마께서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셨어요.
0: 아마도 모두가 무기를 내려놓긴 했겠지 참.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쩌지? 그들의 증오는 어쩌고?
1: 모든 사람의 아픔을 그리 가슴에 담으면 너는 눈물 속에 빠져 죽고 말 거야.
0: 헤엄을 쳐서 연안으로 간다 해도 무슨 소용이야.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그저 연기뿐인데. 오직 시커먼 연기뿐. 다른 건 없어.
3: 야수다르를 대바다에서 결혼시키지 못한 걸 전 항상 후회할 것 같아요.
4: 그런 말씀 마세요, 마마.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카필라바스투는 친정이잖아요. 부모님 댁이고요. 그리고 야소다라는 외삼촌 댁에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방도가 없어요. 바차스파티 구루의 명령으로 이 길이를 놓치면 우기까지 기다려야 한다지 않습니까?
5: 그럼요. 그때까지 신랑 신부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6: 안녕하십니까. 이 상인이 마마님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옷감과 보석들은 최고의 품질과 희귀성, 가치를 갖추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이 장신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서 어렵게 얻은 귀한 보석들로 장식했지요. 자, 이것은 라트나발리 목걸이라는 것인데요. 공주님이 하시면 환상적으로 아름다울 겁니다. 한번 보시지요.
5: 불쌍해. 보이겠지. 만약 제가 우리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보석을 고른다면 이런 것들은 두 번도 쳐다보지 않겠어요.
3: 하나만 결정합시다. 먼저 옷감을 고르고

0: 그런 다음 거기 맞는 보석을 고르지요. 저 조만갈라?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니까 데바다타의 아내를 위해 어떤 옷감을 고르실지 먼저 보시자고요. 저도 그게 좋으면 야소다라를 위해 구입하도록 하죠. 좋죠?
1: 좋으실 대로 하시죠. 아미타마마. 뭘 보고 있나? 옷감 보여줘야지.
2: 물론 입죠. 이 천을 보시지요. 카필라바스투를 다 뒤져도 이렇게 좋은 천은 못 구하실 겁니다.
1: 지금 뭐 하자는 건가? 내 하녀가 바로 이런 옷을 입어.
2: 그러시다면 이 옷감을 보시지요. 색감이 아주 좋지요. 색채가 마맞게 고혹적이지 않습니까? 감촉도 부드러워서 자꾸 만지고 싶으실 겁니다. 자, 일단 이 옷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모두 마마만 쳐다볼 겁니다.
1: 모두 나만 바라본다면 신부에게 징크스가 되잖아. 그리고 어쨌든 나는 누구도 야소다라에게 저주의 눈길을 보내길 바라지 않아.
2: 이 천을 한번 보시지요. 이건 꼭 마음에 드실 겁니다.
1: 옷 고르는 눈이 너무 평범하군.
2: 이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수천 리를 건너온 외제입니다.
1: 그래? 한번 보겠네. 봐, 찢어지잖아. 자네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 망갈라의 조카 며느리에게 어울릴 만한 천이 자네에겐 없는 것 같군. 타미타 마마, 그래도 야소다라를 위해 천을 고르십시오. 만약 우리 집이었다면 전부 다 불살라버렸을 겁니다.
0: 결혼식 당일엔 망갈라가 어떤 소란도 피우지 않길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3: 조심하세요.

0: 왜 그러십니까, 폐하? 처음으로 폐하 예감이 그리 강하지도 민첩하지도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에도 걱정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1: 샤카가온이 그들의 왕을 의심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들은 태자를 의심하고 내 결정도 의심했다.
0: 폐하, 사자는 늑대무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연합국가입니다. 논쟁은 당연하니 염려하지 마세요.
1: 내 걱정이라면 하지 않는다. 스타르타 때문에 걱정이지. 샤카 가문에서 결혼식을 거부한다면
0: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폐하를 거부할 수는 있겠으나 무엇 때문에 결혼식을 거부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가서 좀 쉬세요, 폐하.

0: 축하한다 아들. 너의 전력도 시타르타와 견줄만 하구나. 대왕이 전쟁 승리를 기뻐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이야.
1: 저는 결정했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놓고 살지도 않을 거고 그들이 마음 놓고 살게 두지도 않을 거고.

0: 겁니다.
1: 얼굴에 발라보세요.
2: 아미타 마마, 강황을 너무 많이 바르시면 야소다라가 시타르타보다 더 못해 보일 수도 있답니다.
1: 그러면 그러라죠. 신랑이 제 조카인데 최고 신랑이니까요. 그렇지 시타르타? 지금 전 카필라바스트 쪽에 있으니까 데바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주가 신의 화신과 결혼하는 걸 지켜볼 겁니다. 안 그래요, 마마?
3: 물론이죠.
4: 네로,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소다라에게 강화팩을 해줘야지. 계속 찾았잖아. 얼른 가자. 대령이요, 공주.
5: 왕자의 방에서 뭘 한 거야, 네로? 나만 홀로 남겨두고 말이야.
4: 예준복에? 시타르타 태자를 잠깐 보고 왔을 뿐인데 벌써 질투를 막 하고 있네.
5: 네로, 너?
4: 봐, 진실은 맛이 쓴 법이야.
5: 네로, 거기서!
1: 자, 시타르타, 일어나라. 어서, 고파랑 너 둘 중에 누가 주도권을 잡을지 어디 한번 보자. 모두 오세요. 원을 만들어야지.
6: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고모님.
1: 이건 세상의 끈이란다. 네가 이 끈을 부숴야 해. 네가 빠져나가면 이기는 거야. 그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 네가 주도권을 잡게 된다는 거지.

0: 왕이시여.
1: 뱀이다, 뱀! 아, 뱀이에요, 뱀!
2: 어, 여기 있어요!
0: 무서워! 시따르타.
3: 결혼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4: 뭐가 달라지는데?
3: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는 태자마마를 시따르타라고 부를 수 있지. 그런데 너는 그분을 전하, 태하, 아니면 저기요? 저기요? 그렇게 불러야 해.
4: 농담은 이쯤에 두고 내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야수더라? 어? 시따르타를 본 이후로 그의 정부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
5: 해나 의식 마치기만 해봐. 제대로 상대해줄게.

0: 우리나라 기녀들의 춤을 보다가 왕들이 다 넋이 나간 것 같습니다. 암나팔리가 도착하면 어떻게 될까요?
1: 암나팔리요? 바이살리의 기녀요?
2: 예, 단다파니 마마. 바이살리 국왕 리차비도 여기로 오고 있죠. 암나팔리와 함께요.
0: 인도 최고의 미녀가 시타르타의 결혼식에서 춤을 추게 될 거요.
3: 대단합니다, 폐하. 이것은 비너스가 발찌를 차고 하강하셔서는 모든 왕들을 그녀의 발찌처럼 흔들겠다는 거군요.
0: 그녀의 이름만 듣고도 벌써 마음이 설레시나 봅니다.
3: 암나팔리.
0: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와 그 아들 아자타샤투가 자리하고 나면은 이 결혼식이 더욱 영광스러워질 거예요. 카펠라바스도 구석구석에 모두 청첩장을 보냈어.
3: 그렇습니다, 페아. 코살라 국왕만 제외하고 모두 초대했네요.
2: 이렇게 상서로운 날에 적을 초대하진 않습니다, 단다파니 왕.
3: 아미토단, 그는 당신들과 협상을 했어요.
4: 그를 초대하면 샤카 왕들이 많이 언짢아할 겁니다. 그리 되면 재선거의 날에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는 거죠.
0: 코살라 국왕한테도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단다파니 왕.
2: 배하,
5: 이보시오. 데바다타 왕자님께 말 좀 전해주시겠소? 타르닉이 명령을 받고 왔다고 좀 해주시오. 고맙소.

0: 다르네.
1: 명령 받잡고 왔습니다, 왕자님.
0: 네. 나를 위해 뭘 해주겠나?
1: 무엇이든요.
0: 부를 위해서.
1: 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0: 그렇다면 하룻밤에 평생의 부를 얻게.
1: 그런데 할 일이 뭔가요?

0: 언니들, 야자즙과 레몬수를 사용하면 헤나 문신이 더 선명해진다던데?
1: 헤나가 선명할수록 남편의 사랑도 강렬하다고 하죠.
2: 만약 헤나가 선명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데?
0: 어찌라긴, 나 같은 정부를 두게 되는 거지.
3: 네가 이 헤나를 만들었잖아. 선명하게 안 나오면 두고 봐. 널 어찌하는지.
0: 네 얼굴을 보면 다 나와있어, 고파. 그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찌 널 사랑하지 않겠니? 그는 너를 사모해. 그래서 우리한테서 너를 빼앗아가는 거야.
3: 너희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지?
0: 아직 울면 안 돼, 고파.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한 다음에 울어. 결혼하는 게 그리 슬프다면 할 수 없지. 내가 시타르타와 결혼하는 수밖에.
3: 네루 가만 안 둔다. 증명해줄게. 헤나 망쳤네.
4: 공주님, 정갈이 왔습니다.
3: 누구의 정갈?
4: 대자마마요. 대자마마가 호수에서 기다리고 계시답니다.
3: 지금?
5: 이가 나와야 돼. 안 이뤘다. 예! 예! 예! 예! 예!
6: 시타르타! 시타르타, 나 좀 도와줘. 데바다타 형이 계속 이기고 있거든.
7: 아니, 아니루타. 네가 해. 난
5: 그러지 말고

0: 내일부터는 밤마다 야소다라 하고 함께 보낼 거잖아.
1: 나 정말 계속 지고 있어. 제발 좀 도와줘. 응?
0: 오늘은 내가 승자가 될 거다 아니었다.
2: 형이 주사위 놀이에선 전문가야.
1: 알아. 하지만 너는 행운의 사나이니까 네가 이길 거야.
0: 칠. 1, 2, 3, 4, 5, 6, 7. 시다르타, 너의 행운도 오늘 밤엔 맥을 못 추는구나.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1: 시타르타? 10? 우리는 10만 나오면 돼.
2: 운명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1: 10! 1, 2, 3, 4, 5, 6, 7, 8, 9, 10! 봐, 형! 우리 이젠 동점이야.
0: 주사위 놀이는 네가 이길지 몰라도 야소다라를 얻는 것은 내가 이긴다.

너한테 애원했지. 설득도 해봤지. 설명도 했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네가 동의하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너의 결혼식 날 너는 여기 있잖아. 나와 함께.

0: 다.
1: 마마의 소생이 잘하는 걸 보셔야지요.
2: 난다라고 불러요.
1: 난다?
3: 어머니.
2: 너의 미모는 어떤 사람이라도 유혹할 수 있다 들었다. 네가 시타르타를 잠시 유혹하여 너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한다면 그러면?

0: 더함과 나눔의 의미를 새기는 사회복지법인 함께 걸음 20주년 기념 공연을 개최합니다. 오는 9월 29일 김해 문화의 전당 마루홀에서 펼쳐지며 다채로운 출연진들이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동참해 함께 걸어온 20년의 기쁨을 나누고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55-345-5553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2-295-2335번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에서는 용성조사의 오도 140주년을 맞아 봉찬대제를 봉행합니다. 용성조사의 대원을 실천하며 탐진치를 벌이고 참회에 정진하실 분은 육신보살님께 한 달에 1,000원씩 공양 올리면 됩니다. 문의는 031-655-3215번입니다. 세계문화유산 불보종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 1381주년을 맞아 계산대제를 봉행합니다. 계산조 자장율사 연고제와 법요식을 비롯해 통도사 합창제, 보도 헌달회, 영축산보 이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5-382-7182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위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1-7554번입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국회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에 맞추어 본인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해주는 달마도와 복을 품은 호랑이 호작도를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오는 10월 31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수계법령은 무상사회주 성우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이번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뜻깊은 인연을 맺어보세요.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에서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 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강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 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 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혜선원 법화칠보탑 기단 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 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발언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혜선원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봉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이렇게 어파 살림을 함께 봉행하는 정에 선언해 와서 여러 불자님들 만나게 된 것이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이 세속 생활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인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가 중간에서 만납니다. 그걸 흔히 옷깃을 한번 스치는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인연이 과거 전생부터 500생 인연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 단위처럼 500생을 말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남녀가 때가 되면 성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 결혼하는 인연을 5000생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길 가다 만나는 인연 500생의 10배가 되죠.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이걸 예로부터 천년, 천생이 더 많은 6000생 인연이다, 이런 말이 더 있어요. 또 이제 행제로 태어나거나 자매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행제가 되고 자매가 될 때 이 인연을 7000생의 인연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맺어지는 인연을 수천생, 몇 천년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는 인연은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그러니까 만생 이상의 인연이 있어서 불법을 만나게 된 것이니까 이 인연이 세속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인연보다 훨씬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라 말할 수 있겠죠.

회사 불법 인연이 참 소중하고 귀하다. 또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가는 것을 출세간 인연이란 말을 해요. 출세간. 출세간이란 말은 세상을 벗어난다, 뭐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인연은 원래 법 안에 들어가서 보면 생사가 없는 인연이에요. 생사, 해탈법이니까, 부처님 법이 생사, 해탈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법 인연에서 보면은 인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이 법화법문에도 부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고대 인도의 지금은 그 태어난 곳은 네팔에 속합니다만은 카필라바스토에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난 고따마 실달타가 나중에 주가 수도해서 부처가 되었다. 도를 이룬 장소를 인도죠. 보드가의 보리수 나무 아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에는 부처님이 그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상 사람 인간 아수라 삼도중생이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드가의 보리수 아래서 성불했다, 부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겁전에 성불하였다. 이게 이제 줄여서 구원성불론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본래 부처님이었다. 또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은 법화법문이요, 법화경이었다는 거예요. 법화법문이 본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경전의 법문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사정을 보아서 상황 따라 설한 법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얘기에서 이제 그 법화경의 뭐 심오함이랄까, 신비함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볼수 있죠요. 제가 이 서울 오느라고 어제 오후 늦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저 경남 양산 통도사 뒤에 있는 반야암이라는 암자에 지금은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 오려면 주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울산역을 통도사역이라고도 말해요. 가로를 열어놓고 통도사 이름도 넣고 이제 기차 안에서는 울산역 통도사역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통도사 울산역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이제 내려야 서울에 도착한 것이 되죠. 법화법문은 목적지 서울에 온 법문이에요. 다른 경전은 뭐 아한경이랄까 방등경 또는 반야경 여러 개통의 경전이 있는데 이건 서울 오는 도중에 뭐 울산역을 갈때 얘기도 있고 또 대도시로 말하면은 대구 쭉 왔을 때 대구가 기차 창밖으로 보이더라. 그런 얘기. 또 대전. 그래서 이제 다른 경전의 법문은 최후 구경 일성 법문이란 말이 없어요. 물론 하흥경은 처음 설한 경전이다 해서 부처님 깨달음의 경지를 바로 보여준 법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화 법문이
본래 부처님 법문이라는 거예요. 경전 안에서 이 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원래 부처님이 설하던 법문이 법화 법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성법.

설에 보여준 갱, 항갱도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다른 갱전은 방편으로 뭐 수행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주는 법문도 있고 수행을 하다면은 어느 단계에서는 이런 경계가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에 준 법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 살림의 의미가 좀 특이하다. 또 법화 경계는 앞서 말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을 놓고 말하면은 금생은 태어난 생년월일이 있죠. 생년월일 몇 년 몇 월 며칠 뭐 무슨 시에 태어났다 이걸 흔히 사주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언제 어디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그 한정된 범위가 우리 사람의 생애를 한 생애를 놓고 말할 때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법화법문은 시간적으로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시작이 없고 우리 인생도 금생 하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우리도 과거 구원급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금생은 또 한 생을 마치는 때가 오기는 오지만은 그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마치 해가 뜨면은 낮이 되죠. 해가 지면은 밤이 됩니다. 반복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도 태어나고 또 한 생에 마치고 돌아가고 말하자면 생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렇게 윤회설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가 거듭하는 것이 하루하루 나날이 계속되듯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한 생만 제한해서 말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말하자면 법화경 법문에는 이런 뜻이 많이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경에 부처가 되는 법문 그리고 법화경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이 아주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뭐 수기품 내용을 이제 원래 배정해서 설해달라고 했는데 그 숙이란 말이 부처가 될 것이다 미리 예언해 주는 거예요. 법화경에서는 가습존자를 이시에서 가졌는 수보리 목걸련 제자들에게 전비 언제 부처가 되어서 그 나라 이름은 무엇이고 얼마만큼의 대중을 중생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예언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기품이 있고 또 500제자 수기품이 있고 수기의 경이라 할 수 있는 경전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누구나 이 세상에 부처 못 될 사람은 없다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부처가 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마당 같은 땅에서 놀다가 그냥 손가락이나 혹은 뭐 꼬챙이 같은 걸로 땅에 그림을 그립니다. 무심코 그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땅에 무심코 그린 그림이 불상을 닮았으면, 부처님 모양을 닮았으면, 그 무심히 그린 건데, 언젠가 부처가 된다, 이렇게 설해져 있어요. 또, 흙을 빚어가지고, 뭐,
장난감

처럼 진흙 같은 걸 빚어 모양을 이렇게 뭐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 흙을 빚어 만든 장난감 같은 그 모양이 불상을 닮았으면은 그 인연으로 언젠가 부처가 된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다 가지고 있다. 맺고 있다. 자, 이 점이 또 법화법문의 특이한 점이에요. 불교는 중생들을 세 부류로 구분을 하는 이 삼치중생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생을 쉽게 말하자면 치는 무덕이라는 뜻인데 부류, 세 부류로 나눠요. 처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정경치라 합니다. 정경치 중생. 이 사람들은 성근이 성숙해 있어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르게 결정된 부류들이다. 이래서 정경치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판단을 할 수 없는 중생이 있어요. 이 사람이 미래 어느 때 가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되지 못하는가 불가능한가 이것을 현재는 판단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런 중생을 결정을 못한다 해서 아니불자, 정할정자, 부정치 중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고 불교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모든 불사가 그 근본 목적은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법화살림도 부정치 중생을 정경치 중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성근이 너무 미천하고 악근이 많은 사람들, 선악을 이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잖아. 이 사람은 성불이 불가능하다. 성불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중생들을 사법할 때 사자, 그릇될사, 사법이라면 정법의 반대가 사법 아닙니까? 또 사도라는 말도 쓰지요. 사정치 중생. 그래서 중생이 정경치 중생이 있고 부정치 중생이 있고 사정치 중생이 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이 법화경도 부처님이 후기 맨 마지막에 설한 경전으로 봅니다. 물론 뭐 열반경을 이제 또 열반에 들기 하루 밤낮 사이에 설한 경전을 열반이라 해요. 그래서 법화경 뒤에 대성경전 열방경을 하나 더 설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열방경 최후 법문에서는 사정치가 없다 봐요. 성근이 없는 중생도 불성은 가지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은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전반부에 설해진 내용과 후반부에 설해진 내용이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반경 전반부에서는 말하자면 천재라 하는 범어 이찬티카란 말이 있는데 이걸 음사해서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해서 천재라 합니다. 천재는 성불을 못해요. 사정치요.
그런데

열왕기 후반에 가면은 앞부분에서는 성불을 못한다고 말해놓은 부정론이 후반에 가는 천재도 성불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성불하지 못할 중생은 없다. 이렇게 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경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마 시차를 두고 편집이 되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하고 뒤에 말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반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성불을 보장하는 앞서 말했듯이 수기는 성불을 보장해주는 부처 될 것이라 예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 수기를 받으면은 언젠가 부처 될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할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고, 부처 되면은 그냥 생사 업고를 다 벗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불교는 인생의 삶 자체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우리 흔히 뭐 힘들 때나 와 이렇게 괴롭노 뭐 이런 탄식 비슷한 말을 하는 수가 있죠. 삶은 괴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부터 괴로움으로 보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생을 사는 기간, 뭐 이걸 머무를 주자를 써서 주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늙어지는 과정이 또 있죠.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면은 기력도 세진해지고, 결국 이제 요즘은 100세 시대니 뭐 장수를 옛날보다 누린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때가 되면은 이 세상 떠나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 근본 사고라 하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태어나면 축하를 받죠. 뭐 돌잔치도 하고 뭐 이런 가정에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도 하지만은 종교의 윤리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근본 본질을 해부해 놓고 보니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는 걸 고로 해석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괴로움이고. 늙는 거는 우리가 기력도 세진하고, 뭐, 체력도 약해지고 하면, 그것도 괴로운 거는 맞죠. 또 죽는 거. 오늘 가장 큰, 어떤 면에서 말하면, 절망의 상태고, 가장 두려운 상태이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죠. 이른바 자살이랄까, 자결을 하면서. 근데 왜 죽어요? 인생이 편안하고 즐거운데 죽겠어요? 자기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해버리는 거예요. 자살이라는 거는. 자기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남을 죽이지 않고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가장 무거운 폭력입니다. 불교 윤리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말해볼 때 근본 교리에 나오듯이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일체 계고라 해서 요즘은 삼법이네. 세 번째 열반 적정인 대신에 일체 계고를 넣습니다.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적이 뭐예요?
고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불교의 목적.

고통을 극복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목적을 이런 말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이고등락이라 합니다. 괴로움을 이별하고 떠나고 즐거움을 얻자. 우리 이제 이 선종에서 주로 많이 해온 말인데, 마음이 곧 부처다. 아주 많이 들어온 말이에요. 불교는 마음이 부처라 해. 신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유실론 같은 창조설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 자체가 연기법, 인연법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면 마음 없는 사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생명체 전체가 불성, 마음을 가져 생명의 성품 자체가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체 중생 실우 불성이라고,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 경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제 전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인데, 그런데 이 고를 여의는 상태를 이제 낙이라 하고, 그게 이제 또 열반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이 말에 관련을 지어가지고 설명할 때, 마음이 부처다, 마음만 하죠. 그 마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돼. 내 마음,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말하자면 감정이 수시로 일어나서 내 마음의 상태, 심리 상태랄까, 이걸 변화시켜야지. 마음, 또 희노애락뿐만 아니라 마음이 서로 틀어지면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다가도 갈라서는 수도 있어요. 헤어지는 수도 있고, 또 오랜 친구로 참 지내다가 사소한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감정이 상해 멀어져 버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부처다 하는 그 불교의 가장 중요한 말, 이걸 익히 들어왔는데,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이 종잡을 수가 없어.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슬퍼지고, 이 말이야.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무척 괴로워지고, 부처라는 마음이 때로는 화가 나서 증오심이 일어날 때도 있고, 도대체 마음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마음에 대한 것을 조금 정리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 하는 걸. 누구나 자기 마음,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세 가지 성능이랄까,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마음은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이 막, 저 아무개 씨가 온다, 아무개가 온다, 친한 사람은 반가운 생각이 일어나죠. 아는 사람을 알아보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첫째, 아는 능력이랄까, 아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한자로 지라 합니다. 알지자, 지식할 때 첫 글자 지. 그 다음에 마음은 어째요? 마음은 항상 정을 느낍니다. 정을 느끼지 못하는 일반 사람은 없죠.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끝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두 번째.

번째 정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정.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이 든 사이라고도 볼 수 있죠. 친한 친구, 우정이라죠. 그럴 때는 버드자를 써서. 그래서 마음은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는 뜻, 이 육근을 안, 이, 비, 설, 신, 의라 이러죠. 의근. 뜻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의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려고 하는 뜻,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또 한자로 표현해가지고 뜻이자를 씁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세 가지는 지는 아는 거, 정은 인정할 때 희노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 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수시로 갖게 돼요. 뭐지? 그래서 사람 마음이 지, 정, 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는 아는 것이니까 이제 이 중생의 현실 실생활에서는 아는 것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요. 정지가 돼야 돼요. 정지. 틀리게 아는 수도 있잖아요. 뭐 말하자면 착각해서 아는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학생들의 경우에 정답을 모르고 오답을 쓰는 수도 있어요. 자기는 안다고 이렇게 어떤 문제의 답을 썼는데 그게 맞는 답이 아니고 틀린 답이 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지가 돼요. 바로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이게 어떤 지적 생활에 있어서 오늘날 이 시대를 뭐 지식 사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지적인 걸 재산이라 해가지고 오래전에 나온 말입니다. 지적 재산이란 말을 써요. 지식도 이제 재산이 되는 시대요. 특히 뭐 요즘 뭐 정보 사회가 돼가지고 아는 거, 정보. 정보가 많은 사람이 결국 사회적으로 활동 분야가 넓어져요. 예. 뭐 AI가 나온다 뭐 이런 말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르게 아는 정지, 이게 불교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정. 정은 이거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능경 같은 경전에 정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정 때문에 망해. 그리고 이제 정 때문에 결국, 정은 결국 악업을 짓는 근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정은 어디로, 정을 물에 비유해가지고 흘러흘러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물은 계속 흐르는 거잖아요. 뭐 고여있는 상태도 때로는 있지만 그러나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정은 흘러흘러 가서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경전에 나오는 말이요. 내가 꾸미는 말이 아니고. 정은 결국 물처럼 흘러흘러, 육지의 물은 뭐 좋게 말하면 뭐 바다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전에 쓰여진 말은 정은 흘러. 그래, 정 때문에 나쁜 업을 많이 짓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참선 수행하는 세계에서는 정을 쓰는 걸 금기시킵니다. 정을 쓰지 마라 이거예요. 인정. 뭐 물론 뭐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자비 정신이니까 자비심을 가지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정을. 그래서 참선 수행에서는 정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을 그냥
무심이라고도 표현하고 무심하다 이러잖아요. 무심이 시도.

0: 원이라 이런 말도 있거든요. 또 무념이란 말도 이제 육조 스님의 법문을 수록한 육조단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중국 불교사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사상사에 큰 영향을 끼친 불교의 서적이 육조단경입니다. 굉장히 이름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육조단경의 대의가 무념이라 그래요. 무심이란 비슷 말인데 생각념자를 써서 무념. 무심이나 비슷한 말로 이해하면 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번뇌를 8만 4천 개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8만 4천 번뇌를 하니까요. 인도 사람들이 만수의 의미로 쓰던 수치가 8만 4천입니다. 아쇼카왕, 아유왕이라고도 하는데 아유왕이 부처님 계시던 곳마다 불교 유적지죠. 탑을 세웠는데 근데 보면 탑을 8만 4천 개를 세웠다 이래요. 실제 제가 인도를 몇 번 가봤는데 남아있는 탑이 13개가 있어요. 그 기둥처럼 세워놓은 완전한 거는 바이살리에 가면 하나 남아있고 다른 데는 눕혀져 있고 동광이 난 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이 세웠다는 뜻에서 8만 4천 수를 앞에 붙여가지고 8만 4천 탑을 세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참 만수의 의미를 가진 게 부처님 법문에도 그대로 쓰여지고 중생이 가지고 있다는 번뇌도 그래서 사람이 정을 잘 써야 되는 거. 정을 잘 쓰도록 가르친 부처님의 법문이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 정을 잘 쓰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할까? 자는 뭐냐? 자, 스스로 자기 마음이 바르고 편안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이제 한 글자 한 글자 떼서 말하면요, 이탈을 뜻하는 그런 점에서 붙는 글자인데. 남을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걸. 자는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 마음이 편안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안정이 안 된 거잖아요. 마음의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자꾸 번뇌가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정. 그래서 자비를 설명할 때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다 이런 말로 뜻을 풀이해 왔습니다. 자비는 즐거움을 주는 자자. 자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다. 자능 열악이요 비능 발고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쓰는 법화법문이 앞서도 말했습니다만은 국행성불 모든 인연은 부처가 될 수 인연이다. 모든 인연은 그리고 누구나 중생이 지금 미혹해 있지만은 과거 수많은 급전으로 돌아가면은 다 부처님 회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는 불회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법화법문에서는 처음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과거에 있었던 것이 현재에 재현되는 거예요. 아려 내 금생에 어? 아버지 어머니 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나이 먹도록 살아왔다. 뭐 지금 이 몸은 어? 금생 하나죠. 그런데 법화법문에서는 과거에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고 그때도 지금과 똑같이 태어나서 부모 자식 관계로 살은 적이 있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은 인연실상법, 법화법문을 실교법문이라 합니다. 실제 다른 경전은 건거법문이라 해요. 건이란 말은 걸려갈 때 건자인데 방편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설해준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화법문은 실제 사실 그대로 설한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교법문에서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처음 그리고 오늘 정해선언 해서 우리가 며칠째 법화사님 법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딱 한정해서 볼 때는 오늘 과거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인연실상을 이렇게 확대해서 넓혀서 오픈시켜서 설명하는 그런 법문 내용이 설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연을 가지고 끝없는 겁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화 살림의 동참한 인연 공덕으로 앞으로도 참 신심이 더욱 북돋아 지져서 많은 공덕을 성취하기 바랍니다. 내가 이거 법문 한 시간도 넘어 했나 봐요. 시간 오래 미안합니다.
1: 법화경 수행도량 정예선원에서 법화삼례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삼례참법 기도를 통한 진정한 참회와 법화경 독송으로 법화삼례를 증득하고 본래의 불성을 밝히는 시간. 3년간 한 달에 한 번,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펼쳐지는 법화경 대간백 스님들의 법문과 법화삼례참법 기도 수행. 금생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법화삼례참법 천일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선원 법화칠보탑 기단내 개인 원불불사 모연을 봉행합니다. 법화경 경전 속 석가모니불의 분신부처님으로 모셔지는 희유하고 장엄한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무량공덕 지으시고 성불성취하시길 바라합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와 개인 원불봉안불사 문의는 02-971-4426번부터 7번입니다.

불은희 유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의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 약구유인 등문시경

경경차 신선세제응 닥동이 금세 경경생과 선세지 없으기 선멸

무생명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를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여 꿈틀거리는 미물조차도 마치 갓난 아기인 양 불쌍히 여겨야 한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설날 특집 화계사 대적강정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화계사를 대표하셨고 또 화계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널리 한국의 선불교를 펼치셨던 숭상행원 대선사님의 어떤 생애와 또 재미난 이야기 제가 좀 편집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화계사에서 오랫동안 불자로 신행생활 해오신 분들은 숭상스님 한 번씩 다 뵈셨죠? 진짜 복이에요. 또 언제 그런 큰 스님 직접 친견하겠습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광우 스님 봤으니까 뭐 그냥 뭐 아쉬운 대로 땡 처리하세요. 예, 그래요. 뭐 또 뭐가 예요.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 숭상 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그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네 분의 스님을 우리가 총칭해서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 그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 당시 캄보디아 출신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숭산 행원 큰 스님, 그래서 4대 생불이라 불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숭산 큰 스님 옆에서 모셔본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애기같이 얼굴도 되게 귀여우세요. 그죠? 동글동글 얼굴도 엄청 귀여우신데 어른 큰 스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실제로 성격도 애기같이 그렇게 순수하셨대요. 정말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천진난만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요 화계사에서도 여러 번 듣고는 합니다. 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세요. 1927년생이시고 그리고 저기 평안남도 순천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그 이북 출신이시죠. 그러다가 그 이분께서 그 당시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일제의 어떤 압박을 받았던 일제 식민지 치하에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옥살이도 하셨대요. 근데 아마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또 금방 풀려나신 것 같은데 그리고 1944년도에는 뭔가 마음에 엄청난 그런 투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역시 큰 스님들은 정말 어렸을 때에도 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 스물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친구 두 명과 함께 부모님 돈 500원 훔쳐가지고 네? 아유 뭐 훔친 건 잘못이지만 어디로 가느냐 저게 만주에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주에 이제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부모님도 얼마? 500원 훔치고 그리고 이제 친구 두 명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뜻을 성사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광복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기쁨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그늘졌어요. 그 당시 이제 이북 쪽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일제 압박에서 벗어났는데 공산주의가 이 민중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좀 돈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높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참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흉흉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순상스님께서 아 내가 여기 있어서는 내가 뜻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렵겠다 하고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1946년에 이제 여기 남쪽 땅으로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거래요. 예, 그때 월남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또 뵐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금 요 이북쪽, 북쪽은 공산당 때문에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가 학문을 좀 익히자 해가지고 저 동국대학교에 철학과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하셨는데 문제는 남쪽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이지만 오만 여러 사람들의 학설과 사상과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역시 혼란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께서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게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도저히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펼쳐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너무나 사람들 간의 질투와 시기와 권력 다툼이 심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아, 이 이들 속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차라리 진리를 구하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무언가 큰 등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자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공부하시다 이제 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출가는 안 하고 머리만 짧게 깎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마곡사에 가십니다. 마곡사에 딱 갔더니 그때 처음 만나서 절에 갔더니 왜 유생이 있더래요. 유교 공부하는 선비가 있어서 그 유생 밑에서 처음엔 유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역, 뭐 주역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아,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신 친한 친구분이 마곡사 스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출가할 사람은 어떻게든 출가하더라고요. 예. 그 희한해요. 이 희한한 인연법이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친구가 야, 이것 좀 읽어봐.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절에 왔으니까 부처님 경전 읽어봐 하고 준 책이 금강경이었대요. 그 금강경을 이렇게 일본 읽어봤대요.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맨날 뭐 수보리가 어쩌고 하이고 하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금강경을 이제 승산스께서 다 펼쳐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생에 닦은 분이잖아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금강경 사국에서 마음이 확 열리시더래요. 무릎을 딱 치면서 우리 백날 들어봐요 뭐 범소유상 뭐 우리 백날 들어봐 이게 뭔 뜻인가 싶잖아요. 무릎을 딱 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서양 철학과 유교, 도교, 동양 철학의 만나는 골수 본문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셨대요.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금강경을 포함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몇 개월 후에 어느 참선하시던 스님이 그 절에 다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더벅머리 청년이 나이 어린 더벅머리 청년이 불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 경전은 왜 보고 있어? 책은 왜 보는 거요? 하고 스님이 승산스님한테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려고 봅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책을 본다고 진리를 알 수 있겠냐?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으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지. 그 말에 가슴에 뭔가 확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절에 있던 친한 스님한테 내가 마음을 닦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신묘장구 대달인에 해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열심히 독송하셔가지고 도가 트인 분이 많다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거 마음 닦는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아, 저 북쪽에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도는 닦고 싶은 거예요. 요 도를 닦고 싶고 마음을 닦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머리를 깎으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고민 며칠을 하다가 그래 이 위대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정말 이 최고의 진리를 내가 한번 깨달아보자 하고 과감하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근데 이 얘기를 할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큰 스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출가하려고 고민해서 한 달, 두 달, 몇 년 지나가면 출가 못한대요. 그냥 출가해야 될 때 며칠 내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딱 깎고 절에 들어가야 그게 뭐가 되지? 출가도 곧 시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저도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얼떨결에 출가했냐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만져보니까 빡빡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출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길을 치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승산스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한 지 열흘 만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묘장구 대달하니 백일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솥 있죠? 솔잎. 솔잎을 바싹 말라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화식, 불에 익힌 음식은 안 먹고, 말린 솥잎가루로만 100일 동안 버티셨대요. 물에 타서. 나중에 100일 기도가 끝날 때, 80일쯤 됐을 때, 온몸이 솔잎 색깔로 새파라지더래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밥 먹다가 가끔씩, 이거 내가 그만 먹어야 되나? 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솔잎, 그걸 말린 솥잎을 가루로 해서 먹는 것을 신선도 도교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걸 벽곡이라고 부릅니다. 예, 생식 벽곡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묘장구 대달하니를 하루에 20시간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딱 잠도 최대한 안 자고 잠깐 쉬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 빼고는 20시간 동안 그 솔잎 말린 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달하니 기도를 하는데 했으니까 막말로 그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며칠 동안은 내일은 내가 이 산을 내려가야지,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쌌대요. 내일은 내려가야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정신이 개운해서 하루만 더 버티자고 짐을 또 풀었대요. 이렇게 9번의 짐을 쌌다 풀었다 하셨대요. 9번을 처음 50일 동안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만 마장들이 다 튀어나오더랍니다. 뭐 악귀와 마구니가 나타나서 기도 못하게 막 목을 조르고 환영으로 막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실제로 그 막 온몸에 막 기도하다가 몸이 막 따가워서 쳐다보면 진애나 독충이, 독벌레가 자기 몸을 막 깨물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였다?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장 현상들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마장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장 겪으시는 스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스님들이 책으로 잘 안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전으로 듣는데 엄청 재밌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밤중에 이렇게 하염없이 목탁을 뚫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뭐, 광우야, 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뭐, 그 광철아, 막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근데 그때 나갈까 하다가 정신 딱 차리고, 그래, 나가다.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들어왔으니까 요거 끝내고 내가 나가자. 기도를 계속 하는데 돼서, 광철아, 엄마가 부른데 왜 안 나오니? 그래도 다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큰 스님한테 그 다음날 여쭤봤더니, 잘했네 이보게, 자네가 그때 나갔으면 100일 기도 깨진 거였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생의 업이 두꺼울수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장들이 많이 생긴대요. 전생에 복이 많으면 그런 마장도 잘 안 생긴대요. 그것도 다 내 업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뭐 이상한 현상이 생겨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답니다.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아는 스님께서 어디 큰 절에서 천일 기도를 두 번을 하셨어요. 천일 기도를 두 번. 대단하죠? 오만 일이 다 생기더래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소원 성취가 되더랍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오만 얘기가 다 들리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뭐 꿈짜리 뒤숭숭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도 기도가 끝날 때쯤 그 고비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더래요. 그게 마장인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그 고비였다고. 그때 자기도 그때 마음고생 못 이겨서 짐 싸서 나가서 그 기도를 중간에 그만뒀더라면 가피를 못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기도하실 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다. 그래서 승산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도 보이고 악귀도 보이고 막 벌레가 자기 몸을 깨무는 뭐 환상도 보이고 막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힘들어 죽겠어가지고 막 짐도 9번 쌌다 9번 풀고 그러다가 이제 50일이 넘어가서 한 80일 정도 되니까 그런 마장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는 좋은 것들이 보이더래요. 나쁜 게 보이는 걸 역경계라고 하거든요. 좋은 게 보이는 걸 순경계라고 해요. 근데 좋은 게 보이는 순경계를 더 조심해야 된대요. 더 잘 속는대요. 뭐가 보이냐면 막 부처님이 나타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 예쁘게 생긴 하늘색의 선녀 같은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타나더니 스님은 죽게 되시면 미래 세상에 극락에 태어나실 겁니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고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심요장구 다란히 외우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깨우더래요. 일어나 기도해. 그러니까 쳐다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깨워주고 나가더래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뭔지 몰랐대요. 지금 와서야 아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입니다.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지니까 깨워주신 거구나. 그런데 좋은 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나쁜 역경계에도 속지 말고 좋은 순경계에도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이제 기도를 밀어붙이는데 마지막 이제 한 달 가까이 남겨놓고 100일 기도에서 이제 뭐 이제 계속 기도를 해나가면서 80일이 지나가니까 온몸에 그 솔잎가루만 먹어서 이제 온몸이 파랗게 변해버리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그 80일을 딱 넘어가니까 역경계 이겨내고 막 부처님이 보이고 관세음보살이 보이는 순경계로 다 넘어가니까 온몸이 이제 파랗게 변하면서 온몸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이라고 믿어질 수 없는 막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치더랍니다. 온몸에서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스스로. 그때도 아싸 내가 이제 기도 내가 효험 봤으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이 힘을 쓰리라 하고 또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마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20일이 남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이가 10살 정도 보이는 어린 동자 두 명이 딱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어린 동자 두 명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어가지고 어린 동자 두 명이 딱 나타나서 싱글벙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도랑석 돌려고 이렇게 도랑석을 돌라며 여기 이렇게 돌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하면 그 동자 둘이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서 바위 속에서 쑥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예불를 하려고 이제 불단에서 기도 올리면 동자 둘이 자기 뒤에서 불단에서 절한 뒤에 불단 뒤로 쑥 들어간대요. 그 어디 들어갔나고 이렇게 봐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쑥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더래요 동자가. 그리고 자기가 지친 몸을 이끼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목욕을 하니까 지친 몸을 이끄고 방문을 열고 이제 어스름한 어두운 새벽에 샘물가에 가려고 하면 동자 둘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불빛을 들고 자기가 샘물이 있는 데까지를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게 마지막 일주일 그거였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를 딱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숭산 스님이 당신이 경험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준 걸 글로 제자들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숭산 스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기도 시작하셨다고 했죠. 그 뭐 불경을 제대로 보고 공부하고 갔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갔겠어요. 막무가내로 갔죠. 뭐 기껏해 금강경이나 뭐 읽어보고 가신 거니까. 그런데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거기에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읽고 있는 신묘장구다라는 천수경 있죠? 그런 게 다 밀교 경전이에요.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그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뭐 준재진언이라든가 뭐 신묘장구다나라든가 온만이반매음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 건데 책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순산스님은 지금 모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이 다라니와 진언을 외우면 기도 성취가 될 때쯤에 두 명의 동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기도를 보호해주고 증명해줄 것이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아, 내가 보고 놀랬죠? 나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부처님은 뭐 아시니까 안 놀라셨을 거고. 그러니까 승산쌤은 그런 것도 모르고 동자 두 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밀교경제 보면 황당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학자들은 뭔가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일 거다. 뭐 두 명의 동자는 음과 양을 상징하는 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건 우리가 억지로 내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승산쌤은 그 밀교경제에 나온 대로 정말 두 명의 동자가 나와준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고 하다 보면 이야 수행하다 보면 경전의 말씀이 하나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걸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제 백역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몸과 마음에 엄청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희 밑에 내려오는데 마을 장정들의 몇 명이 막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 하쇼? 백역기도 마치고 직후에? 뭐 하쇼? 이랬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 길을 좀 닦으려고 했는데 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 비켜보시라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고. 근데 우리 여기 절에 오래 다니신 보살님들 아시겠지만 승산스님이 키가 이렇게 아담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뼈 부러진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아유 저리가 아유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대여섯 명이 뒤지 못한 바위를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던진 돌이 거기에 아직도 그게 있대요. 어? 나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넘어갑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지나갔는데 절에서 그 길을 닦는데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큰 나무가 있더래요. 그것도 승산쌤이 왠지 자기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소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뽑지 못했던 나무를 당신이 혼자서 뽑아냈대요. 그런 시기가 있으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한창 이 승상 스님이 심자랑하고 있을 때 그 우리 한국불교의 참선 이 선종 한국불교 근대 선종의 가장 큰 대종장이었던 경어라는 스님이 있었고 경어 스님의 수제자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수제자이신 망공 스님이 계셨고 망공 스님의 법을 이으신 고봉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고봉 막 밥을 고봉으로 드셨나 봐. 네? 근데 고봉 스님께서 그때 마곡사에 오셨답니다. 그 큰 스님이 오셨다.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승상 스님이 딱 시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렇게 고봉 스님이 계실 때 목탁을 들고 갔답니다. 목탁을 딱 들고 목탁을 고봉 스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게 뭡니까 이랬대요. 아니 목탁이지 뭐야.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여기서 목탁이니라 하면 이거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봉 스님께서 목탁채를 딱 들고 목탁을 세 번 통통통 하고 이렇게 떼셨답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이 그래 네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내일 오너라 내일 아침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이 이제 그 다음날 고봉 스님께 가서 정식으로 딱 이제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얘기를 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딱 고봉 스님께서 젊은 스님 애썼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누가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잔나무다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가져오너라 이런 거예요. 뜰 앞에 잔나무느라. 그래서 이거 뜰 앞에 잔나무 정전 백수자라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고봉 스님이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두 참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고봉 스님께서 저 수덕사 위에 정혜사라는 선원에 가서 공부하거라 라고 정혜사에 보내게 됩니다. 정혜사에서 7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세요. 용맹정진을 하시다 마음에 뭐가 툭 터진 거예요. 정전 백수자의 도리를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스승에게 점검을 받기 위해서 서울 보문사로 내려오십니다. 저 수덕사 정혜사에서 보문사로 내려오셔서 딱 이렇게 그 고봉 스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거량을 시작합니다. 스님, 제가 이제 답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이 이렇게 이제 1시간 동안 서로 이제 선문답을 주고받았대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받다가 고봉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네가 공부 애 좀 쓰긴 썼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묻겠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이게 무슨 도리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뭐 사료 먹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아니에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순사선생님 딱 듣더니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 땡! 고봉스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사선생님 깜짝 놀랐대요 순간. 당황. 왜냐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라고 답을 내렸는데 아니다 해보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어? 뭐지? 이씨 하고 계속 노려봤대요. 그 스승 막 노려보니까 스승도 이씨 어디 대자가 스승을 이씨 서로 막 옆에서 어느 비구니가 그걸 옆에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눈에서 진짜 가운데서 불꽃이 튀는 느낌이었대요. 시간이 정지된 느낌.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눈싸움을 했대요. 이씨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 막 이렇게 노려보다가 한 시간 동안 서로 노려보다가 스승도 제자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아 모르면 나가 이랬을 텐데 그걸 계속 같이 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순선생님이 얍! 하고 대답을 딱 던졌대요. 근데 그 답이 책에 안 나와요. 얍! 하고 딱 답을 던지니까 갑자기 고봉스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네가 꽃을 피웠는데 내가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40년 동안 기다렸다. 40년 동안 내가 자네를 기다렸네 하면서 이제 수많은 대중들,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전법식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정식으로 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전법식을 내리고 그때 고봉 스님이 이 스님께 숭산이라는 법포를 그때 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그대의 법이 미래에 수많은 세계에 그대의 법이 펼쳐지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숭산 스님이 고봉 스님 이제 경어, 망공, 고봉으로 내려오는 그 참선의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봉 스님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하면서 이제 그 남은 어떤 이제 절에서 수행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그때 깨달음을 얻으신 게 22살이었대요. 대단하죠. 예, 22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봉스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노스님들이 야 지금 막 공산당들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데 젊은 남자는 스님이고 뭐고 잡히면 다 끌려가거나 다 죽는다더라. 스님도 빨리 산속에 가서 도망가라 해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한동안 도망가 있었답니다. 그때 메가다전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승상 스님이 이제 얼떨결에 징집이 당했답니다. 징집을 당했다. 아, 근데 좀 좋은 데 가셨더라고. 예,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 받으셨는지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셨어요. 아, 그 당시에, 아니, 저기, 앞에 전방으로 안 끌려간 게 어디야.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셔서. 근데 승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스님으로서 군대 간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욕일 수도 있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중생들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아 사람들의 아픔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 미국 같은데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당신의 아주 드넓은 그런 세계관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친 게 아니겠느냐. 그때 이미 그것이 좀 내공이 쌓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6년 동안 군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제대로 하고 고봉스님을 딱 만나러 왔답니다. 고봉스님을 딱 보시더니 아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6년 동안 군상을 아슈라가 싸움의 신을 뜻하거든요. 지옥, 악의,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있잖아요. 그제 아슈라는 싸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6년 동안 있으니까 눈빛이 변했다는 뜻이죠. 싸납게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지금부터 보살의 눈으로 변했을 때까지 기도를 좀 하세.
그래서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산 속에 깊이 들어와서 백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셨답니다. 열심히 이제 백일 기도를 올리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봤더니 고봉스님, 스승이신 고봉스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 스승님을 내가 옆에서 모셔야 되는데 산 속에서 모시면 약 같은 거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요 화계사의 주지를 맡게 되시고, 순산스께서 화계사 주지를 맡게 되시고 고봉스님을 여기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산스님께서 이 화계사의 주지로 사시면서 요 총무원 있죠. 그 당시 총무원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무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대한불교를 다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총무원에서 엄청나게 전법포교에 매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제시대의 영향 때문에, 일제시대가 스님들의 어떤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님 임진왜란 때에도 스님들의 승병이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스님들이 했다는 막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에서 스님들한테 억지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대처승과 결혼을 안 한 비구승이 갈리게 돼요. 그때 이승만 정권 때 대처승과 비구승이 이제 싸움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구승들이, 여 부처님도랑은 처자식이 있는 대처승들이 있으면 안 된다, 물러가라 하고 막 안 물러가니까 막 싸움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겼거든요. 화계사의 대처승이 있었는데 만주의 유명한 주목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 화계사의 주지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지가, 그게 이제 광복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요 주지로 있었던 분이 만주면 대륙이잖아요. 대륙에서도 힘 좋다고 소문난 주먹 출신의 대처승이 있었는데 비구승들 수십 명이어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승산스께서 어디에 계실 때, 승산스님이 계실 때 어느 거사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거사님이 그 승산스님이 있는 사찰에 잠시 온 적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그 거사님 이름이 만성거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술이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래요.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도술이 있다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일화가 전해져, 이건 믿거나 말거냐요? 나도 듣고 엥? 이랬는데,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이 만성거사한테 자네가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쫙 났는데 진짜냐고. 내가 신통이 좀 있지. 아, 그럼 좀 보여달라고. 신통은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네 이러더래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보여달라고. 아, 이거 함부로 보여준 거 아니네. 그래서 에이 뭐 이랬는데, 내가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네 하고 나가서 몇 분에 들어왔는데 술 먹고 있는데 술상 위에다가 목탁을 툭 던지더래요. 아니, 이 사람아, 소피 보고 온다더니 이거 목탁은 어디서 가져왔나? 목탁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겠나 했더니 봤더니 금강산 장안사라고 적혀있더래요. 소피 보러가 5분 사이에 금강산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에?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어드스비 그래. 아니, 저기 후다닥, 5분 동안 후다닥 그거 준비 못하게다가 금강산, 장안산 이렇게 새겨놓은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기인들이 많았대요. 그게 그분이 이제 도교 공부, 신선도 공부를 했던 분이래. 신선술. 근데 이분이 이 만성거사라고 신통력 있다고 유명하신, 그 독립운동도 하셨다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 어느 날 승산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승산스님께서, 아우, 거사님께서는 신통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예, 제가 좀 뭐 몇 가지 도술 좀 부를 줄 압니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통을 부리는 거사님의 마음은 본래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신통을 부리는다는 거사님의 그 마음짜리가 본래 뭡니까? 그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순간, 아우, 참선하시던 스님이셨군요. 선승이셨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만성거사님도 솔직하신 거죠? 막말로 돛을 부려가지고 순산스님 휙 해버려도 이거 할 말 없는 건데.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품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순산스님께서, 아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신통력을 부리니 거사님이 신통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신통이 거사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 말에
무릎에 딱 치면서 스님 말이 맞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서 딱 절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거사님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그 마음,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그 마음을 계속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뜬금없이 화계사 유명한 만주의 주먹이 대처승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승산 스님이 만성거사한테 부탁을 해요. 거사님, 예, 아니 우리 화계사에 그 주먹잡이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참 곤욕이라고, 거사님이 좀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 말이야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지 하지만은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 뜻이겠죠. 그 고사님이 호탕하게, 아유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한번 이하 대화 좀 잘 해보겠습니다. 아, 뭐 스님들이 그런 거친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 고사님이 딱 가더니 이제 주지스님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화계사 주지스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나 저기 총무원에서 대리로 대시해온 거사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딱 청하니까, 보통 악수에서 남자들 힘 그 기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만주에서 주먹 좀 썼는데 어 그렇으면 그거 딱 잡았는데 그 화계사 주짓음에 으악 으악 거리는 거예요. 어 무슨 힘이 이렇게 세냐고, 좀 놔달라고. 그 만성거사가 아유 뭐 이 정도 갖고 뭐 이런, 어 그래 아유 거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거사님 예 사람들을 저를 만성이라고 부르옵시다 이랬더니 그 유명한 만성가사 하면서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더래요. 끝났네, 끝났어. 이분이 오셨으니 끝났네. 그만큼 명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성거사가, 아 이게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도량인데 그냥 처자씨 그냥 마을에 가서 사셔봐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냐면, 만성거사가 알고 있는 도술 하나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화계사 나가는 걸로 퉁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진짜 도술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승산스님이 만성거사님 도움으로 요 화계사에 무사하게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 만성거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법의 호법신장 같은 분이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승산스님께서 여기서 고봉스님 모시고 총무원에 다니면서 불교신문도 거기 이제 주임을 맡으시고 한국불교를 다시 크게 일으키는데 전법포교에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시절 인연이 다가오게 됩니다. 66년도에 그 신도들의 그 부탁으로 일본을 건너가게 되세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제1홍법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68년에는 홍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의 홍법원이 승산 스님이 건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68년, 66년에 일본 가시고 68년에 홍콩에 계시다가 72년도에 드디어 미국과 인연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본 참선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선불교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 참선 선승 선사께서 미국에 좀 진출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승산스님께서 드디어 큰 뜻을 품으시고 72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시게 됐어. 로스 아일랜드주에 이제 건너가셔서 72년에 이제 첫 미국의 첫 걸음을 하시고 난 뒤에 40여 년 동안 1년에 지구 두 바퀴씩을 도셨대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유럽 뭐 세계 곳곳에 이제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게 되시고, 그리고 무려 세계 30여 개 국가에 120개의 선원을 세우십니다. 이야 나 하나도 없는데 나. 야, 120개의 선원을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이 화계사에 오셔서 주석을 하시게 되고요. 화계사에 계실 때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예, 아유 부러워요. 또 실제로 옆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화계사에서 이제 계시다가 2004년 11월 30날 예, 이제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순상스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승산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세 번을 얘기하시면서 망고 광명이오 청상유수로다. 광명은 영원하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를 뿐이다.

0: 뿐이다 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 화계사의 국제선언을 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 계룡산의 국제선언 무상사 있는 거 아시죠? 계룡선언은 이제 무상사 또 개원을 하셨고요. 또 화계사 주지 수암스님의 원력에 의해서 요 협수왕 국제선언을 시민선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이번에 새로 크게 국제선언 개원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숭상스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외국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큰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세상에 이토록 널리 펼쳐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계시고 이 큰 스님의 유운이 남아있는 이 화계사에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이요 성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화계사에 산다고 좀 띄웁니다. 예, 예. 아, 밥 먹고 살기 힘드네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화계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다 함께 신행생활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이 수행정진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0: 너무 좋죠, 뭐. 언제든지 이렇게 광호 스님께서 저희 화계사에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도 또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또 그런 스님한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저희가 무슨 선업이 쌓나 보죠, 전생에.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참 그 광호 스님의 그 설법에 대해서 아주 참 그 모든 걸 더 깊게 알게 되었고, 광호 스님을 우리 학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것을 아주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뇌의 원인을 아는 자는 번뇌를 버릴 수 있다. 번뇌를 버리는 자, 그는 건너기 어려운 이 거센 강을 건너 다시는 몸 받을 일이 없으리라. 이치에 맞는 행동, 깨끗한 행동, 이를 일러 더없는 보배라고 하나니.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청정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대를 속박하는 모든 고뇌가 모두 사라지리라.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보살의 마음은 자비심이 근본이다. 자비심은 진실에서 헛되지 않고 선한 행은 진실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러니 진실한 생각은 곧 자비심이며 자비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한 사람의 수행은 한 권의 경전으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한 편의 시가 되어 마음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이 시대의 불교 문학을 꽃피우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산청 정치암 주지이신 수한스님께서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유일을 사부대중 앞에 선보였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수행과 문학을 아우르는 활동을 이어오신 소한스님을 모시고 시집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한국 불교 문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0: 이렇게 또먼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그 모처럼 또 서울 오셔갖고 지대방 출연하셨으니까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BTN TV 방송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지대빵이라고 하는 프로는 가끔씩 저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늘 재밌게 이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0: 네, 스님. 네. 스님, 저 불타의 달빛 유희라는 그 시집이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1: 예.
0: 네, 출판 기념회 못 가봐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1: 워낙 바쁘신데요.
0: 우선 축하드립니다.
1: 아, 예,
0: 네.
1: 고맙습니다.
0: 늦은 감은 뭐 정말 많이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시에 담긴 부처님 자비가 이 독자들의 마음에 닿아서 깊은 울림을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집을 세상에 선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1: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0: 네.
1: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제 그것을 보고 겪고 그러면서도 이제 지나치기 쉽죠.
0: 네,
1: 그러는데
0: 그렇죠.
1: 우리가 좀더 이제 가차이에서 그 현상이라든가 그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죠.
0: 네.
1: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인욕으로서 감내해야 될 것은 인욕으로 감내를 해야 되고
0: 네.
1: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은 또 기쁨으로서 같이 나누어야 되고
0: 그렇죠.
1: 또 그러는가 하면은 그 희로애락의 감정 중에서도
0: 네.
1: 또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러는데
0: 그렇죠.
1: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이성적으로나 아니면은 정서적으로
0: 네.
1: 그것이 이렇게 좀더 이게 그 정제화됐을 때게
0: 네.
1: 그게 이제 시도 되고 때로는 이제 그림도 되고
0: 네.
1: 때로는 음악도 되고,
0: 네.
1: 때로는 무용도 되고, 그
0: 그렇죠.
1: 일상생활 속에서
0: 네.
1: 제각계의 모습으로 해갖고
0: 네.
1: 승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이 시집을 낼 때마다 시집의 제목 정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1: 예.
0: 요번에 보니까요. 그 불타의 달빛
1: 예.
0: 유희라는 이 단어의 조합이 좀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은 긴장감, 네, 달빛 유희에서
1: 예.
0: 약간의 긴장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하셨을까 궁금해지네요.
1: 예, 불타의 달빛 유희는
0: 네.
1: 제가 이제 그 도반들하고 예전에 인도에서
0: 네.
1: 그 인도 푸타가야에서 그 결제를 해서 거기서 정진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그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1999년에서 2000년도 초까지였었는데 그때 이제 그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신
0: 네.
1: 전정각산까지 매일 다녔었어요.
0: 아,
1: 거기까지 이제
0: 그러셨군요.
1: 갔는데 부타가야에서 전정각산은 한 5km쯤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전정각산이라고 하는 산은 가서 보면은 바위산이거든요.
0: 네.
1: 바위산인데, 그, 이제 그 바위산을 저는 이제 고행하고 비유를 했어요.
0: 네.
1: 고행, 이제 부처님의 고행상에 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0: 네.
1: 바위로만 남아있는 그 바위산을 전정각산의 그 바위산을 부타의 고행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0: 네.
1: 또 그것을 달빛이라고 하는 것을 고타마 시탈타가 이제 깨달음에 이르기 직전에
0: 네.
1: 그 고행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고 네.

0: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0: 네,
1: 초대해 주셔서
0: 반갑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지대방에 모시고 뵈니까 더 반갑네요, 스님.
1: 그러니까요. 그런데
0: 네.
1: 스님 이렇게
0: 네.
1: 뵌 지가 꽤나 오래된
0: 오래됐죠.
1: 것
0: 네,
1: 같습니다.
0: 꽤 오래됐습니다.

0: 미련사나 강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목욕 네. 정제를 하는 그 모습에서 아. 이제 불타의 달빛 유희라고 하는 네. 그 시를 네. 이제 거기서 비유와 또 네. 이렇게 서정으로서 그것을 네. 이렇게 승화시키는 시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래서 시인들이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언어의 천재다. 이 어떻게 이런 시어를 찾아낼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더라고요.
0: 예, 네, 네.
1: 스님께서 이렇게 불타를 달빛 요의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시를 쓰셨는데, 우리 스님께서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친 이 두 해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또 이 시집을 발간하셨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어떤 재해를 입으셨어요?
0: 그러니까 그 2025년도에는 네. 이제 산청에서 처음에 산불이 났었어요.
1: 네.
0: 봄에.
1: 네.
0: 그래 가지고 그 산불이 이제 하동으로 번지고
1: 아,
0: 그리고
1: 맞아요.
0: 또 다시 의성과 네. 안동 쪽에서 산불이 나 가지고 동해안까지 네. 덮쳤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그해 봄에는 산불로 해 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그
1: 네, 맞습니다.
0: 재난의 그런 그 네. 가운데 서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었죠.
1: 네.
0: 그러고 나서 그 산불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에
1: 네.
0: 바로 장마가 들면서
1: 네.
0: 큰 홍수가 이제 지게 됐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산청이 또다시 자연재해로 해가지고
1: 네.
0: 큰 홍수 피해를 입게 되죠.
1: 그러셨군요.
0: 그러는데 그게 네. 산청만 그랬던 게 아니고
1: 네.
0: 남해안과 서해안 네. 일대, 충청도 일대에도
1: 네.
0: 큰 이제 홍수 피해를 입게 되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1: 네.
0: 우리가 인내로서 감내해야 될 부분은 인내로서 감내를 해야 되고
1: 네.
0: 또 이제 기쁨으로서 같이 함께 네. 나눌 수 있는 것은 기쁨으로서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바탕에 두고
1: 네.
0: 이제 시집을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러셨군요. 뭐 정치함이 직접적인 수해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0: 사찰에 이제 전각은 피해가 없었는데
1: 네.
0: 들어가는 입구에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제 산사태가 내놨었습니다.
1: 아, 그럼 복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겠네요. 네,
0: 불과 이제 그 몇 주 전까지
1: 네.
0: 복구 공사를 해서 지금은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1: 네.
0: 예전처럼
1: 네.
0: 이제 복구를 해서 다니는 데는 큰 불편이 없게 됐습니다.
1: 그러시군요. 다행입니다, 네. 스님. 이제 문학 평론가이신 공광규 평론가님 네. 계시잖아요.
0: 네.
1: 그 평론가님이 우리 수환 스님의 시에는 모든 제재를 하나로 꿰뚫는 어떤 평정심, 그리고 평상심, 또한 평등심이 흐른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0: 예.
1: 평론을 하실 때.
0: 예.
1: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이제 그 제 시에 이제 그 이제 평상심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은
1: 네.
0: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그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1: 네.
0: 그 시 이전에
1: 네.
0: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시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항벽 희운 선사 개송에
1: 네.
0: 보면은
1: 예.
0: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진로 형탈
1: 네.
0: 사비상
1: 네.
0: 겐파승두 주일장
1: 네.
0: 불시일벌 한철골
1: 네.
0: 쟁등매아 박비향이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 시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 중생의 몸으로서
1: 네.
0: 번뇌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상적인 그런 안이한 그런 마음 갖고는
1: 네.
0: 어렵다.
1: 예.
0: 아 그러는데
1: 사비상이라
0: 예. 예, 사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1: 네.
0: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 의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고
1: 네.
0: 꼭 움켜쥐고 정진을 해야 된다라고
1: 네.
0: 이제 하는데 어떻게 정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시일벌 한철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0: 한번 뼛속을 스며드는 아주 찬 기운이 네. 뼛속을 스며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는 매화꽃이 봄에 그 진한 향기를 가질 수가 없듯이 네. 우리도 그 해탈의 그런 이룰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해탈이 꼭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정심과 네. 평안함과 또 평등심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네. 그랬을 네. 때에 우리가 이제 평정심과 평등심과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깨달고 난 뒤에 중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모든 생명은 종기하고 한결같이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 평등하다라고 하는 일상이 그 평상심 자체가
1: 네.
0: 그 이제 하찮은 것이 아니고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1: 아, 네. 그렇군요. 스님의 시를 읽다 보면은 자연과 이 달빛 그리고 침묵이라는 이런 시어가 자주 등장을 해요. 이러한 이미지는 우리 스님의 수행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0: 예, 수행하고 직접 어떤 관계가 있다 없다 얘기하기 전에 그런 정서적인 그런 그 감성이
1: 네.
0: 그 바탕이 되게 됐었던 것들이 제 이제 그 고향이
1: 네.
0: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증도면이라고
1: 네.
0: 바닷가 어촌마을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어렸을 때에 그 고기 잡는 그런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1: 네.
0: 그때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에 늘 봐왔던 게 바닷가 마을이다 보니까 바다에서 해가 뜨는 모습과
1: 네.
0: 또 바다에 해가 지는 일몰을 늘 보고 자랐었죠.
1: 그러셨군요.
0: 이제 그런 중에 중학교 2학년 때였었을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형님께 그 방학하면 저 배에 한번 타고 저 바다에 네. 멀리까지 나가게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네. 했었죠. 그러니까 네. 형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배를 생겨 그 멀리 큰 바다에 나가보지도 안 했는데 가도 괜찮겠나 그래서 한 번만 태워주라고 이제 사정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날 형님이 그러면 오늘 가자 그래서 이제
1: 네.
0: 배를 이제 타고 나갔는데 서해안 망망대해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지 않는 바다 가운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해가 지는 모습을 봤어요. 해가 질 때에 온 바다와 하늘과 그 주변이 붉게 물들면서 그게 점점 검푸른 빛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해가 바다 물속으로 탁 스며드는 순간에 바로 어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그래서
1: 나이가 얼마나 되셨어요?
0: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1: 중학생 때인데
0: 예, 와, 그래가지고
1: 감수성이 대단하십니다.
0: 그때 형님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너 어디 아프냐 그래가지고 아 그렇지 않다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뒤에 제가 절에를 들어오고 난 뒤에
1: 네.
0: 한 3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이 정치암인데
1: 네.
0: 정치암은 해발 550m쯤 되는 지점에 있는 낭떠러지 절벽 중간에 있는 절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앞에 가리는 게 하나도 없고 180도 이게 확 열려져 있습니다. 전망이.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전망은 어느 날 아침은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1: 네.
0: 어느 날 아침은 그 이게 산너울이 막 물결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1: 네.
0: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해가 떠올라오는 그 모습은 장관이죠.
1: 네,
0: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일출과 일몰을 봤었던 그 정경하고
1: 네.
0: 또 제가 그 뒤에 출가를 하고 난 뒤에 정치암에서 살면서

0: 내나 이제 날마다 날마다 그 같을 듯 하면서도 다른 그런
1: 풍경들.
0: 그 풍경들을 보면서 그런 정서적인 감성들이 그렇게 네. 바뀌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이번 시집 중에서 우리 독자들에게 네. 꼭 전하고 싶은 한 구절의 시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꼭 전하고 이것만 꼭 전하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1: 다 전하고 싶겠지만 네, 그중에
0: 이제 이 공강규 시인께서 네. 평을 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셨던 그 평상심과 네. 평등심과 평정심에 대한 글이 나와 있는 시를 한번 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1: 부탁드립니다. 네.
0: 평상심.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춘의 끝에서 헤엄치는 풍경은 청량한 소리로 자취도 없는 응답을 한다. 오목눈이 어미새가 날갯짓을 피운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니 어린 새끼도 날갯짓하며 어미를 따라다닌다. 파란 하늘에 펼쳐진 구름은 흐르는 시간 속에서 어느 날에는 강물이 되어 흐르다가 어느 날에는 바다가 되어 누웠고 어느 날에는 아침 이슬이 되어 풀잎에 맺힌다. 기특하여라 삶이여, 나는 것은 날아서 기특하고 기는 것은 기어서 기특하고 걷는 것은 걸어서 기특하고 헤엄치는 것은 헤엄쳐서 기특하다. 저 푸른 잎이 단풍지고 가지마다 열매를 맺어 생과 사를 오가는 것이 기특하다. 일상 속에서 특별함은 평상심 안에 있나니 밖으로 쫓아다니는 수고로움에 취하는 어리석음에 수를 더하지 마라.
1: 네, 스님 잘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이렇게 낭송을 해주시니까 네, 더 좋은데요.
0: 저는 이제 시 낭송은 네. 전문으로 잘 안 씁니다.
1: 이 다음에는 제가 또 낭송을 예, 예.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네.
1: 스님, 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기도 하고 또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통해서 우리 대중들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까?
0: 이제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길섭에 있는 뼈무더기를 보고 절을 합니다.
1: 네.
0: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사생의 이제 자애로운 스승이고
1: 네.
0: 또 삼계의 큰 스승이신데 네. 어떻게 길가에 이름도 없는 뼈무대기를 보면서 절을 하십니까? 이렇게 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에 대답을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기에 이름 없이 뒹굴고 있는 뼈는 그 과거 전생에 어느 때는 나의 부모, 형제, 자매였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친지였을 수도 있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 많은 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네. 우리는 부모,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지일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생사윤회의 과정을 겪게 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1: 네.
0: 그러니까 연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곧 그러니까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보면서
1: 네.
0: 느끼는 감성과 네. 지성과 오성과 서정 이런 것들이
1: 네.
0: 하나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1: 네.
0: 그리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는 나하고 별개인 것처럼
1: 네.
0: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1: 네.
0: 나만이 겪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1: 네.
0: 그런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겪고
1: 네.
0: 같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견뎌야 하는 것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인내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불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예. 아마도 스님 시집을 그 시 한 수 한 수를 낭독해 가다 보면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연기적인 삶도 느끼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만이 불안하고 나 혼자만이 스트레스 받고 나 혼자만이 고통스럽다가 아니라 예. 이 정말 네가 있음으로 내가 있고 내가 있음으로 네가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 이 인드라망이잖아요, 이 세상은.
0: 예, 그렇죠. 예,
1: 그래서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예,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독자들은 그 시어 속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여섯 번째 시집 불타의 달빛 요일을 펴내신 소한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하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은 의미 있고 품격 있는 시간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스님께서는 73년도에 해인사로 출가를 하셨더라고요.
0: 예, 예.
1: 그리고 91년에 등단을 하셨으니까 예. 수행자로 사신 법락과 또 시인으로 사신 이 세월이 모두 깊으셔요. 스님께 시를 쓰는 것과 수행을 하는 것은 어떤 관계일까요?
0: 이제 수행이 시라든가 시가 수행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1: 네.
0: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1: 네.
0: 모든 일상과 그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 그리고 그 거기서 느껴지는 이제 지성과 오성 이런 것들이
1: 네.
0: 이 하나의 이제 그런 시어로서 정제가 돼가지고
1: 네.
0: 이제 표현되는 것들이고 예, 불교 경전에는 그런 문학적인 그 요소가 참 많은 게 부처님 경전 속에서는 비유와 또 설법을 하시는데
1: 네.
0: 그 설법을 마치고 나서는
1: 네.
0: 그 앞에서 전개했었던 그런
1: 네.
0: 설법의 내용을 개송으로서 이렇게 함축해 가지고 표현을
1: 네.
0: 하고 계시죠.
1: 네.
0: 그랬을 때에 그 이제 경전들을 공부를 하면서
1: 네.
0: 그 문학에 대한 더 깊은 그런
1: 아,
0: 그 관심과 네. 이해를 하게 됐었다고
1: 아, 그러셨군요. 네. 네, 부처님께서는 꼭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네, 개송으로 남기시죠.
0: 예, 그러죠.
1: 네. 지난 40년 가까이 한국 문단에서 그 불교 문학의 발전과 또 저변 확대에 우리 스님께서 앞장서 오셨어요. 보니까 불교 문예와 불교와 문학 발행인을 맡으셨었고 또 현대 불교 문학상을 제정해서 운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불교계와 문단을 연결하는데 이토록 헌신하신 어떤 특별한 뭐 발언이랄까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0: 아 예.
1: 네.
0: 제가 이제 그 94년도에
1: 네.
0: 이게 종단 개혁 종단이 출범을 했을 때에
1: 네, 그랬죠.
0: 그때 이제 중앙승가대학에서 재직을 하면서 있으면서 같이 이제 개혁회의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1: 네.
0: 그때 오연 스님과 정유 스님께서도
1: 네.
0: 거기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총무원장 스님으로 이름으로 그 나가는
1: 네.
0: 그 이게 현대 불교 문학상 지금은 네. 현대 불교 문학상인데 문학상을
1: 그렇죠.
0: 제정을 해서
1: 네.
0: 종단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1: 네.
0: 이렇게 제안을 네. 하셨었는데
1: 네.
0: 그 제안이 예, 종단에서도 받아들여지고
1: 네.
0: 종회에서도 또 그 별다른 이유 없이 이제 이렇게 네. 그 통과가 됐었죠.
1: 네.
0: 그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이죠.

0: 그 이전부터 큰 술의 근란음이라고 하는
1: 네.
0: 시동인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1: 그랬군요.
0: 이제
1: 네.
0: 노담 스님, 그러니까 법명은 이제 그 정한 스님인데
1: 정한스님. 네.
0: 이제 필명이 노담으로
1: 미죠.
0: 이제 쓰고 있죠. 그리고
1: 예.
0: 혜관 스님 이렇게 셋이서
1: 네.
0: 큰 술의 근란음이라고 하는 시동인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일환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시낭송회를 했었어요.
1: 네.
0: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 이제 오연 스님과 그 정유 스님께서 보시고 너희가 이제 이미 그 문학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맡아갖고 이 문학상을 운영을 했으면
1: 네.
0: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셨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제
1: 그러셨군요.
0: 저희가 이제 그것을 수락을 했었고
1: 네.
0: 그러면서 오연 스님께서 덧붙여가지고 문학 잡지도 발간을 하고,
1: 네.
0: 그리고 협회도, 이게 발족을 해서, 불교 문학, 문인 협회라고 해라
1: 네.
0: 그랬는데, 그 당시에 다른 분이 불교 문인 협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서, 현대 불교 문인 협회라고
1: 네.
0: 이름을 썼었죠.
1: 예, 그랬군요.
0: 그러면서, 현대 불교 문학상과, 또, 이게 불교 문예,
1: 네.
0: 를 이렇게 발간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오연 스님께서 그 뒤에도
1: 네.
0: 꾸준히 그 입적하실 때까지
1: 네.
0: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1: 그러셨군요.
0: 그 뒤에 불교 문예를 이제 불교 문학 불교와 문학이라고 하는 제호를 바꿔가지고
1: 네.
0: 그래갖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1: 예. 오현 스님은 문인들을 참 뒤에서 많이 후원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스님께서도 오현 스님과의 어떤 인연이 참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0: 예.
1: 특별히 기억에 남는 뭐 경험이나 장면이 있다면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오연 스님께서는 이제 사적으로는
1: 네.
0: 저희 이제 사촌 사형님 되셔요.
1: 아,
0: 문중에 이제 사형님
1: 그러시군요.
0: 되시는데,
1: 네.
0: 제가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우리 은사 스님 시봉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부터, 많이 뵀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94년도 개혁종단 때, 그 종단 사태를 겪고 개혁 종단으로서 이제 종단을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오연 스님을 다시 뵙게 됐었는데 거기서 문학적인 그러한 이제 회우를 하게 됐죠. 그런데
1: 그러셨군요.
0: 그 이전에 오연 스님과 정유 스님 그리고 성우 스님 이런 스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부 독재 정치에 항거하는 시낭송회를 맨날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어느 시점에서 중단이 되고 있었었는데, 그 또한 이제 저희에게 뒤를 이어서 너희가 불교 활동을, 불교 문학 활동을 해라라고 이제 큰 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1: 아, 그러셨군요. 우리 스님께서 지금 추석하시는 정치암. 정치암의 주변의 그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경관이랄까요? 정말 대단한 경관인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자 위대한 시집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 자연이 건네는 이 말들이 곧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 예,
1: 어떻습니까?
0: 그런 그 감성들이 그 바탕에 많이 쌓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날마다 일출 그 정경은 과에 이제 장관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에는 바다로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겹겹이 이렇게 노을 지는 그런 뭐, 이렇게 산노을들이 거기에 햇살이 이렇게 퍼지면서 그 반짝이는 그런 윤술들이 봤을 때에 하음세계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1: 그렇죠.
0: 그걸 보았을 때에 또한 이제 그 문학적인 그런 그 감성과 그런 이렇게 서정들이 바탕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정말 너무 한이로워서 표현이 안 되는 장면도 있을 것이고, 아, 저런 장면들은 내가 시로 옮겨볼까? 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0: 것 같네요.
1: 이제
0: 진짜.
1: 너무 이제 거대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은 말로서 다 그것을
0: 표현을
1: 담아내지를
0: 못하겠어요.
1: 못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이 수행자로서의 어떤 날카로운 성찰이 있으실 것 같고, 또 시인으로서의 부드러운 감성 또 지니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활동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1: 다른 이제 특별한 저거는 없고,
0: 네.
1: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이번에 시집을 편집을 하면서,
0: 네.
1: 그, 이제 전체 그동안에 썼었던 시들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일부 이제 거기서 한 10여 편은 이제 빠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더, 이게, 그, 거기에 더해가지고,
0: 네.
1: 앞으로 써지는 그런 시들을, 이제, 다시 이제 그 시집으로 묶기까지는,
0: 네.
1: 그래도 한 10여 년 가차에
0: 네.
1: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0: 네.
1: 하고 있습니다. 근데
0: 네.
1: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특별한 준비를 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는 대로 이제 하는
0: 네.
1: 거고, 또 불사는 올해 이제 그 전통 사찰 그, 이렇게 보수 지원 신청을 종무소체가 너무 이제 낡아가지고 하고
0: 네.
1: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제 승인이 되면은,
0: 네.
1: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0: 네.
1: 종무소체를 이제 다시 이제
0: 아.
1: 그, 이제 해체 복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사찰의 소임을 갖고 있으면 예, 사중의 일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1: 예,
0: 스님.
1: 그러죠.
0: 스님이 늘 정진하면서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도 스님은 이제 또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니까 아, 또 그런 일이 앞으로 또 남아 있군요. 앞으로 스님은 뭐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저는 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 여행을 잘 하고 떠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님. 그죠?
1: 예, 그러죠.
0: 우리 스님도 이제 이 세상 여행을 끝날 때까지는 또 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대중들께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음 작품도 준비하시고요. 네, 또 정취하면서 느끼는 좋은 풍경들을 또 부처님 말씀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네.
1: 고맙습니다.
0: 그러시려면 건강하셔야 되니까 스님
1: 예.
0: 꼭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좋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0: 오늘
1: 이렇게
0: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진정한 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라는 스님의 말씀처럼 일상 속 평범함을 시로 형상화해서 세상과 소통하시는 수완 스님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시집 불타의 달빛 유의가 불자 여러분께 위로와 지혜,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불자님들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향 불자님, 박봉래 불자님, 그리고 정규자 불자 가족 여러분, 더불어서 부따회 모든 후원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따뜻한 부처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1995년 개국한 한국 최초의 불교 텔레비전 BTN 불교 TV는 24시간 명상과 산사의 풍경 그리고 큰 스님들의 법문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과 지혜를 밝히는 진리의 방송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방송포교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쉽고 간편한 ARS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할 수 있습니다. 후원전화 060-800-7000번 ARS 한 통화의 보시 공덕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큰 복덕과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납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갈대를 땅에 세울 때 서로 의지해서 세워야 쓰러지지 않는다. 만일 하나를 빼버리면 둘도 서지 못하고 만일 둘을 빼버리면 하나도 서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리고 기쁨에 따라서 보시한다. 다른 사람이 얻은 음식과 음료를 시기하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을 박멸하고 뿌리째 뽑아버리고 제거한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삼매를 얻는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충청남도 서산, 천수만에 위치한 서해의 작은 섬 간월도. 그곳은 이제 묻지된 지 오래지만 간호람은 지금도 하루 두 번, 만조 때면 섬이 된다. 바다에 떠있는 모습이 연꽃 또는 배와 닮아 연화대, 낙가산 원통대라 불렸던 간호람. 바닷물이 서서히 빠져나가면 비로소 간호람으로 향하는 길이 열린다. 마당의 사철나무는 간호람을 창건한 무학대사가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 나무가 됐다고 한다. 당시 무학대사는 잎이 피어나 나무가 되면 구군이 돌아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 망공 스님이 새파란 잎이 돋아있는 것을 보고 중창 기도를 시작해 1941년 간호람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망공 스님은 일제강점기 척박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음 성지의 불씨를 지켜냈다. 간호람에는 대웅전 대신 관음보살을 모시는 원통전이 있다. 수많은 이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이는 그 중심에 목조 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 바다를 마주보고 있는 작은 법당 하나, 용왕각.

바다를 가르며 일하는 어부의 안녕을 비는 관세음 보살의 마음이 담겨 있다. 수많은 비바람에 흔들리고 바닷길이 끊어져도 법맥을 이어온 간호람. 깨달음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 피안에서 간호람은 수없이 길을 열고 닫으며 우리에게 깨달음에 대해 설법하는 듯하다.

0: 법주사는 진흥왕 14년 때 의신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법주사의 모든 건축물에는 시대의 해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법주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팔상전 한가운데에는 1층부터 5층 꼭대기까지 하나로 연결된 기둥, 심주가 있습니다. 심주는 바람과 지진에도 전체 건물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줍니다. 팔상전은 탑의 신성함은 유지하면서도 예배당의 기능을 결합하여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신도들이 팔상전 주위를 도는 탑돌이는 미륵불이 도래할 미래 세상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법주사의 보물들은 미륵 미래의 구원이란 하나의 주제로 꿰어져 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단순한 사찰이 아닙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국보와 보물이 숨쉬는 문화재 보물창고입니다. 법주사에는 우리 민족 예술의 정수가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속리산의 거대한 암벽이 법을 설하는 미륵불로 깨어납니다. 바위 속에 숨어있던 자비의 형상이 천년의 세월을 뚫고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성년지에선 무거운 돌을 종이처럼 깎아낸 신라의 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쌍사자 석등은 신라 석조 예술이 도달한 최고의 경지입니다. 석조의견보살 입상에서는 유려한 신체 곡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천왕의 생동감 넘치는 자태에서 신라 석공들의 거친 순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대웅보전에선 신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염주를 꿰면 내 안에 번뇌를 씻어냅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 오유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는 아주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과학의 도시 대전에 위치한 보문고등학교입니다. 이 보문고등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 좋은 강연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이 보문고등학교에 과학동아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1: 네!
0: 네. 나 혹시 과학동아리 하고 있다 손! 오! 네! 아주 좋아요. 네, 이제 내려줘도 좋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질문입니다. 인간이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네, 그 답은 아마 이제 교수님께서 해주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많은 큰 영향을 미쳤는데 뭐 불도 생겼고요, 자동차도 생겼고, 또 요즘 핫한 AI, 인공지능도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영향들이 우리 삶을 윤택하고 또 편리하게 만들어줬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구를 많이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그동안 이 지구를 어떻게 해서

0: 계속해서 바꿔왔을지, 또 이 변화된 지구의 기후 위기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오늘 강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 과학자이시죠.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을 지내셨던 조천호 박사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봉은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교수님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국립기상과학원에서 30년 동안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은퇴를 했고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런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0: 네, 방금 기후 위기라고 해주셨는데 요즘 이 기후 위기가 굉장한 화두로 또 떠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는데 혹시 이런 더위도 기후 위기와 영향이 있을까요?
1: 우리가 특정한 한 날을 뭐 기후 위기와 관련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100년 이상 관측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도 폭염이 일어나고 다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년 전보다 이 폭염의 날수가 지금 두 배 정도 늘어났어요. 열대야는 한 네 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의 사건을 갖고서는 기후 위기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지난 100년 동안의 이 변화의 경향을 보았을 때에는 바로 이 횟수가 많아지고 강도가 강해지고 하는 이러한 경향성 속에서는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0: 네. 또 제가 앞서서 인간이 지구를 굉장히 많이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바꾼 걸까요?
1: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이 문명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태우면 태울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많이 태웠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다시 말해서 문명이 다시 무너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바로 변화입니다.
0: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오늘 강연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강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1: 네, 첫 번째로다가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이런 강연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구의 역사에서 이 기후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 지층에 그래서 각각 다른 생명체들이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지질시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오늘날 그 인간이 지금 지구에 미치는 이 영향은 지금까지 지구 자체의 이 변화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변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수백만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던 이 지층을 다시 뒤지게 되면 여기에는 인간의 그 흔적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0: 네, 그러면 또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변화시켰을지 교수님의 강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2: 네.

네, 인류세에 대한 강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류세에서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탄생을 했고, 우리의 문명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또이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주 정거장에서 해가 뜰 때, 일출 때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가 이 대기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우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얇은 막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생물의 종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등장했던 이 생물 종 중에서 99% 이상이 다 멸종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너무나 열고 여린 막이기 때문에 저기에 겨우 적응을 해서 어떤 생명체가 등장을 했지만 여기에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그 생명은 멸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때까지는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이 엷은 막이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들이 멸종이 됐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바로 이 엷고 여린 이 막을 갖다가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런 위험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인간은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 등장을 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현재고요. 저 끝이 550만 년 전이에요. 자, 우리 기후학자들은 정말 수억 년 동안의 이 기온의 변화를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550만 년 동안에 이 기온을 보니까 이게 일정하지가 않죠.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제가 요 550만 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 0이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죠. 저거는 산업화 이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4도였어요. 그걸 0이라고 하는 기준점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지난 550만 년 동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유엔에서 파리기후 협정을 통해서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리는 것을 막자라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올려버렸다, 우리 인류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기후 환경 조건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5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는 이유는 저 550만 년은 저 때가 바로 인간은 두 발로 이제 서서 돌아다니기 시작한 직립 인간에 출현했던 그 기간이기도 해요. 자, 오늘날 인간의 이 유골들, 원시 인간의 유골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아프리카 저 동북부 지역에서 인간의 고대 인간의 유골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저기에서 왜 고대 인간들은 왜 저기에서 유골들이 나오게 될까? 원래 저 지역은 이렇게 지금 이 아프리카 이러한 밀림 지역이었어요. 숲이 아주 우거진 밀림 지역이었는데 3천만 년 전부터 지각 운동으로다가 땅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 지역에 보면 킬리만자로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산이지만 산 꼭대기에 빙하가 있습니다. 산이 높아지면 높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자, 이 지역이 이제 고원지대가 이렇게 되면서 이게 밀림 지역이 조금씩 밀림이 파괴가 되면서 초원지대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초원지대로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여기 숲에서 이렇게 살다가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숲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초원지대를 지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밀림 지역에서 내가 쓰던 이런 도구라든가 이런 게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 초원지대를 건너가게 되니까 결국 그걸 들고 가려니까 네 발로 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저 초원지대에서 바로 우리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직립하는 그런 인간들이 등장을 했고요. 여기 이제 300만 년 전쯤이 되게 되면 이 아프리카 이 동북부 지역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사는 곳은 밀림이 아니죠. 초지가 쫙 깔려 있고 군데군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 우리가 그런 걸 초원지대 그 다음에 약간 기후학에서는 사바나 기후라고 합니다. 바로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 사바나 기후로다가 싹 다 바뀌게 이제 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게 결국 여기서 이게 먹거리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숲이 우거졌을 때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서 좀 편히 살았는데 저렇게 초지가 이제 쫙 깔리는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가 먹을 거를 구한다 해도 딱딱한 걸 구하고 질긴 거를 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인간은 진화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파란트로프스 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가 300만 년 전에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는 그 거칠은 식량을 먹기 위해서 이 턱하고 이빨이 튼튼한 이러한 존재가 바로 여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에 바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호모속이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턱하고 이빨을 튼튼하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떤 방식을 취했냐. 여기 보니까 두뇌가 커지고 있잖아요. 바로 똑똑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좋아져갖고 결국 우리는

부엌 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어요. 딱딱한 거를 이제 구해왔다? 그럼 돌멩이로 깨먹고, 그 다음에 질긴 나무 뿌리를 구해왔다? 그러면 돌멩이로 쪄갖고 아주 부드럽게 해서 먹고, 바로 부엌 살림을 잘 차려갖고, 그런 거칠은 그런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300만 년 전 이 이후부터는 보니까 본격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저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300만 년 전부터 저런 일이 왜 일어났냐. 공룡이 살았던 1억 년 전에는 이 지구상에 빙하가 없었어요. 우리 아기 공룡 둘리가 빙하를 타고 내려왔다. 그거 과학적으로 굉장히 이상한 노래입니다. 공룡이 살았을 땐 빙하 같은 거는 없었고요. 자, 그런데 300만 년 전이 되게 되면은 이제 기온이 저렇게 내려가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그때부터 이 빙기와 간빙기라고 하는 것이 변화가 일어났고, 처음에는 4만 1000년의 주기, 지구 자전 축이 4만 1000년의 주기로다가 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년 전부터는 이게 다시 10만 년 주기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이때는 10만 년 주기로 왜 바뀌었냐면, 이 태양을 갖다 지구가 동그랗게 돌다가 타원형으로 돌다가 이거를 우리가 20률의 변화라고 하죠. 이게 10만 년 주기로 변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빙기와 간빙기를 오가게 되었어요. 훨씬 더 이 변화의 폭이 커지게 되죠. 우리가 이게 새벽에 굉장히 낮은 온도, 낮에 굉장히 높은 온도, 이 온도 차이가 크게 되면 감기도 잘 걸리고 이러잖아요. 온도의 이 변화가 굉장히 크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렇게 결국 이 10만 년 주기에 저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파란 트로프스 속은 곧 딱 그 변화에 맞춰졌던, 이빨하고 턱을 튼튼히 만들었던 이러한 존재들은 더 이상 이 변화에 견뎌내질 못하고 다 저때 100만 년 전에 멸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던 이 호모속들은 이렇게 기후 조건이 더 안 좋아지게 되니까 보니까 머리가 더 커지는, 다시 말해서 두뇌가 더 좋아지는, 더욱더 똑똑해지면서 저런 거칠은 이러한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거칠은 이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이 과정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지금 이러한 먹이사슬, 이 생태에 있어서 가장 지금 꼭대기에 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졌다라고 해도 문명이 아무 도움을 받지를 않고 우리가 야생에 내던져졌다. 우리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야생에서 수컷 침팬치를 만나잖아요. 우리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침팬지랑 한번 싸우겠다고 붙었다가는 침팬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힘센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 먹이사슬, 이 생태계 최고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뭔가 이 똑똑한 거 말고 뭔가가 하나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실험인데요. 독일에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연구소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 2살 반짜리 어린아이 약 100명, 그 다음에 오랑우탕, 그 다음에 침팬치를 각각 한 100마리 정도를 갖고서 이제 실험을 했어요. 인지 실험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진짜 처음에 공간에 대한 실험입니다. 먹을 거를 여기저기 이제 흩어다 놓고 그거를 잘 기억하는지를 본 실험이에요.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먹을 거를 줄였다가 늘렸다 했었을 때 그 수량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는가를 봤더니 그것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오랑우탕, 침팬치 별 차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에 호두처럼 딱딱한 거 이렇게 깔아놓고 옆에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깔아놓으면 그 돌멩이 갖고 그거를 깨뜨려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인지 능력을 봤는데도 2살 반짜리 아이나 침팬치나 오랑우탕 별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바로 사회적 학습 능력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거를
굉장히 좀 어려운 데다 숨겨두고 선생님이 그거를 그거를 빼는 방법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두 살 반짜리 아이는 그거를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해서 곧 먹을 거를 빼내더라는 거죠.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탕은 그거를 빼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학습 능력으로다가 바로 이렇게 이제 최고의 지위에 올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과거 원시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돌아다니다가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을 자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먹을 곳이 많은 곳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니까 아, 어디에 가면 따뜻하게 잘 수 있고 먹을 게 많아,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거를 자기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내 가족, 내 친구한테 그 좋은 정보를 알려줘요. 그러면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돌아다니다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되고 그걸 또 나한테 알려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두 개 합쳐지게 되면 더욱더 좋은 정보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집단 지성을 이제 만들면서 바로 점차적으로다가 이러한 어떤 사회와 가정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하드웨어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지만은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침팬지 오랑우탕은 두 살 반이 되면 야생으로다가 독립을 해서 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두 살 반짜리 아이를 갖다가 그냥 사회에 내보낸다? 아, 그거 죽으라고 그거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그 침팬지 오랑우탕보다 과거에 우리가 누적되었던 바로 이 사회적 그 학습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 20살이 될 때까지 학습을 해야지만이 우리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 똑똑한 머리와 함께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생태적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인간이 된 건 바로 거칠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문명은 또 어떠한 기후 조건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지난 40만 년 동안의 기온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100만 년 전부터는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기, 간비 빙기를 오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만 년 주기로다가 저런 이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녹색의 라인이 산업화 이전의 지구 평균 기온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간빙기 때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갈 땐 지구 평균 기온이 한 2도 정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빙기, 빙하가 굉장히 많이 덮었을 때는 지구 평균 기온이 한 5도 정도 내려가요. 그래서 빙기, 간빙기의 지구 평균 기온의 차이는 한 7도 정도를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우리와 동일한 이러한 존재가 지구상에 등장한 거는 약 한 30만 년 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30만 년 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저 정도의 이 기후 변화에는 다 적응을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남았고 바로 문명까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육체적으로 우리와 비슷한 존재는 아까 25만 년, 30만 년 전에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뇌가 우리하고 거의 동일한 존재, 우리가 인지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뇌가 우리와 동일한 존재는 약 한 5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5만 년 전이면 동물의 뼈를 갈아갖고 온갖 도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때 바늘까지 발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만 년 전이면 이 가죽옷을 갖다가 꿰매입기 시작을 합니다. 5만 년 전은 여기 빙기 때거든요. 추웠을 때예요. 저때 바로 우리 인간은 그 아프리카를 나와서 저 유럽까지 다 진출하거든요. 추웠을 때인데 바로 가죽옷을 꿰매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운데도 바로 저 북쪽을 향해서 진출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5만 년 전이면 그 유럽의 그 동굴에다가 거의 완벽하게 짐승의 그림까지 다 그려냅니다. 바느질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요. 그러면 결국 뇌가 거의 우리하고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세계사 시간에 우리는 학교에서 뭐라고 배웠냐? 우리가 농업을 시작한 이 신석기는 만 년 전에 시작을 했다라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온 세상을 다 바꿔내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의 아와 동일한 이런 뇌를 갖고서 수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을까? 바로 이 자료가 지금 그거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보니까 기온이 낮죠. 빙기 때요. 추웠을 때예요. 이렇게 기온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호수라든가 바다에서 기온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지 못합니다. 하늘에 지금보다 구름이 매우 적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지금보다 굉장히 적게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건조했습니다. 이 추웠을 때는. 자, 오늘 이 농사라고 하는 거는 비가 좀 잘 내려야 되는데 워낙 건조해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온도가 좀 내려가게 돼요. 많이 내려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돼요. 지금 기후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 저 빙기 때에는 오늘날보다 약 10배 정도 극단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극단적인 날씨 하면 태풍이 될 텐데 태풍이 하나 우리 평야지대를 쓸고 지나가요. 자, 그러면 벼 세우기를 해갖고 한 해 추수가 겨우겨우 가능하죠. 자, 그런데 매년 태풍이 한 10개 우리나라를 통과한다라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허리 아프게 농사를 전했는데 나달이 서너 개밖에 달리지 않는 그런 해가 있다. 인간은 결코 그러한 기후 조건에서는 농사짓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저 구석기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냐? 바로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때려잡아먹고 이미 달려있는 것 따먹는 수렵과 채집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구석기 시절에 이분들은 우리보다 갤러 터지거나 머리가 나빠서 농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바로 기후 환경 조건이 농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2만 년 전부터 다시 천문학적인 조건이 변하면서 기온이 상승을 합니다. 12,000년 전이 되니까 기온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온이 상승했다만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온이 이때부터 12,000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후가 저렇게 이제 안정이 되니까 저때서야 비로소 우리 인간은 씨앗에 심는 농업이 저기에서 출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8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구석기 시절의 생존 방식이 수렵과 채집으로 이 80억을 못 먹여 살립니다. 오직 이건 농업 하나만이 바로 이 80억 이상을 먹여 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명하면 진짜 그다음에 화려한 휴대폰, 정교한 반도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런 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도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먹거리는 우리가 모자란다고 모자라게 먹고 없다고 굶으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 문명의 이 기반은 바로 이 80억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바로 문명의 가장 기반이다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일으켜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생존의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만년 전에 제가 이제 농업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문명의 탄생은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쯤이다라고 또 그렇게 배웠단 말이죠. 아,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농사도 시작을 했으면 빨리 문명을 탄생해야 됐는데 왜 몇천 년을 또 우리 인간은 기다려야 됐을까? 그건 기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해수면의 지금 높이를 나타내는데요. 지금 2만 년 전에 그때는 빙기 때죠. 자, 빙기 때 추웠어요. 추우니까 이때는 비보다 눈이 많이 내리게 되죠. 육지 위에 눈이 내리게 되니까 또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게 되겠죠. 육지 위에 계속 눈이 얼어서 이 빙하가 점점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빙기 때에는 해수면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2만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약 120m 아래쪽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만 년 전에는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지금 우리가 보듯이
바다가 아니라 2만 년 전에는 육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의 빌레못 그 동굴에서 수만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구석기 시절의 유물들이 나와요. 그분들은 제주도 갈 때 수만 년 전에 배 타고 제주도 간 게 아니죠. 남해가 육지였기 때문에 터벅터벅 걸어서 제주도의 구석기 시절의 그러한 유물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기온이 상승을 하죠. 2만 년 전부터. 그러니까 빙하가 녹죠. 자, 그러면 해수면이 쭉쭉쭉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앞에 그림에서는 1만 2천 년 전부터는 기온이 안정화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빙하는 계속 녹습니다. 온도는 안정이 되었는데 이거 왜 그러냐? 얼음 덩어리는 온도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느려요. 우리가 여름철 그 땡볕에 이따만한 얼음 덩어리를 그 내놨다라고 해서 순간에 다 없어지지는 않죠. 오랜 시간 그 얼음 덩어리가 자기의 모습을 유지를 하잖아요. 이 빙하는 높이가 수 킬로미터고 길이가 수천 킬로짜리의 그러한 거대한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데 수천 년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녹아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쯤이 돼서야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에서 보는 이 해안선은 바로 6천 년 전에 안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날 이 문명이 탄생을 하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강 하구에는 물이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계속 이게 물이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때는 우리가 인공적인 비료라는 게 없죠. 자연적인 비료는 강 상류로부터 퇴적층이 내려와야지 그게 자연적인 비료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게 해수면이 계속 올라오니까 강 하구에 이런 퇴적층이 발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못 먹여 살리니까 결국 문명 탄생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6천 년 전이 이제 되니까 더 이상 해수면이 올라오질 않아요. 이제는 강 상류에서 이 퇴적층 내려와서 강하구에 우리 강하구의 삼각주라고 하는 이런 퇴적층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국 농업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바로 거기에서 문명은 탄생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이 된 거 굉장히 안 좋은 기후 환경 조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되었고 오늘날 문명은 그와는 반대로 농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후 조건 그 다음에 해수면이 안정화가 되어야죠. 우리 해안가의 대부분의 이러한 인프라라든가 기관시설, 항만, 그 다음에 대단히 이러한 농지들이 다 해안가에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우리의 문명은 거의 붕괴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이 기후 조건에 있어야지만이 이 문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우리 또 학교 다닐 때 모든 강 하구에서 문명은 탄생했었다 그렇게 배우지 않잖아요. 이 4대 문명이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4대 강이 있고 그 밖에 얼마나 강이 많고 전 세계에 수천 개의 강이 있는데 왜 이 4개의 강에서만 문명은 탄생됐니?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자, 기후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 자, 6천 년 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강하구는 다 개간을 해서 논 밭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6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강하구에는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고 이러한 세상이겠죠. 자, 그런데 6천 년 전은 어떤 시대냐?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는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금속을 사용한 건 이건 철기 시대 이후의 일이고요. 자, 그런데 숲이 우거지고 나무뿌리가 엉켜져 있는데 쇠조각이 하나도 없이 거기를 무슨 수로 개간을 합니까? 5천년, 6천년 전에 이 강하구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네 개의 강은 공통점이 있어요. 강 상류에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에요.
근데 강하구 쪽은 다 건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강하구에는 숲이 발달을 하지 않았죠. 땅이 푸석푸석해요. 문명은 바로 관계시설, 강으로부터 물기를 내야지 농업 생산량을 높여갖고 문명을 탄생시킬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네 지역은 공통적으로 강하구가 건조해서 숲이 발달을 안 하고 땅을 쉽게 팔 수 있는 관계시설을 뚫기가 용이했던 이 네 지역에서 문명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을 탄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기후가 이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이제 1만 년 동안에는 기후가 안정적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업이 가능해서 오늘날 이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 1만 년 동안에도 우리 이제 1만 년이면 역사책 보게 되면 과거에 뭐 가뭄 들었다, 홍수 났다, 뭐 감염병 돌았다, 옛날에도 이 자연재난은 끊임없이 이 1만 년 동안에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기온이 올라갈 때는 산업화 이전에 지금 평균 기온에서 올라갈 때는 1도 정도 올라갔고요. 내려갈 때는 1도 정도 떨어졌고, 여기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이 변화에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이제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그렇고요. 지금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이때를 우리가 축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축, 우리가 뭔가 이 중심이 되었던 이 시대, 바로 이때 종교, 철학이 바로 이때 다 등장들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이 축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까지 기후 조건이 안 좋았습니다. 기후가 안 좋다. 우리가 역사에서 기후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져 갖고 먹을 게 부족한 세상이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게 돼요. 자, 먹을 게 부족해요. 자,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 때는 오늘날처럼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이 종족이 움직이게 되죠. 뭐 좀 더 농업 생산량이 좋은 곳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그 종족하고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때 기원전 이 천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철기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족과 종족이 맞부딪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모두가 있어요. 철기를 갖다 다 들고 있어요. 대량 살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거는 부족하죠. 전쟁이 붙으면 대량 살상이 일어나죠. 엄청나게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바로 이때가 중국은 춘추 전국의 시대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의 시대, 이건 전쟁의 시대를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바로 공자, 맹자가 이때 등장을 하죠. 이 혼돈된 세상을 어떻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바로 유교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에서는 이때 갠지스강 그 일대로다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농지가 확장돼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왕국들이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돼요. 바로 이때 석가모니가 이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까 하는 불교가 이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이쪽을 가게 되면 이 유태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이에요. 이들은 그 민족 자체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만 하느냐는 이 질문을 집요하게 자기의 신에게 질문을 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는 세상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바로 예수의 등장을 바로 이때 그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는 이때 그리스 자체에서는 그 식량 생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이제 이 무역을 통해서 뭐 이집트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곡물을 수입을 해다가 그렇게 이제 먹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통해서 승리까지 하게 되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민주주의를 했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무조건 표를 많이 얻는 사람이 정권을 쟁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사람을 설득을 해서 표를 많이 얻는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전쟁에 나가서 굉장히 이제 승리를 했던 이러한 장군들이 다 저 사람이 만약 돌아오게 되면 저 사람은 인기가 좋아서 정권을 쟁취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저거를 각종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저놈은 나쁜 놈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서 옳고 그름 진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직 표를 모은다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 오늘날 우리 좋아요를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이때 바로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아테네가 결국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붙게 되는데, 결국 이 아테네가의 이 민주주의는 오직 표를 모으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는 아테네는 결국 스파르타한테 붕괴가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이 와중에 바로
소크라테스가 이때 등장을 하면서 야 옳은 거를 따져야지 표를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찾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그때 이 진리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바로 이 사람을 결국 독살을 시켜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도 이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한테 이제 패전 이후에 바로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고, 그래서 이 이제 무질서한 이러한 세상, 그 전쟁에 패전을 한 이러한 아테네를 어떻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까? 이러한 거를 꿈꿨던 것이 바로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대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배가 불러갖고 할 일이 없어서 철학을 한게 아니라 굉장히 그 비참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세상을 꿈을 꾸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철학자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국,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저기 중동, 그 그리스까지 해서 서로 연결이 다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다가 이때 바로 이 철학과 종교의 맹아들이 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죠. 동시에 이네 지역들 다 이때 먹을 게 부족하고 전쟁은 심화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타인이 너에게 한 그것이 네가 너무 싫어. 그러면 타인에게도 그렇게 하지 마. 이러한 것들에 바로 인간의 그런 가장 중요한 면들이 이때다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추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로마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서양 애들이 이제 기후를 다 정해내서 로마 온난기라고 하는데, 이때 기후 조건이 좋았습니다. 먹을 게 많이 생산이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요. 로마만 제국을 만든 게 아니 이죠. 바로 중국에서는 한 나라가 동시에 제국을 만듭니다. 제국은 바로 그 많은 그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국민들을 먹여 살려서 이런 제국들이 등장을 했고요. 다시 바로 이 기후 조건이 이제 뚝 떨어졌어요. 기후 조건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한 나라라든가 로마 제국은 또 해체가 돼버렸고요. 그다음에 중세 5세기에서 13세기 우리가 이때를 중세 이제 온난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세 온난기 이때 인구가 2억에서 시작을 해갖고 이때 4억까지 늘어나요. 기후 조건이 좋아갖고 먹을 게 많으니까 인구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구를 갖다 이제 4억까지 두 배로 늘려놨는데, 우리 중세 소빙기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저 때가 바로 우리 조선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실록을 보게 되면 맨날 홍수 났다, 가뭄 났다, 뭐 전염병 돌았다. 이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도 기후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 속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기후 조건이 안 좋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그 페스트가 이제 그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많이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러한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뭔가 이 위험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누군가인가 그렇게 책임을 지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다음에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떤 그 희생양을 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또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 유럽에서는 바로 이 패스트로다가 죽어나가는 이 사람들을 내그 원인으로다가 누구를 잡았냐? 바로 마녀를 이제 잡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녀라고 하는 거는 냉정하게 말해서 바로 홀로 사는 늙은 할머니들을 의미를 해요. 사회적으로 생산력이 가장 떨어진 사람이죠. 약자이고요. 이런 사회, 그 가족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늙은 할머니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자그마치 5만 명이나 불태워 죽여버리는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5만 명이나 그렇게 늙은 할머니들을 불태워 죽였는데도 결코 이러한 어떤 식량의 문제, 이러한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야, 이거 갖고는 아닌가 봬요. 결국 여기에서 뭔가 합리적인 거를 생각하게 되죠. 이때부터 우리는 증거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자 하는 것이 생겼고요. 결국 그래서 바로 이때 천둥설이 무너지고 지동설이 등장을 하는, 이건 다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의해서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합리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진입을 할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거구요. 그 다음에 이 마녀를 통해서도 결코 이런 식량 문제가 해결이 안 났잖아요. 봤더니 이거는 마녀를 이게 태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왕이 시원찮아갖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갖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결국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목을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태도 이때 일어나는. 그래서 바로 가장 안 좋았던 이러한 조건 속에서 더 나은, 그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 늘안 좋았던

0: 어떤 이러한 기후 조건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세상,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세상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이건 단지 그냥 위험한 거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이 아닌 좀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강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조천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이제 인류세의 시작을 또 알아봤는데요. 한 번쯤은 2026년 지금의 나는 지구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을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혜 다락방, 저희가 준비한 지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과거도 버려라. 미래도 버려라. 현재의 이 내 몸, 생각도 말라.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버리면 생사의 괴로움을 받지 않나니.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음이 두렵기는 독사나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보다 더해서 큰 불길이 타오르는 것도 그것에 비길 바가 못 된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이 참선법은 승속이 없습니다. 남녀가 없고 노소가 없습니다. 빈부와 귀천도 없고 유식무식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법

안녕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우리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많이 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사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조사선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 불자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누구나가 쉽고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나 조사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서를 하게 됐습니다.

바쁘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앉습니다. 곧게 안정되게 그리고 평안하게 앉습니다. 크게 세번 깊이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며 밖으로 나간 마음을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들숨, 날숨. 이제 명령하거나 생각하는 호흡이 아니라 자연히 드나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만 봅니다.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들숨, 날숨. 몸과 함께 호흡이 평안해지면 마음 또한 평안하고 고요한 상태로 접어듭니다. 고요합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우주의 현상과 본질은 두루 융화되어 두 가지 모습이 없나니 원인과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 사라질 뿐 그 본질은 항상 고요하더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모든 경계가 끊겼으니 다른 경계가 아님을 깨달은 지혜로만 알 수 있다네. 미세한 티끌 하나에도 우리를 이루는 DNA 업보는 물론 대우주의 원리까지도 들어있고 모든 티끌 속이 또한 이와 같다네. 셀 수 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이요 순간이 곧 한량 없는 연급이라 서로 읽히고 슬켜 복잡한 듯 하지만 혼란 없이 정연하게 따로 나뉘어져 이루어졌네. 고통과 행복은 동전의 양면이요 본질과 현상 또한 분별되지 않는 듯 모호하니 본래 마음자리로 돌아가려거든 망상을 쉬지 않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침내는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중도의 길에 들어서게 되니 예로부터 고요한 평정심을 이룬 자를 깨달은 자라 하더라.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명상 총협회 이용태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무엇이 진짜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 유니버스일까요? 아니면 가상의 새로운 공간, 메타버스일까요? 유식 불교의 입장에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곤 했습니다.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확률은 10억 분의 1이다라는 말 때문이었죠. 자, 과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4차로 이어오면서 정보혁신, 디지털 미디어가 만들어낸 새로운

환경은 기계 로봇에 이어서 빅데이터 AI라는 용어들로 점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공간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이죠. 메타버스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가상의 3차원 활동 공간이다. 하지만 종전의 가상 공간, 3D 공간은 게임과 같이 그냥 끝나버리고 현실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각각의 참여에 의해서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가 현실로 연결된다는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란 과학적 인과 법칙에 근거해서 추정해보는 가상의 공간 또는 현상 정도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네, 과학의 기초공식, 수학의 기초공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y는 fx라는 함수 관계로 설명이 될 듯합니다. 네, 인연의 법칙이 과학의 법칙하고도 그대로 상통합니다. 다를 수가 없죠. 하나니까. 네, 연이라는 환경, f라는 함수에다가 x라는 각자의 행위, 원인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y라는 함수 관계로 풀어낸 거라고 할 수 있죠. 인보, 네, 인과 응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원인 연기라는 설명으로도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메타버스란 이 시뮬레이션에 기초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사물을 보았을 때 오감을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와서 머리에서 분석, 해석한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그 세상이 구현되는 거죠. 시뮬레이션, 컴퓨터 기술 또한 인간의 인지작용, 인시작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니버스라는 세상과 컴퓨터가 만들어낸 메타버스라는 공간의 프로세스는 다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우선 우리가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메타버스에서는 씁니다. 네, AI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들로 이루어진 빅데이터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바로 인식을 할 때 어떻게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죠? 네, 오감이죠. 눈, 네, 귀, 코, 혀, 그리고 손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메타버스에서는 AI가 그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결과치를 만들어내죠. 네, 요게 우리의 두뇌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우리 뇌가 분석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통해서 누가 했다? 내 마음이, 뇌가 그려낸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어머니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는 얼마 정도 정확할까? 네, AI가 AI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네, 신뢰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 풍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오감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네, 우선 우리가 보는 빛은 절대 빛이 100이라면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은, 볼 수 있는 빛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소리는 어떨까요? 소리는 더하죠. 네, 절대 음파 속에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청 대역은 불과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5%밖에 안 되는 시각이라는 정보와 1%밖에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나머지는 뭐가 했죠? 뇌가 만들어낸 거죠. 추정을 한 거죠. 컴퓨터가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들어가듯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어떻게 되느냐?
유식불교에서 우리는 팔식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우선 말씀드렸던 대로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 66번째 인식, 뇌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해석을 합니다. 자,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왜곡 오류 현상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돼요. 어떻게? 자, 육식에 이은 칠식을 우리는 유식불교에서는 말라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 거예요. 굉장히 왜곡 편견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팔식이 등장합니다. 팔식을 유식계에서는 아래야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래야식. 네, DNA라고 보면 됩니다. 인류가 600만 년 전 유인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내가 존재할 때까지 엄청난 진화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무의식의 습관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엄청난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95%밖에 안 되는 이미지라는 정보, 1%, 이 95%를 보지 못하고 99%를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그 그림이 진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라리 컴퓨터가 네,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로 해석한 게 우리가 보는 세상보다 더 현실에 진짜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세상이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예, 말라식, 내 중심의 편견이나 주관이 들어가서 내가 본 것만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100점 만점에서 전부 다 맞춰도 5점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다가 뭐 경상도 표준말로는 겐또 그러죠. 네.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어차피 10점을 넘지 않겠죠. 근데 그런데도 옳다고 우기는 이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자,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유식불교에서 또 가라사대 일수사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물인데 어떤 세상에서는, 천상의 세계에서는 보석으로 보이고 인간의 세상에서는 마시는 물로 보이고 물고기는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고 아귀들은 피구름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저는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바꾸어 들어갑니다. 자, 차원. 우리가 공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어떻게 가죠? 네, 1차원. 1차원은 뭐가 1차원이죠? 연기로 연결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연기. 최초의 시작은 뭡니까? 138억 년 전 이 지구별이 생겨나기 전에 우주가 태동될 때 최초의 한 점에서부터 빅뱅이 일어나면서 점점 점들에 의해 가지고 은하계, 우주, 태양계, 지구에 이르기까지 많은 점의 연결이 있었습니다. 자, 1차원. 점과 점의 연결. 선을 1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조금 차원을 높여보겠습니다. 자, 2차원은 뭐죠? 네, 선과 선이 연결됩니다. 선과 선이 연결되면 뭐가 되죠? 네, 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인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 면, 2차원적인 면의 사상에 갇혀 있었던 거죠. 평평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가면 떨어져 죽겠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별들이 우주가 돈다라고 생각했던 지동설.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들 지금 보면 어처구니 짝이 없습니다. 근데 평면에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는 생각에 가로잡혀서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차원의 공간에서 말이 되는가를 볼까요? 네, 3차원은 뭐죠? 면과 면을 연결. 뭐가 되죠? 공간 입체라는 3차원이 만들어집니다. 자, 3차원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네, 면에, 이 면에서만 있는 게 달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3차원을 넘어 4차원 공간에 대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4차원은 뭘까요? 공간의 이 3차원이라면 4차원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과거의 공간, 현재의 공간, 미래의 공간. 자, 어떻게 돼요? 지금 이 공간이지만 어제로 돌아가게 되면 저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 공간에 제가 있지만 다음 순간 저는 이 공간에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네,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죠. 네,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경 속에서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 시방 3세 부처님과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시방이란 열 가지 방향입니다. 어떻게 열 가지 방향이 나오죠? 사방이라고 그러죠. 동서남북. 거기에다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사유. 그럼 여덟 개가 나오죠. 여덟 개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3차원 입체가 되죠? 아래, 위. 이래서 열 개의 방향. 시방입니다. 정말 오래전에서부터 제대로 보신 겁니다.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끝나지 않고 시방 3세라고 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 이미 4차원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고 제대로 본질을 보자는 게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 본질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하는 순간 갇혀버려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멈추고 비우고 단디 봐라 보이나. 네, 보니 위도 보고 아래도 보고 좌도 우도 보이고 어제도 보이고 오늘도 보이고 내일도 볼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불구하고 세상은 밖에만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밖과의 도전을 하고 밖과의 경쟁만을 합니다. 진정한 힘은, 진정한 깨달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겁니다. 네, 환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이 세상에 못 그려내는 그림이 없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법구경 표현을 빌면 이렇게 세상은 내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다라는 것. 전부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 그럼 뭐부터 해야겠어요? 이것부터 해야 되겠죠. 네, 내 마음부터 제대로 볼 줄 아는, 그래서 매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편견이 아니고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명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과 4,5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는 납작하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정관념과 편견, 선입견에 갇혀 있었죠. 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차원이 다르니 다른 것들을 본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맞다라는 네, 과학적으로 공간의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보인다. 일수사견에 대한 제대로 된 관념을 가지고 간다면 그러한 억측, 말도 안 되는 주장이나 고집은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인간들은 소위 말해 진화라는 걸 하게 되었죠. 네, 최초로 인간이 본격적으로 도구를 활용한 역사적인 사건은 신석기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구를 제대로 쓰는 인간이. 거기서부터 인간은 다른 어떤 유해 동물들보다 진화를 거듭하게 되죠. 만물의 영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네, 1차 산업혁명은 뭐죠? 네, 기계, 말이나 소의 힘 대신 전기자동차. 네, 와 같은 기계화를 통해서 1차, 2차 산업혁명, 자동화, 기계화, 자동화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자,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뭘 얻게 됐어요? 이 기계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은 비로소 뭘 갖게 된다? 여유를 갖게 된다. 그렇죠? 여유를 갖게 된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24시간 죽도록 일해서 한 끼 양식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면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서 인간들은 많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이 여유로 인해서 생겨난 게 뭐다? 문화, 학술, 예술의 활동.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졌다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 얘기들을 보면 웃기기 짝이 없죠. 네, 가장 찬타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소수 귀족들은 배터지도록 먹고 토하면서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를 위해서 나머지 대부분들은 죽라고 일을 하는 소, 돼지 같은 존재로 희생을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기계가, 자동화가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네. 그 이후에 일어난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우리는 육체 노동에 대한 여유를 다음 단계, 네.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 되죠. 네. 뭔가를 외우고 경험치를 정리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힘 빼고 에너지 낭비를, 뭐 낭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으니까. 근데 그런 과정들에서 가졌던 그 수고들을 또 들게 되죠. 뭐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네,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머릿속에 담아 놓을 수 있는 지식 정보보다 조그만 USB에 도서관, 뭐 요즘은 뭐 도서관, 큰 대형 도서관 전체 장서 양을 요만한 거에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죠? 한때는 지식혁명, 지식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와요? 네. 지식정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홍수가 쓸모가 없어지죠. 너무 많아서 뭐가 있는지 몰라. 마치 우리 머릿속에 잡동사니가 가득 들어앉아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야. 예전에 시골에 가면 정지라고 그러죠. 부엌 위에 다락방 같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물건을 받으면 차곡차곡 챙겨둡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챙겨줍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쭉 빼고 보니까 야, 저렇게 넓은 공간이었구나라는 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들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뭐다? AI. AI란 뭐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죠. 뭐죠? 인공지능. 지능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AI 때문에 또 두려워합니다. 오 마이 갓, 내 일자리 뺏기는 거 아니야? 나 뭐하고 먹고 살지? 일자리를 잃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1, 2차 산업혁명을 지나오면서 기계들의, 로봇들의 우리가 일자리를 뺏겼나요? 아니요. 새로운 일자리, 부가가치 높은 일자리들로 가치관 이동이 있었던 거예요. 자,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 뭐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아직 AI가, 기계가 못하고 있는 부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지혜. 지혜는 뭐죠? 먹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보니까 아, 유레카! 저거다! 보는 눈, 안목, 지혜. 지혜, 지자는 어떻게 생겼죠? 알지와는 다르죠. 알지 밑에 뭐가 들어가 있죠? 태양, 날이 들어가 있어요. 뭔 말이죠? 태양에 비춰서 훤히 보이니 알라고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보이는 거야. 이게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예, 인간에게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지혜, 통찰력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계의, AI의 노예가 될 것인가? 게임 속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고 고통받는, 예.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나오죠? 예, 빨간 약을 먹고 고통받으면서 진실을 알래, 아니면 파란 약을 먹고 그냥 즐겁게 해롱거리면서 살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구속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인류는 지금까지 유인원에서부터, 600만 년 전 최초의 유인원에서부터 끊임없는 인과 연의 법칙에 의해서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신석기 혁명에서 현대의 4차 산업혁명에 이루어지기까지 슬기롭게 기계를 활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약, 술에 찌들면 어떻게 되죠? 벗어나질 못하죠. 왜? 노예가 됐으니까. 내가 컨트롤 할 힘을 잃어버린 상태로 접어들였으니까. 근데 명상은 뭐죠? 네. 메디슨이 아니고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약물로 치료하고 약물로 중독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상태로 들어가는 자연 면역력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을 가름한다. 보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든 거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하죠. 네,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자, 마음 먹기 나릅니다.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자세로 어디에 임하든 열린 마음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달음의 자세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 네, 더욱더 슬기로운 세상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먹기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다르게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재미있는 영어 단어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바라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온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가득 차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니까 impossible이라는 영어 단어를 떠올리게 되죠. I-M-P-O-S-S-I-B-L-E, impossible. 어떻게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impossible을 가능하도록 바꿔놓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자, I, 내 머릿속에 쉼표를 주고, 잠시 쉬어, 네. M 다음에 뭐가 들어갔죠? 스페이스가 들어갔죠. 네. 비운이, 머리에 쉼표를 주고, 비운이 뭐가 됐어요? I am possible, 가능해져 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래서 진정한 창조와 혁신이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네. 멈추고 비움을 통해서 데이 원, 초심이라고 그러죠. 초심에서부터 바라보면 무한한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는 고령화 사회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 고령 노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니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렇게 사회에 보편화시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시니어 뭐죠? 네, 주니어, 애들 말고 시니어, 어른다움. 네, 이게 필요한 거다. 과거의 동물의 왕국에서는 젊음만이, 육체적인 힘만이 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돌아봤다시피 이제 동물의 왕국 힘이 지배하는 사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나이가 들면서 암기력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암기 왜 하죠? 네, 바로 치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진짜 필요한 힘이 뭐죠? 지혜, 통찰력, 세상을 바라보는 눈. 네, 이겁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는 나는 맛이 갔어. 시니어, 노인이야. 노인이 아니라 시니어. 어른다움은 어디서 나오죠? 지혜에서 나옵니다. 자, 요렇게 과거 어느 세상보다, 시기보다 시니어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시니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장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긍정의 신호로 받아들이시고 뭘 가지고 채우려는 욕심보다는 네, 여유롭다. 여유는 뭐죠? 네, 비우니까 여유로운 거죠. 그죠? 없는 걸 채우는 걸 여유롭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만 내려보자라는 하나만 비우면 뭐죠?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 여유가 생기니 어떻게 해요? 평화롭습니다. 예, 이렇게 평화가 생기니 뭐죠? 주위에 긍정의 에너지, 행복을 스스로 찾고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예,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명상에서 우리가 선명상에서 얘기를 할 때 공, 무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있다라는 것에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거기서부터 분별심이 생겨나고 그 분별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 고진별도라고 그러죠. 네, 고통은 집착에서부터 비록되나니라죠. 이 고통을 끊기 위해서 그 집착을 버리기 위한 네, 멸도, 네, 바른 도를 통해 여덟 가지 팔정도를 통해서 그러한 고통을 집착을 멸한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세상이 진짜일까?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은 10억분의 1. 달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 절대적인 진짜라는 개념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불교 명상에서, 선명상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그 방향하고 일치한다라는. 그래서 세상이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오식을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 네, 뇌를 통해서 육식 해석을 하고 네, 거기에도 그것도 모자라서 그 부족함에도 모자라서 말라식, 네, 아래야식에 의한 오류와 네, 편견이 들어간 그 웅터리 같은 네, 그 웅터리 같은 그걸 진짜라고 고집하는 그 어리석음을 좀 비우고 차원을 달리해서 바라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야 뭔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네, 그래서 번뇌망상을 멈추고 네, 비우고 네, 그러니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겼어. 그 여유가 있으니 내가 여유로우니 모든 것들에 여유롭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한의 공간을 만든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우리 마음 공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허상. 메타버스는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게임에서 나타나는 공간은 가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다. 내가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처구니없는 것인가라는 것을 메타버스라는 세상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께 잠시 보여드렸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메시지는 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가능한 편한 복장으로 입고 가볍게 몸을 풀어줍니다. 긴장을 풀고 기대감이나 강박감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상체는 곧게, 팔과 다리는 안정되게 두고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명상 중에 하체에 통증이 오면 다리 위치를 조용히 바꿔줍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드나드는 호흡을 지켜보며 몸과 마음을 따스한 손길로 어루만져 줍니다.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죽음을 기억하고 오늘에 충실하라. 가장 확실한 진실인 죽음에서부터 거슬러 가면 괴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기를 되풀이하는

진리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무상함을 알게 되면 매 순간 변하여 고정된 실체가 없는 허상임에도 이미 가버린 곧 지나가게 될 대상에 집착함으로 인해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고통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련이나 후회, 집착, 기대를 모두 내려놓고 용서와 감사, 사랑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새 고통은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을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살아있음의 기적과 신비를 느끼고 감사와 사랑으로 행복한 우리들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네, 천천히 눈을 뜨고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명상 중에 얻었던 사랑, 용서, 감사로 이웃과 자연을 맞이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허공도 아니요 바닷속도 아니며 험한 산 바위 속도 아니다. 죽음을 피하여 숨을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느니라.

만족이 가장 큰 재산이며 신뢰가 가장 귀한 친구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익은 건강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전염병을 다스리다. 부처님께서 마가다국 왕사성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바이샬리에서는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0: 한때는 인도 전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곳이었지만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바이샬리 사람들은 전염병을 잠재우실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1: 큰 자비로 중생을 가엾이 여겨 일체를 두루 살피시군. 이끌지 못한 일을 끌어주시고 모든 중생을 대하기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십니다.
0: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웃나라 마가다국에서 왕의 공양을 받으며 머물러 계시는데 부처님을 모셔올 방법은 없을까요? 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이샬리 백성들의 초청을 받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과 함께 항아를 건너 바이샬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아난존자는 대중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을 합성하였습니다.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 붓다에게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의와 법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어떤 존재들이 여기에 함께 왔든지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신들과 인간들에 의해 공경받는 열애와 승가에 예경하라. 행복이 있기를. 일주일 동안 사부대중이 보배경을 합성하자 전염병을 퍼뜨리는 나쁜 기운이 모두 사라졌고 모든 아픈 이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생명체를 향해 평화와 행복을 빌어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존재에게 위안을 안겨주고 어려움을 넘어서는 지혜를 심어주셨습니다.

드시면서 불교팁을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에 안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불교 TV를 틀어놓고 열심히 들으시더래요. 따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처님 가르침하고 인연 맺나 보다 너무 좋게 생각했는데 한 가지 눈에 자꾸 걸리는 게 있더래요. 뭐냐면 꼭 소주 한 잔 드시면서 불교 TV를 보신다. 아버지 스님들이 술 마시지 말라 계율을 지켜라 이러는데 아 왜 이렇게 소주 드시면서 불교 TV 보시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두셔라. 그냥 두셔라. 그래도 아버지가 잔소리 때문에 신경질 나셔서 불교 TV 안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냥 두십시오. 뒤로라도 자꾸 부처님 가르침과 스님들 법문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어? 3이네? 3? 1, 2, 3에 3마리야?
1: 아니, 네가 들고 있는 3.
0: 3? 3이면 설마 이거 산삼이야?
1: 그 3이 아니고 배옷 짤 때 쓰는 3이거든.
0: 아,
1: 근데 3은 뭐 하려고? 설마 그걸로 배옷을 짜겠다는 건 아니겠지?
0: 누가 길에 버렸길래 주워왔는데 배옷이나 짜입어야겠다.
1: 네가 마이태자냐?
0: 마이태자?
1: 삼마, 옷의. 신라가 망하고 산으로 들어가 삼배옷을 입고 살았던 신라의 태자야.
0: 아,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에 얽힌 제천 덕주사다.
0: 덕주사?
1: 덕주사는 기암절벽이 유명한 월악산에 위치한 사찰인데, 원래 신라 진평왕 때 월악사로 창건한 사찰이야. 그러다 신라 마지막 공주인 덕주공주가 머물며 마애부를 조성하고 사찰을 중건해서 덕주사라고 불리게 됐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제천 덕주사로 고고! 신라가 패망하자 마이태자와 덕주공주는 망국의 서름을 안고 금강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의 하룻밤을 문경에서 묵게 됐죠.
2: 오라버니, 이제 신라는 영영 없어지는 거지요?
3: 되찾을 거다. 내가 금강산에 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하여 신라를 다시 일으킬 거다.
1: 그날 밤 마이태자는 꿈을 꾸었는데 바로 관세음보살 꿈이었습니다.
4: 태자야, 여기에서 서쪽으로 고개를 넘어가거라. 그러면 넓은 터가 나올 테니 그곳에 절과 석굴을 세우고 북두칠성이 마주 보이는 자리를 골라 부처님을 모시면 많은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1: 마이태자가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주자 덕주공주는 놀라며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줬죠.
2: 저도 어젯밤 오라버니랑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3: 아, 그래? 이건 보통 꿈이 아닌 듯하다. 당장 서쪽 고개를 넘어가자.
2: 저는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가 계신 서쪽을 향하여 절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오라버니는 제목까지 해서 미륵불을 지어주세요.

0: 그래, 그러마.
1: 마의 태자를 떠나보내고 월악산에 홀로 남은 덕주공주는 덕주사를 창건하고 마의 불을 새기며 마의 태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의 태자가 불쑥 덕주공주를 찾아왔죠.
0: 공주야, 마의 불이 완성됐으니 그만 나랑 금강산으로 가자.
2: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 불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불사는 신라를 찾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
2: 오라버니, 신라는 망했어요. 그러니 그만 포기하세요.
0: 아니, 절대 포기 못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신라를 되찾을 거니까.
2: 같이 못 가서 죄송해요.
0: 잘 지내거라.
2: 이 마의 열의 입상이 저를 대신해 오라버니를 지켜보실 거예요.
0: 그래, 나 또한 미륵불을 만들어 너를 지켜보마.
2: 조심히 잘 가세요.
1: 하지만 마의 태자는 왕건에 의해 충주 미륵사에 감금되었고, 감금된 마의 태자는 공주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덕주사를 향해 미륵불을 지었고, 덕주공주 역시 충주 미륵사를 바라보며 마의 불을 향해 아버지 경순왕과 오빠 마의 태자의 건승을 빌었습니다. 그 후 덕주공주가 지은 사찰은 공주의 이름을 따 덕주사라 불리게 되었답니다.
3: 나라가 망하는 걸 봤으니 덕주공주도 마의 태자도 정말 힘들었겠다.
1: 당연하지. 아마 속이 시커멓게 탔을걸.
3: 그러게. 근데 이 탑은 뭐야? 이것도 덕주공주가 만든 건가?
1: 아니, 이건 덕주사 스님들이 죽은 소를 기리기 위해 만든 우공탑이야.
3: 죽은 소? 소가 왜 죽었는데?
1: 그 이유가 다음 전설이야. 자,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 따라 우공탑 이야기로 고고! 덕주사 스님들이 새 법당을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건장한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4: 스님, 이 소를 보세요. 꼭 자기도 돕겠다 하는 것 같은데요.
5: 그러게요.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요.
1: 황소는 목재가 실린 수레를 끌더니 마의 불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5: 소가 마의 불 앞에 멈춰선 건 별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6: 아마도 이곳에 법당을 지으라는 거겠죠?
5: 아마도요?
1: 스님들은 그곳에 새 법당을 짓기 시작했고, 황소는 자재가 부족할 때마다 수레를 끌고 와 스님들의 공사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이 완성되던 날 그만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 후 스님들은 덕주사 완성에 큰 공을 세운 황소를 기리며 우공탑을 지었답니다.
3: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어깨가 축 처졌냐? 나 도둑 맞았어. 내가 진짜 아끼던 건데.
1: 어? 뭘 도둑 맞았는데?
3: 새 연필.
1: 설마 이 연필은 아니겠지?
3: 그거 내 건데. 뭐야, 몽이 네가 도둑이었어?
1: 도둑이라니. 네가 어제 흘리고 간 거 내가 주워준 거거든.
3: 미안.
1: 좋아,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고창 선운사로 가야겠다.
3: 선운사?
1: 고창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 고찰인데, 호남 5대 사찰 중 하나야. 한때 89개의 암자에 3천여 명의 스님이 수행했고, 조선 태종 때 사찰 폐쇄령에도 국태 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보존된 큰 절이었지. 우리나라 3대 지장 기도처 가운데 하나기도 하지. 자,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고창 선운사로 고고. 1936년 여름 어느 날, 도굴꾼들이 금동 지장 보살상을 훔치기 위해 선운사에 숨어들었습니다.
6: 내가 말은 보살상이야. 이 보살상을 훔쳐 일본에 팔면 큰 돈을 벌 거라고.
1: 도굴꾼들은 보살상을 훔쳐 일본으로 향했고, 일본인 부자에게 거금을 받고 불상을 팔아넘겼죠.
7: 아, 이게 영음하다는 선운사 불상이다, 그 말이지?
6: 예, 제가 직접 선운사에서 훔쳐왔다니까요.
7: 좋아, 사겠네.
1: 불상을 사고 난 얼마 후 일본인 부자의 꿈에 지장보살이 나타났습니다.
8: 나는 본래 전라도 도솔산에 있는 지장보살이다. 그러니 당장 나를 그곳으로 돌려보내라.
1: 하지만 일본인 부자는 이 말을 흘려들었고 얼마 안 가 병이 들고 가세가 기울었죠.
7: 지장보살이 벌을 주는 거야.
2: 무슨 말이세요? 벌이라니요?
7: 보살상을 갖고 있다가는 큰 변을 당하니 당장 그 보살상을 파시오.
1: 일본인 부자의 말처럼 금동 지장보살을 소유한 사람들마다 모두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금동 지장보살을 마지막으로 소장했던 일본인은 두려움에 떨다 고창으로 향했죠.
5: 나 좀 살려주시오.
6: 살려달라니요? 누가 괴롭힙니까?
5: 지장보살이요, 지장보살. 당장 금동 지장보살을 모셔가시오, 제발.
1: 그렇게 금동 지장보살은 도난당한 지 2년 만인 1938년 11월 다시 선운사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3: 와, 다행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1: 내 말이.
3: 근데 이 굴은 뭐야?
1: 아, 진흥굴. 신라 진흥왕이 수도하던 굴이야.
3: 진흥왕이면 삼국통일의 기반을 만들었던 왕 맞지?
1: 맞아. 선운사엔 두 가지 창건 설화가 있는데, 하나는 백제의 고승 검단선사가 창건했다는 설이고, 하나는 바로 이 굴에서 수도하던 진흥왕이 창건했다는 설이야.
3: 알았다. 뭘? 진흥굴로 데려온 이유지 뭐긴 뭐야.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진흥왕 이야기지?
1: 오, 눈치 빠른데. 자, 그럼 바로 절따라 전설따라 출발해보자고. 진흥왕 이야기로 고고! 576년 신라 진흥왕은 수행자가 되기 위해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0: 이 몸은 태자 때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다. 이제 도솔산으로 가 수행을 하려 하니 태자가 왕위를 물려받거라.
1: 왕위를 내려놓은 진흥왕은 사랑하는 왕비와 공주를 데리고 도솔산으로 향했죠.
0: 함께 가죠. 고맙소.
2: 고마운 건 저예요. 이리 좋은 곳에서 수행할 기회를 주셨으니.
1: 바위굴에서 열심히 정진하던 진흥왕은 어느 날 세 분의 미륵 부처님이 바위를 깨고 나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2: 미륵 부처님이 세 분이면 보통 꿈이 아니네요.
0: 아마 이곳을 크게 일으키라는 뜻일 거요. 당장 이곳에 암자를 지어야겠소. 그리고 그 암자는 왕비의 이름으로 하리라.
1: 진흥왕은 암자를 지어 왕비의 벼로인 도솔의 이름을 따 도솔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답니다. 오늘 어디 갈래?

0: 밥은 먹으면 줄까?
1: 헐, 주는 게 아니라 네 뱃속으로 이동한 거거든.
0: 하, 그렇네. 이따 절에 가면 부처님께 빌어야겠어. 아무리 먹어도 밥이 줄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1: 으이그, 부처님 바쁘시거든.
0: 그렇겠지.
1: 좋아, 오늘 절 따라 전설 따라는 고성 옥천사다.
0: 옥천사?
1: 고성 옥천사는 신라 문무왕 10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10대 화엄 사찰 중 하나야.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의 병영으로 이용되고 3.1운동 당시엔 경남지역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호국 사찰이기도 하지. 아 맞다, 불교 정화운동을 주도했던 청담 스님이 출가한 절이라는 걸 빼먹었네.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옥천사로 고고. 신라 문무왕 10년, 의상대사는 절을 지을 자리를 찾아다니다 신비로운 옥천샘을 발견했죠.
2: 참으로 옥같이 맑고 귀한 샘물이야. 이곳에 절을 지어야겠어.
1: 의상대사는 그곳에 절을 지었고 신비한 옥천샘의 이름을 따 옥천사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옥천샘 바위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3: 스님, 보세요. 옥천샘 바위에서 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4: 오늘부터 저 쌀로 부처님께 공양미를 올리게.
3: 예. 근데 스님, 저 공양미 말입니다. 설마 계속 쏟아지진 않겠죠?
1: 바위는 계속해서 쌀을 쏟아냈고 욕심이 생긴 스님은 더 많은 쌀을 얻기 위해 바위를 깨뜨렸습니다.
3: 이 돌을 깨면 더 많은 공양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왜 갑자기 쌀이 안 나오지?
1: 스님의 욕심으로 공양미는커녕 옥천샘마저 모두 말라버렸죠.
4: 욕심이 화를 부른 거다.
3: 죄송합니다, 스님. 전 그냥 더 많은 공양미를 올리려고. 이제 샘이 모두 말라버렸으니 어쩌죠?
4: 어쩌긴.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지.
1: 노스님이 매일 기도를 올리자 샘에 다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연꽃 하나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후 샘은 만병의 신통한 약물이 되었고 옥천샘의 신비한 효험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1987년엔 한국의 명수로도 선정됐지.
0: 와, 옥천샘 물을 마셔서 그런가 몸이 진짜 가뿐한 거 있지? 이따 가기 전에 또 마셔야겠어.
1: 좋은 생각이야.
0: 근데 이 바위는 뭐야? 이 구멍들에서 공양미가 쏟아져 나오는 건가?
1: 그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정을 박은 자국이야.
0: 정을 박아? 왜?
1: 궁금하지?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황소바위 이야기로 고고! 옥천사를 창건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 아, 공사가 시급한데 일손이 부족하니.
1: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황소는 부족한 일손을 도와 나무를 나르며 절을 짓는 데 큰 도움을 주었죠.
2: 덕분에 사찰을 완성했으니 이 염주를 걸어주마.
1: 큰 스님이 황소를 칭찬하며 목에 염주를 걸어주자 그 순간 황소의 몸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황소는 바위로 변했습니다.

0: 세월이 흘러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군들이 옥천사까지 쳐들어오자 황소바위는 큰 도력을 발휘했죠.
1: 부처님의 힘으로 왜군들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2: 부처님의 힘이라고? 이 깍바위가 뭐라고?
0: 외장은 스님을 비웃으며 황소바위를 칼로 내려쳤고 두동강이 난 바위는 붉은 선혈을 쏟아냈습니다. 왜군들은 피를 뒤집어 쓴 채 놀라 도망쳤고 옥천사의 승병들은 황소바위 덕에 나라를 지켜내게 되었답니다.

성내지 않음으로써 노여움을 이기고 선으로써 악을 이기고 서로 나누어 가짐으로써 인색함을 이기고 진실로써 거짓을 이겨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합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길이 창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혜 무럭무럭 자라나서

중생 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색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법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올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 미묘 법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보살

머리의 꾸밈새나 가문이나 계급 때문에 스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리와 정의가 살아있는 사람이 참 스승이며 진정 축복받은 스승이다.

성내고 해치려는 생각을 없애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라. 연민하는 마음으로서 중생을 돌아보고 자비로운 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라.

BTN 불교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읽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건조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다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 있을 때는 그 옷과 생김새를 보고 남녀를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섯 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열 달 동안 겪어야 하는 심한 고통을 말해주리라 어머니가 아기를 수태한 첫째 딸에는 마치 불꽃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버리나니라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죽이 한 방울 떨어진 것 같나니라 셋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니 입에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전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기나 다리로 어디기도 하여 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10가지 큰 은혜가

금강 현존 사친 수여해 법계온 이고취 산문 숙정 절비오 산해 재앙 영소멸 토지 철룡 호삼보 산신 국사 보정상 준동 함정 등피한 세세상행 보살도

제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하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우린 이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계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없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으치는 계송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고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옴 설바 못자 무지 사다야 사바하 준제 주의 계송 준제 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나무 칠구지 불모대 준제 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비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양과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기를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0: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 존자와 안한 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 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0: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안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0: 예비 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의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애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애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부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0: 법장비구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0: 이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는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연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안한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0: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사막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안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 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해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석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재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효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염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이니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단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단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무한 봉불사 명상 심리 상담 센터 쉼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명상 심리 전문가 지호 스님과 함께하는 사별 가족 치유 7단계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전해드립니다. 신청 문의는 010-4115-2303번과 모바일 QR코드로 가능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천 관음사에서는 10월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모시고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청정한 계율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지혜와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원합니다. 문의는 031533-0741번입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

0: 삼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 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오늘 저는 그 십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우도 처음 들은 소리 아니죠? 예. 예. 십우도는 사찰에 가면 소 찾는 그림이 있죠. 예. 첫 번째 그림부터 총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어요. 소를 찾는다. 농경사에서 소를 찾는 것은 중요하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소가 해주는 일이 뭔가 하면은 뭐예요? 밭도 갈아주고 떠요. 거름도 만들어주고. 소가 농경사회에서 중요하죠. 그러면 나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아니, 농경사회에서는 소가 중요하고 나 개인한테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또 네. 참된 자기를 찾는 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마음이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참된 자기란 뭐예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지금 눈에 옆에 보이시는 것은 가짜의 자기인가? 그럼 진짜 자기는 뭐고 가짜의 자기는 뭔가? 근데 이분이 소를 잃어버렸어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그것을 제 1단계 심우 뭐라고요? 심우. 그런데 심자가 찾을 심, 우자는 소우, 소를 찾자. 예, 따라 한번 해보실래요? 소를 찾자. 소는 나한테 매우 귀중한 재물이다. 상속해야 돼? 재물이다. 중요한 가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겠다. 오늘 제 법문 주제는 소를 찾자.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소를 잃어버렸고도 소를 잃어버린 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찾을 이유도 없어. 그래서 소를 잘 안 찾아요. 잊어버려 놓고. 소를 찾으려면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어느 쪽이 맞나? 잃어버렸다가 맞죠.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야 돼요. 왜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잃어버렸어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봐요. 나는 이래서 잃어버렸다. 뭘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왜 잃어버린 것 같은가? 예? 마음을 잃어버렸다. 또 뭘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나? 첫 번째는 이제 욕심이 많아서 이걸 갖고 싶고 저걸 갖고 싶어서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거야. 욕심에 따라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아니,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 아닌가? 어릴 때는 부모님 따라 살았고,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되면 여성들은 애인을 찾아서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를 위해서 또 살죠? 자식을 위해서 살고. 근데 자식이 커갖고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자 남아버리죠. 그럼 난 뭐야? 그동안 뭐 했지?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 그때가 지금 이때죠. 예.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절에 오는 수밖에 없네. 박수. 예, 절에 오신 거 박수. 예. 예, 절에 오셔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 어디 오신 거예요? 절에 오신 거예요. 옆 사람한테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나를 찾아서 절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다는 것을 먼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잘 살아왔죠? 네. 예, 돈도 벌고 자식도 낳고 걔들 출가도 시켜주고 학교 공부도 시켜줬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박수. 아니 그랬는데 걔들이 다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 공부를 하셔야죠. 이제 진짜 나를 이제 찾아 이제 떠나야 돼요. 그게 제 1단계. 소를 찾는 제 1단계는 그동안 고생했고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맞아요? 예, 이제는 내 건강 문제도 있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런데 이따금씩 불편하죠. 이따금씩 힘들 때도 있죠. 예, 예. 그런 일 없어요? 예. 그러면 아 이렇게 힘들 때 그럼 진짜 나는 뭐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힘들 때 진짜 나는 뭐고. 제 여기 이 선문답과 가나선 이 책이 총 10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선문답이 총 40개가 나오는데 1단계 때 4개, 2단계 때 4개. 그래서 10단계에서도 4개가 나와서 총 40개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단계의 첫 번째 그 선문답을 이제 공부할 거예요. 해가하고 달마하고의 대화예요. 해가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80이 넘는 거와 마찬가지죠. 옛날 사람들은 40이 넘기가 어려웠어요. 이게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평균 연령이 40대였어요. 우리들은 지금 몇 세까지 살아요? 100세까지 사시는데 옛날 분들은 이거 40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왕들도 50을 넘은 왕이 굉장히 귀해요. 이게 최고의 호화로운 생활과 최고의 의료진이 있었지만 그 50 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해가도 40이 넘었으니까 근데 여전히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어요? 달마 대사를 찾아갔는데 달마 대사께서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엄청 쏟아지는 날 어떻게 했어요? 담비라고 그러죠. 칼로 팔뚝을 잘라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바쳤어요? 달마대사한테 바쳤어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아 해가가 마음이 어떻다? 절박하고 정말로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결심이 뭐라고요? 분명하구나. 그래서 달마대사가 어떤 일로 왔노? 물었어요. 그래서 해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80년 동안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80년이죠. 80년 동안 살았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여전히 불편합니다.

0: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따라 한번 해볼래요? 가슴을 두드리면서. 나이가 이 나이가 됐어도 여전히 불편합니다. 따라 해봐요. 시작.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번에는 합장을 하시고 이 나이가 되도록,
1: 이 나이가 되도록
0: 여전히 불편합니다.
1: 불편합니다.
0: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1: 편안하게 해주세요.
0: 바로 하시고 그랬더니 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오라. 그것도 한번 해봐요. 자, 이번에는 누가 돼요? 달마가 돼보세요. 자, 달마는 손을 안 올리고 자선 자세로 자 따라 해봐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달마 대사. 아, 오늘 저리 잘 오셨네. 달마 대사도 돼보시고. 달마 대사가 돼보여요.
1: 마음이 불편하다고.
0: 좋아.
1: 좋아.
0: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1: 가지고 오라.
0: 달마 대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해가가 돼보실래요? 해가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1: 이 나이가 되도록.
0: 아, 이번에는 해가예요. 합장을 해야 돼. 해가는 달마 앞이니까 이 나이가 되도록
1: 여전히
0: 마음이 불편합니다.
1: 불편합니다.
0: 좋아요. 내리고 두 사람씩 서로 마주 보실래요? 서로 마주 보세요. 서로 얼굴을 돌려서 마주 봐요. 자, 불편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봐요. 자, 앞사람한테. 사찰에 와야 도반이 있죠. 집에서는 혼자만 계시죠. 누구한테 내 불편한 마음 호소도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셔라. 나 이게 불편해. 이게 불편해. 내 이야기 좀 들어줘. 오케이? 이야기를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봐요. 먼저 하실 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 손 내리시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경청해 주실 분, 들어주실 분 손 들어봐요. 내리시고 먼저 이야기하실 분 손 들어봐요. 아니 먼저 이야기해야 돼요. 매도 먼저 맞듯이. 자, 나 이게 불편해서 이게 불편해서. 그러면 그걸 들어줘야 돼요. 자, 이야기할 사람은 합장을 하시고 자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시간 드릴게요. 네. 뭐 며느리 문제라든가 자식 문제라든가 남편 문제라든가 내 몸이 여기가 저기가 아프다든가 시어머니 문제라든가 또 친구들 문제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래요. 일상에서 겪는 사소한 것도 이야기를 하세요. 좋아요. 네. 자, 이야기 들으신 분이 아이고 이야기 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역할을 바꾸세요. 이야기를 들은 분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야기 하셨던 분은 들어주세요. 자, 역할 바꿔서 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이야기 시작하세요. 최근에 내가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자식 이야기나 친구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해봐요.

좋아요. 자, 자 했죠? 그러면 이야기 잘해 주셨다고 박수 엽서라. 자, 여기 정면 보세요. 네, 정면 보시고 네,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네, 앞뒤로도 흔들 하시고 자, 눈을 감아요. 명상을 해봐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팽창합니다. 내쉬면 아랫배가 수축을 느낍니다. 방금 전에 불편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에 좋았거나 불편했던 그 장면을 눈앞에 떠올려봐요. 눈 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떠올려봐요. 눈으로는 무엇을 보이고 귀로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요? 그곳에서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나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불쾌함 느껴질 수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자, 화가 짜증이나 화가 나시는 분은 손 들어봐요. 오케이, 눈 계속 감고 불쾌감을 느끼신 분은 손 들어봐요. 불쾌감 내리시고 섭섭하다 손 들어봐요. 섭섭함을 느끼신 분 내리시고 외로움을 느꼈다 막막하고 외롭다 이런 느낌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좋아요. 그 느낌을 거부하지 말고 이번에는 그 감정을 느껴요. 그 감정을 막막함, 외로움, 짜증, 불쾌함을 그걸 조용히 느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강하게 느끼는지 그 느낌을 어디서 느끼는지 조용히 그곳에 집중해 봅니다. 그러면서 그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그 느낌을 느낍니다. 숨 들어 마시면서 느낌을 느끼고 숨 내쉬면서 느낍니다. 지금은 어때요? 좀 가라앉았나요? 처음하고 달리? 아, 처음 떠올리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마음이 처음보다 약간 가라앉았다고 느끼면 손을 올려봐요. 가라앉으신 분. 네, 대다수가 많이 가라앉았다고 손을 올렸어요. 좋아요.

이번에는 눈앞에 달마 대사를 떠올리세요. 눈 감은 채로. 여러분들은 해가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달마 대사에게 말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봐요. 대사님, 대사님, 달마 대사님. 제 마음이 이렇게 외롭습니다. 이 외로운 마음을 편하게 해 주세요. 그랬더니 달마 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 마음,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노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 자, 마음속으로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불편한 마음을 찾아보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져가려고 조용히 마음속을 살펴봅니다. 다 같이 두손 비비고 그래서 눈 마사지 하세요. 그리고 좌우로 흔들흔들 하시고, 고개도 돌려주시고, 네, 어깨도 돌려주시고, 몸풀기, 몸 풀세요. 좋아요. 잘하셨고, 해가가 절박하고 절실해서 팔을 잘라서 달마 대사한테 바쳤고, 달마 대사는 너가 공부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확인했어요. 예,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서 팔을 잘라서 바칠 만큼 강력한 거죠. 여러분들도 공부해야 할 마지못해서 하세요. 적극적으로 나 공부할 거야. 어느 쪽이세요? 적극적인 사람 손들어 봐요. 야,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절에 오신 분 손들어 보시라니까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 손을 흔들어 봐요. 오, 박수 축하해요. 아, 그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는 돼야 공부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 그러면 그 마음을 가져오라. 그래서 해가가 몇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내 불편한 마음이 이 먹고 따라해봐요. 시작.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아니 왜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크게 해봐요. 시작. 이렇게 공부하는 걸 간화성 공부. 아, 그리고 달마 대사하고 대화하는 것은 선문답 그래요. 근데 찾아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불편한 것은 왔다가 이미 가고 없어요. 그래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거든. 아이고 남편에 대한 불평, 친구에 대한 불평, 자식에 대한 불평, 전화도 안 해주는 그 자식에 대한 불만,

0: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찾으려 하니까 없어졌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달마한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못 찾습니다. 가져올 수가 없네요. 그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는 듯 했지만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래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해가가 잘한 거예요? 네. 해가한테 박수. 네. 아,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불편한 마음이 가져올 수 없다고? 불편한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 이미 편안한 마음이 아니냐? 이미 편안해. 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무엇을 주었노라?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박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마음이 편안하셨어요? 불편한 마음이 처음에는 있었어. 그런데 찾아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없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할래요? 아, 이보시오. 아니, 절에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때는, 집에 있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 절에 와서 공부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또 생겨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처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다는 거 알아차려야 돼. 따라해봐요. 알아차림. 아,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또 생겨났구나. 따라해봐요. 시작. 이렇게 하는 걸 알아차린다 그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놈이 먹고,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따라해봐요. 시작. 이놈이 먹고, 이 불편한 이게 먹고. 시작. 저기 졸리워서 말을 못한 분이 계시는데 해셔야. 자, 이 불편한 마음이 먹고. 시작.
1: 이 불편한 마음이 먹고.
0: 그게 두 번째 단계. 그러면은 그렇게 질문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봐야 돼. 아, 불편한 마음이 어떻게 생겼고 실제로 있는지 찾아봐야 돼. 누구처럼? 그렇죠. 해가처럼 찾아봐야 돼. 찾아보니까 어떻더라? 처음에는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어. 아, 없구나. 사라졌구나. 달마 대사님, 찾으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므로 너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었노라. 옆 사람한테. 에, 그러면 여러분들을 합장해봐요. 아, 달마 대사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줄 알았사오나. 이놈이 먹고, 질문하여 찾아보니 본래 존재하지 않음을, 일어났다 사라짐을, 그래서 지금은 없음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1: 편안하옵니다.

0: 편안하옵니다. 담배 합장하면서 편안하옵니다. 편안하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손 내리고. 좋아요. 네. 최소한 여기서는 행복하고 편안합니다. 집에 가서 다시 들끓든, 집에 가서 다시 아프시든, 그건 집에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편안합니다. 근데 집에 가서 또 불편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첫 번째, 뭐 하셔라? 알아차려라. 따라해봐요. 알아차려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놈이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살펴보고 찾아봐야 돼. 정말 불편한지, 어떤지. 찾아봤는데, 가져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탁해.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1: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오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3: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령.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4: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5: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3: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평창과 강릉을 두루 거치는 아늑한 백두대간 산줄기 오대산. 가지친 산줄기가 마치 연꽃처럼 둥글게 둘러쳐 있다. 대낮인데도 햇살 한 줌 파고들지 못할 정도로 짙은 숲. 그중 2km 길게 이어진

0: 아름드리 전나무 숲길은 천년가람 월정사와 이어져 있다. 오대사는 산 자체가 신앙. 곳곳마다 부처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데 그 중심에 월정사가 있다. 신라 선덕여왕 12년인 643년, 신라시대 위대한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여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른다. 월정사는 산의 암자인 상원사를 비롯해 8개의 암자와 64개의 말사, 거기에 전나무숲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한 사찰이다. 그러나 임진왜란, 한국전쟁 등에 불탄 뒤 중건되어 그 오랜 역사를 증언하는 것은 오직 성물뿐이다. 그중 국보 제48호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과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은 화려했던 고려시대 불교 미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구층 석탑을 향해 한쪽 무릎을 괴고 앉아있던 보살상은 현재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라시대 자장률사가 창건한 이래 문수보살의 성지로 신앙되는 월정사.
1: 신라시대 때 자장률사께서 이제 중국의 오대산에 가셔서 문수보살을 이제 친견하신 이후에 아 이곳이 아 우리 한국의 오대산이구나, 문수성지이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곳에 부처님 진시사리를 모시게 되면서 성지가 되었습니다.
0: 자장률사가 가져온 부처의 진신사리는 오대산의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되어 있다.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지키는 암자, 사자암. 가파른 산자락 경사진 곳에 층층이 지어져 있다. 화엄경의 주불인 비로자나부를 중심으로 사자를 탄 문수보살이 왼쪽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곳 이름도 사자암이다.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인 문수보살, 주로 대중에게 친근하게 동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산마다 곳곳에 문수성지, 오대산이 과연 불교의 유람임을 알 수 있다. 월정사에서 오대천을 따라 상원사로 이어지는 8km의 옛길은 지혜의 길, 선제길이라 부른다. 이 또한 문수동자에서 유래한 것이다.
1: 문수동자를 다른 이름으로 선제동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제동자가 갔던 길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을 하면서 어린 아이같이 투명한 마음으로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그런 바람으로 선제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0: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수많은 불자들의 사상에 거쳐 이 길을 따라가면 상원사와 이어져 있다. 신라 성덕왕 23년인 724년에 창건된 상원사. 이곳은 조선의 임금 세조와 문수동자에 얽힌 이야기가 전해진다. 괴질을 앓던 세조가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오대산을 찾았다가 상원사로 가던 중 만난 문수동자에 의해 병이 나았다는 것. 그때 세조가 본 문수보살의 모습을 화공에게 그리게 하여 그대로 조성한 것이 지금 불전에 모셔진 문수동자상이다.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조 문수동자 좌상. 조선시대 전기의 불상 가운데 조각이 가장 우수하고 아름다운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머리 양쪽으로 동자 머리를 튼 복스러운 얼굴, 천진한 미소를 머금어 청순한 동심의 이미지가 가득 묻어난다. 상원사에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다. 바로 동종이다. 유리장 안에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는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의 거대한 상원사종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종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종으로 알려져 있다. 종의 상부 어깨 위에 신라 성덕왕 제위 225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이 또렷이 새겨져 있어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배 부분까지 서서히 불러오르다가 종의 끝부분이 안으로 오므라드는 모양과 장식 등은 한국종의 전형이 되었다.

0: 특히 아름다운 비천상의 부조는 신라종의 특성과 미학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목으로 종을 치면 음통을 통해 맑은 소리와 함께 뒤울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진다. 이 또한 한국종의 아름다움. 자장이 들여온 문수신앙은 통일신라 이후 보청과 성도강에 의해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하는 오만보살 신앙으로 변모했다. 동정은 자장의 시대로부터 약 100년 후 바로 그 성도강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상원사 범종의 깊고 넓은 울림이 부처의 지혜를 구하는 문수성지 오대산 자락을 적시며 퍼져나간다.
1: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란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백년 동안 모셔질 백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봉은사에서는 개산 1232주년을 맞아 역대조사 발해제를 시작으로 정대불사, 생전예수제를 봉행하고 다채로운 전통문화축제가 펼쳐집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무료 한복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즐겨보세요. 문의는 02-3218-4800번입니다. 한마음 선원 울산지원에서 대행선사 탄신 99주년을 기념하며 청소년 문화 한마당과 산사 문화축제를 봉행합니다. 10월 3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다채로운 출연진의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여법한 이번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95-2335번입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선명상 특별법회와 실참을 봉행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선명상과 짧지만 깊이 있는 실참을 통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문의는 023270-3491번입니다.
5: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일어서서 노력하라. 자기가 갈 곳을 만들어라. 대장장이가 녹을 제거하듯이 자기 자신의 녹슨 곳을 제거하라. 녹슨 곳을 제거하고 죄지은 것이 없어지면 그는 마침내 불멸에 이르게 되리라.

작구에 박희영 우상문 박병희 오성혁 부채 서울동작구에 서진호 부채 경기도 용인시 서찬호 이지혜 서정암 부채 서울 서초구에 원순해 부채 인도네시아 코타델타마스 거주 이정희 허문석 허재석 이영호 부채 부산 동구에 이행규 권희자 이성욱 안유미 인설이 다겸 이상님 부채 경남 창원시 장수창 배성윤 장은호 조소연 장하원 윤준성 장서인 장재인 장채원 부채 부산 해운대구에 정봉열 정영경 정재훈 정재환 부채 대전 중구에 최유경 부채 경기도 구리시에 최승용

분당구에 이현종 부채 사업 본창 발언 인천 부평구 정종모 김순례 부채 경기도 부천시 정진망 김현숙 부채 인천 부평구 정진

경기도 성남시의 김금희라 영호 김혜진 김범내 보채라 병조영가 서울 은평구에 김대석 송수경 김민경 김상민 김민균 보채 김병조영가 충남 예산군에

부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서미 양영순 윤지섭 윤효재 부채 경기도 안산시 김정혜 최석

김세진, 김혜령, 김주영, 김지은, 모재, 경기도 남양주시의 나정희, 김태민, 황수영, 김리하, 모재, 전남 영암군의 유상금, 양창희, 양영희, 양종길, 양성희, 양정희, 양두영, 양원영, 양소영, 양미영, 모재, 서울 강남구의 박길자, 진경미, 진내리, 진윤주, 부치, 경기도 용인시의 박수진, 황선영, 박수연, 박재현, 부채, 강원도 춘천시의 손일흥, 정예자, 송승민, 김나영, 부채, 부산, 부산진구의

금년과 경남 동양시의 참의정 백범수보채 강원도 원주시 제상문 황지영 최하윤 최희연보채 극락왕생발언 김대한복이 김일환영가 김선절복이 김세중영가 전예수영가 김혜진영가 김성현복이 김상래영가 김재은복이 이용승영가 수자령 일체영가 박기영복이 박상희영가 송묘희영가 상명스님복이 곽후안영가 우상원복이 우종화영가 우창재영가 유해성영가 윤지서복이 윤정상영가 윤덕원영가 희기욕복이 반려견 한솔 금강유혹역 유덕영가 이정희복이 헌남섭 신사득 허태본 이대복 양예남영가 손망조상 일체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장수창복이 장성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당진 상황산 영탑사에서는 제2회 자연을 담은 산사 음악회를 10월 9일 영탑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봉행합니다. 신승태, 한영애, 신촌블루스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볼거리 가득한 축제에 동참해 자연을 닮아가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41-356-3204번입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바로다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북행수륙제 77제 기도 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0: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회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부를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조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중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2: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4: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5: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 천년 고찰 구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장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제 가짜 동영상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또 심지어 제가 싫어하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이상한 비방, 비법,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 사진을 걸어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광우가 하지도 않은 가짜 법문, 가짜 강의,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신고하고 신고해서 채널을 없애기도 했는데 이 채널을 삭제시키면 또 다른 데에서 똑같은 다른 채널이 이름만 바꿔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렇게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딱 보고 듣고서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아 이거 광우 스님이 한 이야기 아니다 이거 가짜 동영상이다 라고 딱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또 다른 상당히 많은 분들은